0: Rimola, Taji, Jacob Chini, Kichi, Locket, and Joson to the Jamal. Jason, Taji, Consacit in some Tangrova, Gendorchi, Zik, and Jera in Nari, Anichita, and Jayo Rumuda, Tunzukita, Jacob Mana, Mambuchi, Levin de Mola, Anni, Jacob in Nari, Tronjerti, Kadisegurti,
1: Nashuchi,
0: and Tonzolati, Shabuchi, Tobiomik, Tanding Suti, Yoruba, and Titi, Samu Gojane, Jacob Som Kitaji, Yamri Tone, Benjo Tendiji, Rejala.
1: Lolo, Taranis, Tanda, Marie, Tuane, Tic Tadone, Julian Chabatevine, Nieton, Sumjulo, Jacob Trugrej, Namdoya, Tachi, Tinturti, Pia, Gitinja Kelinta, Chapter in the Chesasha.
0: Chesan, the Chiba in the Betty, Rohati data, Yam Martan, you did the Pachita, Tuchi Kashi layer,
2: Zamoling Jacob, Gansibolo, Nosing, it's somewhat usually Namdon Zomje, Tinja Gita, Jemadi, Pesi, Toto, Chayan, the
1: Champion. Takdarisal. Tene tandang talu zamling pumbegan kangsi pelu cintruk kina lolia. Tando mixe ki luxuila ya junto kartan orisna. Ini tadi sokjung jungi kina lolne. Sokjung rere ki tangbo ni badi. Ini chonga sumju sony kina lolu curu ruba. Hama ki sokjung rere ne ni ni cih haji. Sokjung nyusi tapi cih hagor. Ye nane yang pangrim cih cih yakshu angi kiaji. Ini tame chonga sumju sony kina lolia curia kita degi cecirisal. Cesa di thale ya yang mangpuji ke ta tujuan ki bete kangsi polo ki jekap khongwa tente ke ya sokjong ting turu ki jadang thele ya ya sosyo ta chik sokjong ki sumchi sonyi ki nalo ki ta tsuk goy tang ki thele samlo tang je ya polo jak tang ki thele ya te zi ngone mangpo yakpo chik gyab je poke polo mangpo chik luk togu yine ya te zi chik su kum ya sore ta tente gne zi tiong kursi ki nambalin ge ge ya te thele ya chik sosyo samchi re chik ante yun
3: ta di chaya zang tarian ki trishi di musumi ala nyer sokjong goya di ti ngoyong ki kira sun zemyong pumbia ki tenzo ta chebi na
1: rwa
3: acha dwa
1: rwa
3: ola 자산 트렌기 소규 망고든 저기 이제 디나 로리아 고요다 디토냐 데르긴 디네레 어 다수수기 그래서 주화디 통보치 바 차샤비나 답에는 차샤비나 어 자메게도 손테 야메나 스파인 야디 제이바 차샤비는 주화야 제이비나 아니 디속중디 안 타고린제 국중 시바디 안 이보다
1: 이보다
3: 진도 다오
1: 자 봐봐
3: 아 두두 짐신 그래서는 어 진도 템 수부도아래 돼 속중 기피다 진도 템 수부도아래 돼 시내 우지 다디 다리도 터버야 차샤비나 허저기 그래서 속중 디마로 동시에도 가 키에도 왔삼제
1: 좋아르바 신나기 좋아르바
3: 세자 아니 그래서 속조다 기겐도 저게 세마 남자 가족이 기마
1: 시자 시자
3: 아 진짜 이도 좀 봐 다가 고조 총소 말베
1: 좋아
3: 고조 포진이 비나 오 다도 좀 봐 그래서 템마 수부도 개도 좀 봐 뭐 진도
1: 때 지금 좋아르바
3: 뭐냐 고조 시리다 최단 제시야 나 디간리아 고조 디조르바 터주
4: Jawa,
1: Chesan,
0: Pemebati 다지 지 찬용기 가장지 여러와 다지 안에 볼로 톱장다 볼은 주장 드가나지 안에 잔냠 젠도지 찬용 까마스기 여러와 하 코 인야트리자다 두중 안조지 점스르다 장부마로 여러와 다지 서지다 마치 딕지 마뇽지 여러와 안탈라 되지 드르지 증도와 안 탄조 이나지 연전자 조도 땅아조

자산대비 생긴 적불행기 공감상 단단행기의 생구 속비 리젠디니 대가 변종 농촌인진리 공 표계 농촌기 사고지 리사바상기 쇼배 최저육구 당감응에 토라 태동쇼야기 짐주의 태리 시에비 태동 리젠디시 아니 이팅디 리젠 소중 쇼킨 변조인라 괴배디니 자체외 생긴 적불행기 투다도 류디 심지 용의 민둔 닝운의 쇼킨라

0: 강조할 게 뜻디 시주다 샴트 시주 체제 다든지 즉 칼로베 라키 간이야 제베제벨 소바 디미기 세블린치알 소바 딘데기 간이야 디부딘데 카추스 가베 딘데기 세세 슈비인스 세세 슈베 나로리아 땅조 조부터 가르신 뒤라기 뒤주셔야 라키기 즉 제베제벨 착긴셔야 디미기 라키리아 즉 제베제모 투비야 간이야 카르카리 익셉치고야 딘데 세브딘데 슈투스 체제 슈비인스 아 디인데 다 테리니 디나리아 딱 지 칼로버 카지기다 라키 탄다 지 모델 라키 유베니야 바바 라키 랭고 유베서 야 지 모델 라키 랭니 토블이야 딜이야 로제크 지 춘지 카르 유메싱이 소틴데키 루드나니 미뇽치도 와 디인도 자마니 트링기 달 라키 사고 고메 라키 제바야 다 라키 지 뎁디 다딘데 당아주 급지 뎁디 디 뎁디 피키 뎁디 스체제 다 뎁디 고레나 신제 한 돌이야 직다 키란이야 라키디 쿄용키 그럴이야 아니 익셉치아디 려양 쇼치 베서치 자두도 재산디 인도 자마 야 사고 고메 세세슈 맹시간이야 드린 칼로웨 라키기다 당토마 라키 레야스나다 야나케나 라키 요에멍시가니야 라키야 다치 섬뉘샤르바 아나주 제가더냐 정자스그르바 디제기 즉 디나레야 로제가니야 아나주 딤주 도담 침루가니야 세시가르 유미티 세시슈기니스 다 디나가주 라키스 되다더니 롭제니니 예베디 칼로비니 케나 라바야 라키 예베이나 라키드 쳇던제 라키 즉 쇼리 탐부다 쇼리 니버스다 라키 쇼크잔타 디캬가타나 쩡벤다 푸벤스레고르와 쇼크잔 탐부 요추 게블로딜이야 즉 시제 아니게 롭젠디나리아 디다 케란컨테르도 즉 시로나스 라키 기타 치단잖아 가지고 지 중화미마 지든 계급 좀 주팀로 도담기 나로리아 칼로에 라키 도담 나로에 다 칼로에 다 추구 코리 딘제기 지 칼로 치조에 톱단 라키 디네 릭 먼저 탐보이나 다 키나 치레 좀 주인다 보이나 다 아나 도담 선배이나 다 아나 키나 라키 그 고고 유베 딘제이나 다 디나리아 라키 릭 디네 가서 탐안 탐보 디네 주디 요레스 주디 장가 디네 가서 니바 인지 민지 키케메 나로 나스 주디 디 가레스 탐보네 에 탐보로 봐 에 니바 에 수브스체 에 니메나 라키 리카숨 요레스 디네 이네 가서 카니브 디네 비 니메나 라 비 탐보다 비 니브스체 카가 튼 튼고레 디네 이네 세 니메나 라야 세 탐보 세 니바 세 숨바 세 시바 세가바 세 초바스 제제 듄근에 갈 초김네 죽지례송아 디네 있는 건조 디게 있는 듄기 디게 라키 카 죽지 디게 있는 건조 랑고 라키 임바 그와 랑고 라키 임바 말아서 듄기 체가 디게 있는 체주 체례 갈로베 라키 임바 딘제기 기직나리아 예샤여레 디네 있는 적직 세진베 나로 라키 카 초여레 초기 간이야 나 먼저 돈베 에직숨다 비직니스 좀 죽지 되게 만수지단체는 랑고글라키 임자 네네이나 디워데이나 박박글라키르바
1: 로와글라
0: 네 지 추구 코리 인자 원자 디 시그나야 박바 스체 박바디가 인 추구 코리나 추디어레스
1: 만수
0: 거브리카 지 박바르다디 지 추구나 추구마다스니 뭐디 간다 개가 다니나 슈비나 지동차 사디 나로리아 아나 주 추구 릭디나 다치 디나라 카카자요라 신 추구 코리 릭다 추구 코리 민베릭스 체제 릭니일 이거 열 디나로리아 추구 코리 릭 나로리아 야 바과 주디어레스 세상디 인도 바과 나로리아 D E F 체제 카숨 주디어레 바과라 기 나로리 카숨 체 단다 뒤에 죽지 나 숨게면 줍실레 송아 줍실레 송아 다 디가리아 가리어레스는 만조다 N 신이름 P 신이름 다지 지 자람 유베 릴루 릴루스니 총게 나로 릴루 텐데스니 자람 메베 릴루 라키스니 소프트인데 제당고 단달레사 코야 유베디 구도 텐차사 수위 스탄다 데니스 드바 신이다 드바 라파든데 게부 여바 단다 고스투문도 데 이네디데 셰디 고르 제단 도중 안 디나리아 엔다 피스니 디나리아 저요레스 도스 체체 라키 주주소 차송아 디네 이네 카레스는 굽데야 ēmu sāchā wā rā lā kī ēmu sāchā, tā ēmu sāchā kā rā sā mīk sē kī tā ngā rā chū dī nā lī yā gā yī pī yī nā chā rā mō sā tā rā wā dī kā rā sā ngā chū chī chū lē chē kō rā rā chā rā chī chū lē chik chukoki leble chitanche tingana ya chubwe
1: chala oya terwa
0: oche che mocha tindre sita kyagayta ina pingpan cha sikarwa
1: rwa gila
0: o tindre tangchwa la sopa tindre gina mikse gila ki chichwe tindre shadya wres
1: lese lese gila
0: ta la ki tos che ka rikha chubtindu ta chubtindu nga zo chik chile ki timchwe todam nani ina kira njim chik la ki rik chubtindu yorta tika yorta sehar chukorwa ta nila changa shayawar changa te che Ani changa nalo rik diga xe urwa. Anzo, o di changa ne rik yor, rik ne, ani anzo di nalo liya namtang shisha ki, ani kore rik kowa tungu yor, kowa tungu yor ma re, seha di. Ani rik chichung liya, lango ki kalu chaya kwe juu ki topnaan ta, di nrek xe yungu ra. Ta teri ing di nalo ya, anzo di nalo ya, ta laki na lozae kze ne, laki rik tozo, lenya ka lozae re, seha chi. Ta anzo di chobungu nalo ya, kiraan chile, jimju nyandawa inaata, ana chi gogo yuwe nga ranzu dindegi laki ikze tango konye dinda ina, ani di toli ya chimbu chi sheja chi kwa tsuya ki dindegi samlo chi yus. Chantan di nalo li ya, ta lozae di ina nga zo si, ta mangche ka si, si rinpa soka chigirba, laki ikze tango dhuguri, toki kwa dhuguri, lobchong nanga dhuguri, di indu, ta si tangbuda si nyiwa, timik di nini moti chunga laki che. Se tangbo de nganzo chik nga ranzo nimgyu gwezhu ki lakyu di na lakwe pazu gwezhu chaya yuwa. Toba gyokze rima tangbo nyiwa sumbo shiba sito shiba kya di gyu ki gwezhu di. Ima dili ya kya kata nga shodong tang sikriba,
1: shodong
0: tang shedi gre. Se nyiwa di nganzo rengxin ki gwezhu ki lakyu yinba. Rwa dili ya zidong tang shikriba,
1: nganzo
0: nimgyu uji ben su se shikri kya kata nga chadang di yin di. Se tangbo da se nyiwa di na ina sumbo di na afu. F sin bakwa nang, tani nye rik sum shu ya, rik tangpo di D, rik nyiwa di E, rik sum di F. Da F sada, tani nye di nali F sada khare sin, di na bakwa chung a, bakwa chung, nganzu di nyung shu li khare sin, nganzu nam yu, bakwa kirang kam loo ki bakwa ina dha. Ani ka chi ki dendu chan yin si, su nga bakwa mi, nga mota mi, nga dendu chan yin san di, lab di gre,
1: kaga,
0: tiongwa tola kam loo, kam loo di bakwa na, di F sada khare sin, kam loo ku di angzhaa ngombo kaab di gaya liya kanyo di na laa kien maa shuu di F di gugu yo riz di suyi di nganzu kamba chawo chi nganzu ngari ngoncho segu ngoncho korda di karchi na pe ki A pe ki nganzu lesa di A da ngari di na F su tingur wa kashi ki nji stabbi sha che ngari thari mu sunza F di kamba riz kamba chawo yu saha cha warwa ta di pe sha wari ne pe di nganzu jingin betin tili tenja tondaxi kwa na tibarwa. Chazan di yin du se tangbo se nyiwa af dige laki sumbo dige yin lo jobge ya gyeba. Lo jobge shikri kwabne che to gyebze gyugle ya dus. Jobge ne gaali ya ani kira sugu kaze tanda ta kaze ki jik tse lunba. Sugu tse lunba yin gaali ya tanda ya timlu na tse min dus. Jik lo dunju yun jidan chan ta gyoglo yun jiga yusar isha. Tan dhe chimlu rita. Ta yin maung bai nami chimlu gyubwa chimba yin nganzu di suyo xe tuk marwa. Chazan di na zi tangbu da, se nyi wada, bakwa ga F singi di, bakwa angda ngombu da yang la ki di, di ge sum di na lo chob ge shik shik kob ni, to gyubwa dus, to gyubja kina gyoglo yun jala gyan liya du. Di na yin jik lo chukchu yuwa, dunju yuwa, chukchu repkia yinsi yinrum, da dunju tangpa yinsi, dunju dunji sante, gyo mengyo resha.
1: Lesen.
0: Dere timlu na, o dos che, di tuju tangpo di shuha che rwa.
1: Lesen.
0: Dine tuju nyiwa di na, bagwa gala gina li ya, di da, yi sa jiwa nye tanda dunde, di sa di khare san, zang anzo, shigze mudra angcha ki di da, di yinpa rwa. Ka jiga shigze, da di nye, da di zu, jidang chen da chob yingir rwa, shigizi di sari, shigizi chanra choyal gao singi sur dindir labze, jikdamri, jikdamgi suyibri singi dindir tui deba na indi shi chegar, da dindu anranzu bedin desa chop gun yorba. Lojin chidu in desa kodi yorba chacha. Chetan di zadi. Maranzo bagba laki di di na. Karasin kolosung bagba. Kolosung bagba kena daya yimba da. Kolosung bagba nyoya yimba. Dinde in inji minji laki di di. Tokyo bada di gyul. Julian Jalaki de Lengures. Colo Sum Laki, you in a bagbag, Colo Sum de Garson, under Severa, Colonig under Sevut Siva, the ne Colonig under Mombu Yawa. Digate D. US or Digate Pagua, Rick de Satan Taya in your recess. Satan also Pagua, like Ilemina, Manchegate in the Shire, D. Dashta, any Yawjo, the Jingle, Colo Sumje, Jinjas, Rila, your Marichendu. Ma polonyi de jela o yor sirwa tinde chetine tat goguni ben ali ati sa de la kirabine a pagwa sumja pagwa rik sumja kolu sumgi anda sebo kolonyi ga anda sebo kolonyi ga anda ngombo dige sumja ina ti ri meta yores cheta ni yi tene ni bodi yi ti yi sa ta yi de karasne sa cheta lo jo sa ga chabra ga de ni ne chungu jo ga anda re da mo ta anda ne chungu jo da ti ni Bagwagi under Mobucha, the Tacho Grace, Cheta, Bagwagi, Lagi, Dida, Bagwagi, Yi, Sadi, Dinini, Lozetti, Lodjopjen, Lodjubito, Rishas, cannot juglim in a Lodjopjet, Covenace, Lodjunju Tampabudo. And that, Dunju, your house, none, Dunju Tunjis and the Len and Time, D, like the Lagi Delam in your shop. Cheta, Dida, Yi, Dinan to Lodjopjen, Lodjunju, Dinjaki. Tanda tujuh di nasi kompeten di stesas. Di nai ina ka sumpah di ngangso seri benar ta dunia se tangpa da se nyewa shu tabruwa. Ta se nalo se chukyuwa jatang se sumpah da se shivati. Se sumpah da se shivati. Di nai emo sinjiwa ta dine chukwa chik chala lemiya sunyiruma. Di nai sato sa di nai yang ngoo jay mudangan lunga doya sunyi di nai ngangso chik zhongza ji sinan cha o di pa mudang rikti. Manzo Kashina, Zogan Chimbutin Nalolia, Manzo Gagatina, Charter Sinidi, Daya, what the Chichu like you, what the Emerson it. Chesa Dina Loya, Say Sumbata, Say Shibet, Say Rimbacha, Say Sumbata Carasin, Manzo, and Nungugi Riba, Manzo Shinjugi, Songjilango, and Dina Loya, Gagatin, Nungu, you should have such a Riba, Motorchi, Songjay Yimbalia, so Yip Chungzam Yimba. Tinja tepti wu yimba ya tobura meba. Tinja ki tsayu gu numlu ya sor tinja da na tinja chi gu numlu ya sor tinja ki da muda ra yimba muda jik songri langgo nyamchung yimba tinja ki jik shingju gu songri langgo seti gri wadi chiju la giri tili ya se tangbo yu na se sumbadi la giri gugu omare da se nyimba di yubi ni kira ane se sumbadi Injimiji Gugu or Say Sumba Daya Yomare. Chetan Say Naloliya Say Tangbo Di Yubin Say Niwa Dan Chogre Say Sumba Dan Chogre Say Shiba Dan Chogre Dine Karatsana Say Ngawa Da Say Chukba Sidu Da Say Ngawa Di Ngangzu Wangbo Gyun Jige La Gire Ba Say Chukba Di Ngangzu Suyi Kangba Dawe Mude La Gire Chetan Di Na Say Tangbo Di Yan Say Kangba Dawe Mude Di Yan dan chogu yomare. Chetan di indu se rinpe nalo tanda nye se sumbo tu se shingju gui sondre langgo chungde es lepcha yu. Dine se shibade kare se na korsum gui moda. Kolosum chebe nga zun namgyu moda dinde donga. Namgyu kolosum cheche nalo liya ya. Tu se moda nangda giblo liya kortom yuwa dunle kalube goju chidu gui korangi shukse dinde gui ya. Dromde yuwa che. Ani dige nalo Mata cinta dah caca ini kalau tu jualan ni dah tuan cik lembing jadi korsum dia ni sesiapa tu res, cingnya sesiapa tu lah ni ni sesiapa tu ni kalau sana kan tu nampu ke transfer kali ya cuitin kalau sahaja, bah lagi cuitin kalau, sebab tu lah cik, si kerja jual ya cik kalau sah cak tua sah cik segitu ah, mana tu 내세 두바 타니세 총세 가질이야 가지기 돕돕다 이제 돌려 있나지 승동아 다 맞아 근데 지 고대비 민다로 경을 라기 라교 주딩 걸로 쓰레다 걸어라지 쇼부 돌아지 세로 어디 세 시베들이다 세 시베티 어디 가나 좀 님아 있는 장랑 장랑 시르 봐 어디 있는 세 시베들 찾아 세 숨부다 세 시와 되네 에모 라기 이게 숨부디네 로접게네 로축주지 숨부돌이야 Julia Tala Gilia Dos, Lotopian, Lotjuri Sumbudo, Dina Zulose, Nalor Rick Sumbutche. Tatina lo yes, Tanda say, to say, say, Tambushe, you say, Nivashe, you say, Sumbushe, say, Shivashe, Ruba, Tatine, Kashivena Lolia, A Sumbuta, B Tambuta, B Nivata, say Tuba, Tasidin, Kashivena delir, say Tubut, Tasena Langanzo, say Jimena Hansula Kik, Rigdin. 두겨르바 저단 디인디 세 두부디 있는 건소 에 숨바 데네 비탕부 비니바 데네 세 두부 데네 엔피 엔스니야 탄다 장라 메베 다 미코 충데르바 동게나로 돈이서 데네 이나 피사디야 장람 유베 미코 스니서 딘데기나 당은조 냐마 미코 미코선다 메 Tengkorita tingsan tuzu kanglo tengkorba, cetan tuzu dina kaga tanya na u kuido tencha ta, yo kuido tencha serta kuido kuido sen korre canglam tuzu korba, di yo ta mebas, ta mena ani anan tuzu cijul langko ta ta korba di ina andi ta yo che, ta cijul langko le che yo ring yo di andi ta yo che, ta pi di ina canglam cembu yo le ya, cijul langko le shira ring cembu ring bu dinde ki. 야 매고 잔래 야 시라게 통어디 진짜 이미는 아니 피디 다요 다디 디라 게디는 에 숨바 비 당부 비 니바 디네는 세 투바 디네는 엔피 디게글라기 카 투부디게 있는 로니슈네 제 로니슈지 그리 고고도스 로니슈네 달로 축주리 숨부돌이야 계란 교글리에 초고돌라 로존 치아돌라 기드네야 내야게 뒤주 로제딘 제실 제샤 다이네 나란조 엔다 피산데 다디 팀로 도덤나 요리네 더 용리야 탄다 탄데 문네 전에 라기딩이 지다 고고 메베 수지로 봐 다이네 녜 로제나리아 셰야 되는조 칠레 도덤나 녜다 디미기야 마옹베나리아 야 딘데기 추고 딘데 쭈그다 통게딘 달랑가인데 수그다 간조 탄데 셰솔리아 드노 전에 마 르바
1: 르바
0: 드노 다치 이네마 얌다네 신이르마나 마네 신이르마드네 체 야딱정조리아 도체 수브레 사르지바 이제 이면 야 딘데 칼로 뒤위네 계란라 기드레 여위니야 디나 차데브지르바 차데브지르 야자 디나리아야 레네 딘데 칼리아 수수 존데 여부다 이제 이네 야 차긴디 차고구도라 차긴디 차베 멍시가니야 라기드스 자제야 칼라 칸잠키 찍네 원조고 뒤주 여고구 여래라 니네이네 로숨차 라기디 라제 디네 로숨 렘베 칠레 라브츠미 라제 딘데 세시 딘데 질이야 차샤 여레스
1: 야
0: 디인데 주고 딘데 다야 딘데 야도 와 고급 딘데 유나 망체 라기미 동아 라기디 유마 디나 라기레가데 추스아르지 여러바다 제당은 조 지 여베이네 망차 말에 망찬에 디비게 비나 지우케 말이르바 수솔에 카카부 계속 말이 나 이내 뇽타비네 주고 직 디고르 지금아 디민도 달라 길렌제 로마고 주고인데 디제 니만의 야체면 등 하쿠면서 하던데 차르고와 제단 디인도 디네 라기던데 에 숨버사는 건조 레센알로스나 더 총기나로스나 망체 총기나로 치주 지주란 거 라기르지 에 숨버디 제단 에 숨버디 Lembina, Manso, Gijulango Dian Lakir, Gijulango di Esumba Yue, Gijulango Halobdin, Tongin, Nalog, Chiju, Gijulango Yin Serum Doya, Kena, Esumba Lakidi, Yoche, Tongi Chilo, Terin, Gijulango Damta, Zuin, Gijulango Totum, Sembe in a good in the Bena Metrocungas in Duno, Sinum, and the Doctor Sinum, Director Terin Dambin, Esumba de Jedanchen. Macho in the Totamna, Shipdeck Totamna in the Macho Rine, Manazo Totam Nandu, Inji Music, Sigi Sigita, Tigitigan Aronas, Shogun Chadatin, Laki, Ka Chubutige, Nalia, Lonishu, Lonishune, Dangazo Manche, A Tambuda, A New Sunday in the Lonishu, Soya Riamarwa, Chadatin, do any? Thank

0: 당조 디는 팀랩진기 팀주의 토담기 팀로기 딘제기 안한조 시제진 문제는 결 숨나 있는 거죠. 가르친 디는 지르게 저 인방 문제는 결에 제단 디인도 선다 디에직디가 있는 직내 있는 계급 진배간에 진배 체질 넘보다 이날 가르쳐 버렸으나 무엇에 퇴부체 가유다 쓰는 무엇에 퇴부체 권도 그지 체유다 쓰리다 식무스로 개가 당연한 거야. 디네 니버디는 가르스나 디네 창매 원시야지 인다 세요레 디네 공제 당부도 식무선 딱 지금 원사 되시고 여러분 나 주든 내는데요 내 통원 중에 살지 내 이다 대미 통고분도 해 내가 나 세부 다름 통고분도 같은 일이다 디세 원사 되시고 저 가유 소리 니버디는 가르스는 창매 원시야지 공제 소리다 창매 창매 모시아 디팀주의 전달에 생활하신 걸 어제 디팀주의 전달로 디 갖고 오면 저거 전달해서 또 괜찮지 괜찮으면 한 번에 굽죽고 굽죽 한 번에 할게 없지 원신으로 봐
1: 좋아하길라
0: 니부디 있다 창매 있는 모시아 공래 공래도 당부디 있는 식무 또 생년을 시 니부디 있는 공래도 다 숨바닥 가렸으네 가르치는 이 도시 그렇게 가는 이 도시는 다 디 전달 디 간래 춘디 디 근데 진짜 먼저 때문 장군 먼저 디 돈다디야 학국이 아주 돈다디 이게 있네 가리 있네 름이 나 아주 디 로토부도 아주 원신 것도 사디 이도 룽이도 동로와 이제 지기 순배관 시어다 시버다 가르쳐버렸으나 아니 디 계급 체시다 체시직다 고배워 사직로와 계급 체시다 튼배 구인판 구인판서 딱 체시다 튼배 이제 그 공도 임바 당 아무도 가르쳤나 아니 텔리야 침루다 튼배 직기 전다다 토덤이 세요레 제단 디인도용 안주 디나로리아 직 전다스나다 라기스나다 다테서 간글로 디지 직 콜로스 예블 때제 콜 지무 될 때제 만졸스 세브 십지 다딩고 열에 될 때제 만조 모신 국 열에 될 때제 만조 디 돈다다 고고 열에 제단 될 때제 만조 라다 딩 딜라 게버르 그 저가디 하고 고고도 녀딜 토덤 치고고도 녀딜 야 지순 쇼고고도 녀딜 다경 치고고도 세야지 만조 딘제지 제시 고고도 제가 딘디라 기기 단다 녀 로세나 로리아 디게 토게 다 디나로 토게 베 나로리아 다야 지 디게 창마 다가란 임베 쇼고 옆쳐져 드려야만이야 디나리 케라 라기디 직 마옹베 스나다 직다 뒤 대외 뒤주 나로리아 직 라기기 직다 이제 전부 퍼제 변에 차라 동 라스지 로주 마호브스 이든데 아니 주기 단지 로 차라 라스지 이제 퍼브디 로주 마호브스 신년은 직 개주 랑고다 레공 모다 직 주기 멤버든데 직 따라스 딘데 칼로치 라스지 롱아 마호브스 이 소르든데 딘데 그냥 라기디 토습제 직 가마 중이 자제 로직 레치면도 생기라면 근데 단다 뒤대배 로직이 나로를 감 중이 자샤는 도움제 감 중이 기니제 포셔서 이들의 이는 아니 대가 디토리아 디치 두마레스 도고 있게 두마레라 아니야 가래 니 짐주인년도 로브제나라니 인도 허브치 시기로 봐 자기엠 쉽시기 때부터 허브치 시기 다 처먼 건 나는 야 디 여말에 피기 여말에 쓰기 아니마 탁주 재산 재사로 봐 재사 다 단다 같이 해버렸으니 있었는데 야 수수수수야 지금 가고 싶지 소용 있던 거 그렇지 도담게 인데스 체제 디 코드마루나 디미기 야 테마적의 독유 봐 매 도구 매스 교수 도구 도 템블로 속 딘데기 지금 루큐 유보다 딘데 이미 있는 딜이야 탁세다 배 차야 지금 디구기 탁세 체배 투주 유보다 딘데 매배 쉬고 야 딘날이야 라키디는 교글이 초구 연말에스 이나 다 믹세나 믹세지 가려서는 아주 라키디날이야 다 예연이야 다 지금 라키디 주인은 애진보다 비진보다는 아주 신진 나로리야 배는 표현이나 표현 나로라 잠도 느리 과친가 아직 속에 유미 덥다라기 인 인자가 느리리야 애림 수구 인스네래 정 나로리야 신진 수수 신진 콩 나로리야 유미 덥다라기 디인 라기 가르 수수 임체 다 신진 칠로리야 세진보다 박박 라기미도 소야요 말레스 제가 대주 있는 건조 야 아직 제 안조 레세 짐준이도 걸럽잖아. 이게 수요초기 시시에서 견주 되네 거기 세야 비게 제기게 되는 용말 봐. 제당한 좀 신지 치료다 신지 나로다. 즉 총원이나 총원 신지 코나.

0: 콩게 다 드레스 송샤 아 랑고르 충제게 간리야 자라샤야게 딘데다 좀딘데 간에 디그르베스 체 컨티나도 게니 킬라게 데야 자린스 나로나 슈기 잉클라
1: 다디 코란티 소거다 자라샤스 신당아 좀 냄규자가 다니나 신리자로 봐
0: 로바글라
1: 신리자 사당 좀 복제 딘데 복제 샤세 좀데 인제 그 인소레
0: 로바글라
1: 다디 능아 좀 직 단다 가초거들이 가초거들이 직 남았으네 다 뒤대베 로카셰 고니야 카치 사제 카제네 디 간교도 저 뱃디 도담체제 파 뒤주고 왔다 사제 카제네 안주 편주고도 봐 사제 카제네 테니 돈이다 주요로 이제 돈이 근데 가도 뒤 에지 디 뱃디 고주 그냥 고란도 야 뒤주고도 와
0: 내세네
1: 전에 직 뒤대베 뒤주는 전에 고래를 안 게 다 전에 직 먼저 땅 안주 냄규 먼저 토부다 테니 좋아 먼저 저 가니야 잘라 루야 이디 아까 치 자라 직 메디 아니 마 고아제 마 냐데 세디디 니마기 직 날이야 디데게 토덤게 체시드네레 다 탄데디 날이야 가르세스네 다 자라 루야 임베 있네 다 추고기 직 지난 조절라 기간에 추고디 직 가르자스나 다 추고디 수입스나 다 디 파티 여러와 파티 날이야 지난디 매비나 지난게디 다 자라샤세 다 좀 딕 매위너 바 신리자드 매위너 아니 그란피 콘주 디날 디 카르스니 교수 잡았지 두레
0: 늘레세
1: 교수 잡아 아 교수 잡았지 비나 아니 카르스니 그란디 에 토덤나 카르스니 지감 구자야로 소 니제 고 니기다 소든지 체 체두레 제다 디인디 딜이야 기급 안에 딜이야 뎁디스 주스테오레 디스튜드 가라스는 간조 즉 소공원적이 디 모르다 여러 모르든지 지게 너리 원조를 친제다 단대 파트도 잘하게 루야스케 아마레 너리 리도 옆에네 잘하시 딕스 루고 케바 섬제 모더나로는 취하면도 아니 미다체 취약으로 아마레 와 디치도 모더 가이게 좀 딘데스 가제 아니 잘라 잘라디 디간데 루제 아니 차이 없으나 다 타고 담제 로용약 다딘데 간조 더니기 변에 전세간 to do kaji sa sinyeram dinde zarena kyaje bigena zare singa zene kai ge tamje yuro wa
0: rawagila
1: wo dinde dinde chebina ani ngari ne di tromde tpine nyeje digan ga bi ne ga cha ga cha bda ga ngari khori thodam soli ya teje di chedin di bigena la ya yoda ga thore di ni kena chi kena lungbe di kwarta menja ana songo ge kwarta men ana Kyanagi karsana, chanduku korda mengya, kyanan lungba del, da pyoog mo zhich lungba dindraji lidu, kyanan zhomde dindraji kandi yao shivdo, nyingzho mo shivdo urwa, dindraji kaabini piga ya lamya, piga kore tutsum sola ya, di gyubataan chogore, chedin piga ya, ya shuyi kebche, kaji nganzu mudaya gikshio jadu urwa, mo urwa, jikda, di mo na loli, di gikshio di nali ya, kaji mudaya sungyab chiyagi di yore, kaji ya, mudaya tsushi gyuriyagi, gikshio yore ba, dindraya chidu di piga ya namsi, piga ya, piga na kaji di sosidine, piga kuranzu, jik chawa, kore tutumso da chawa tuyungyo di, chawa nali ya piga ya, shuyi kebze suya shigre, kaji di di kuranzu di lega chingi di, chilei yinba di bedi, tsishi nyomdira yinna, chawa tui shaare kore todam soda kardoli di murangdi ge suyo ganga chaya nguyin le chata murangga di nani ya lole chato nani ya kore todam soda tangche murangga da dinde di nganzo di nani di suyo bin chushi gyurwe di jabin ya na romde di jabin sugure da di dine suya mengyo di ani kira kardoli nyo cha kardoli ga chao suna namsin kore todam so ta nisa di la doya yore kwa kira jiki gyanag saji ligi yu na da jiki chamde mo da 지금 아주 시그즈 레이나다 시그즈는 여자 가위나 아니 남자 시그즈 고려 도덤솔 대제 디 체딘디 나디 디 가위에 좀 데이 가위에 나디 체딘디 디나 소로치 아니 소연이 비게 지나 파트 겹제 라키디 저기라게 나 파트 좀 개미 물어봐 안 코랑기디 저도 날이야 그냥 주 이피오디 비나 소연 그래 어또 세제 아니 직 디디디어 디네 라조 뎁디스 주나 요르 다 디멘베슈고 카지냐 세와 하마고체 당아디 가샤 유케세 아유 쇼게므 오즈 뭔가 르바치 가 두그리 제치 ᱛᱮᱛᱮ ᱥᱩᱥᱩᱥ ᱵᱤᱜᱟᱥᱚᱪ ᱡᱚᱛᱟ ᱛᱮᱯ ᱫᱮᱣᱛᱤᱱ ᱨᱮ ᱤᱱᱮ ᱭᱟᱫᱤᱭᱟ ᱥᱚᱜᱟᱢᱟ ᱪᱤᱢᱪᱮ ᱟᱱᱮ ᱞᱟᱝᱜᱟᱞ ᱠᱮᱫᱩ ᱧᱮᱡᱟᱨᱮ ᱥᱟᱫᱚᱱᱟ ᱢᱤᱡᱩ ᱠᱟᱜ ᱤᱱᱴᱮ ᱠᱟᱥᱟ ᱢᱤᱡᱩ ᱠᱚ ᱜᱤᱢᱤᱱ ᱫᱚ ᱱᱟ ᱠᱟᱭ

0: Todom Kiranzu, Todom did the Chicken Mutu and the Chinim Doas and the Ta, Susu Ali Sungi of Saki, the Shevrua,
1: right?
0: Just the anti-day Susu Tatik, Susu Galeshi, which is Toying Gurisada, Yajatam in any Kursuna, to Kursu, the Animanzo, Kursu Chavin, to go the Tambuchadin Mare, Tambuchadin La Torchimbre, Rua, so that D in Du, Manzo, Chick, D Galeata. Except Chakar Shavra, Dikas, Dika, Chalalia, Chunzi Yore, Chala Luyal, Mansu Dikasa, Anipet, Chala Yva, Totak Jurva, Motasane, Chakalia, Chikanjunam, you, me, Nipe, Yomare, Kiradiga, Dika, Dikalia, Michita, Chekazan, Chalaya, Luja, Tobushu, Luja, Tabushu, Nami, Nanda, Messi, the Luvian, Tobushu, Dam, Chigne, Shulumalia, the Jig Sambada, and Del Quendure, Tessio, Nine, the Zuin. 가르스네 디 좀데디 갈이야 잘라디네 가면 없주네 게 뭐 쳤어요레 띵어 좀 인지미지 선배랑 저지나 오래 다 가면 그냥 가면 없주네 게유는 지 디날 공지 찍제 게유 뭐 찍다 책어전데 로유는 아이 그냥 수수 도구 책으로 수수 익습 책으로 당아 이제 게유 근데 체는 섬 아니 지 도바 각 넘치기다 안 되는 수수 도구 체하다 유도 체하다 디 수수 선배랑 수수 체시대 학고제 아니 유대체다 도부체다 하고 그러와 이내 체시대 처음 맞춰든 예롭제나래 지난해 봐 세우치슈 아니 내내 기나 초구 유나다 기나 맞춰보지 기나 능기 나자 아니 나다 니야 되는 쉬부다니 아니 대기 대기 나 시기 시기다 시기 시기 나 대기 대기 나로 나서니
1: 또
0: 체제 니나를 고라는 야 대체 슈군이 내내 변절라 슈겨야 돼 지분이
1: 디
0: Muramoto Tombi, Lonies, Chibinchik, Dandoya, Chick, Shibje, Chemito, Satatinia, Talobjin, and the Lobjin, the teacher, Lotul has Chinso, Taleta, one of its awesome, a Lotu Tata Coso, any Dina Lolia, that thing, Chick
1: Nishusun,
0: Nishusun, Jusha, you uncle Andy, Kiranta, Tando, in the Tornema Septa, the Redona, Kirantani, say, Kuri to Domsol, Sinje, Pigayal, Kirangi, you met up down like Namje, Yemoto, see, and Conazo. Piginalia, Tadonale, Barcanetti, the Murakanetto, Taronala, Dinala, Canatani, say, the Curito Thompson Alolia, Denzogunsi or Denzogunsi Chinje, Corange, that Canatos, the Yash, Lagosumba, Nivasumba, she was in the zone, and Canaga washing Mare, Cavayo Mare, and Conzoya, Jig, two debe, Dungi Loni, Jigconia, Shipje, Chesha, what did Sucheto, D. Cava to guess Cheche, did just say you die, or
1: what
0: did you get them to the Antina Kiran Shipje Shigan? The Mima was the Quatre, then you're not to Zutola Trosser Doma, Sadati, the Corania Tosse, Depti with Sugar, yes, Sadati Sakomena, Le Corantos Capture, Majuti, Dinalia Tosse, Linkeme, and that the Timum would get out and the Shibut. Yep, shake your, 로마고장 아주 고야면들 알린 랑가 다듀스지 야들이 비게 줘야 저러봐 주임이 기란이 비게 줘야고 제 기란이 견제하고 저거로 와 야 반항목에라 안타디하고 슈도 안타디가 조야니요 말했으니까 알리 내가 뭔가 쇼하스네 민트 다가란자 샤지 비게 비주 지그 여러봐 이제 손대이네 아 봐줘 기제하고 지규리면도 아 봐줘 좀 이제 제 니금도 슬러비이네 아니 죽어대 다른 게 사고 그만 쉬비이 체두미마 친구한테 침루 드셔나 로리에 모든 사람이나 전 사람이나 배제 당한테 비게 미신다 그래.
1: 그렇죠.
0: 다 팀도 교면은 균형 당한테 가르치는 균형 당한테 기란을 열어 기란 다 그래. 비게 파티에보다 여자 보고 최진 기란 잘 되는 그래. 아니 비게 달래 교 우리가 비게 수수 안 받는 로 사브래. 아니 내줄 하다 뒤에 있는 비게 기한 기한에서 제 열. 왠지 아주 초반에 나 탁주진 얘가 지금 라모도 다 그래. 비게니 배교부 수 템도만 규백하니 체드미 마 친구하게 니돈 죽지라 지내라 지글이야 제세 세브십지 견샤요레 이는 아주 저거 파연게 스바체스 세그로 봐 어디 체드미 마 친구하게 된저 진로 제세요 아니 캐나다네 돈에 마세부터 된저 돈은 안수다 시중게 직접디 진짜 중요한 거 먹고 줘요 봐.
1: 네,
0: 즉 총미 대비 중요한 시민 보호 중심으로 봐.
1: 제가 그냥
0: 와 디날 태제 디날이야 팀룩이 로견아니기 디어리 거르몽이어리다. 전례나니 아니 어텔이야 된제 코리아 딜레아티 저버슈로 나스.
1: 레세
0: 아니 벤줄라 토지치.
1: 레세
0: 주지기 멜로젠 다 아시기.
1: 레세 토지치.
0: 아니 이제 보시오 나고 토제나.
1: 레세로.
0: 레세.
1: 老生了，听的平常农村，你这里供给种植田地西北的种地选择，我们大家晓得因，来种给就多按照来种了土谷的行，结交南京去，结交外省跟脚步用了，因为呢，拖欠了收益，来接，过去难过了。

0: 谈的你，毕竟去出自就不到大事。
1: 迪克尔尼，
2: 迪克尔尼，
1: 一种龙青年轻员工，一个龙青人。
3: 尊重他，龙青对。
4: 尊重他，龙青对吧？
3: 作为普及两年为尊重对的第二期，我们树立马尔信徒。米菜英烈对卡拉冲
5: 恰恰白马堂冲别中日古泽对目的先看超过天界处眼望级别四十步
3: 尊重堂龙庭对卡拉
5: 尊重堂龙庭对卡拉
6: 杂志上电别先看天界公看上天地普及农村基地产能，普及选举中看嘛，你们偏多垃圾，教育给他人怎么的？中巴部比准抗内比准能为增重人质，中目部是不是偏多内普及度普及了当宗旨？杨俊杰学主任别先学一学。天天天界几年那么多表演呢？中目部是别增重给六年学这个不提音。三个人家，我了增重地中看嘛，你们偏多垃圾，搞了我这多丢学呢？你们偏到哪呢？假如青东古街短剧团聚落入十个字儿，够冲不的。群众每日录音，建议参加给建议大周堂总理增长的团结。鲁迅总理录音给选举总部部习主席增长厅解把录中南话拼命约不是。你们偏到哪去？他的群众年日参观看图，吃了南西约不的。空气他怕了，参观党团的那座塔，建议给他呢，陆总堂尊重说，总理争取忙不变用约见。陆总堂尊重确实讲开些事，我其实比准能用也不是。中目部西北尊重地教育给爸妈听呢，空气记录年度逆落呢，怎么个做不的？推运落家人了，我其实说句听嘛，军机记录年度就落了，总不比准抗呢，我说不准能行。中目部西北尊重地平壤呢，培育了不够学籍，记录年度中年落了，平壤培育毕业比准抗呢，我说不准吃不是。中目部西北增重地呢？中国陕西秦末旧旧国一切几级，普及苏南北出外内党，运送三千度全行，普及目击给来往了，土古七夕再度准备增重普渡全国行的。土格三北普及我有进度给争取开进是经营不停呢，不准准备切记，普增度马赛家用给全度样年差切切的给不得，节能切干的，我就给。没多投入，心都忙不充实。加之萝卜皮吃多，怕家还将三不食团呢。总了高位，旋即忙不，面对吃鱼了，局长局秘书。下面听见呢，皮给旋即总看嘛，你们偏多垃圾，给一个团呢怎么的？偏多呢，皮给多，皮局长总之，杨俊杰区别尊重人吃，如木不识别，留你是这个不提三软呢。
7: 王秋奇，他日若听着切不了。不拉给各地人家学的语言，可你自己个人得给了局限期度，他的给创天能完全可以你把其他的天区数几度前进，平民给移民给没给人了大碗可干样，得给你交给该家自己干些呢，光顾贴片是没人办，莫让给生存有关系的人，不拉给其他的送那样，得给你完全了一切颠不学了。他呢王就没呢不拉给从家没多久电梯银巴样一起去。他的王就啦个人全部送葬俺就空了托级领水也不修给个多。得给给不拉了恰婆巴康修给递给前面。嘿嘿是不拉给个着那空年差用。让给钱呢托级领水肯定是修的。그미션기샘튜워뉴베넘줄기토안에치제잔체콩라타자만당안이가게요말이토지리수컨디스슈그레
8: 부라기진차마체외교교티라베기경멜라
7: 콩라가리덩기메방에컨디스싱그레직전에랑싱기여초
8: 부라기존당메발큐르
7: 키랑가리나안손단다약부유긴유긴라남생귤차수아지소라지도나머지는믿인자식인 불하기 당도 되기라 녜고와 잠시 인무 계적하네 퇴만이라 공주 매지 바로 할 겨네 잠불 쉬미도 나탑두부 가주 유나양 미시엔단 창불직난 창동 초겐식임 교란 콜라드에다 미망부 가주 유나양 코다냠두 창불직난 창토겐 유아마리 대개 시에마잘 공내 불하 교바기 교타 유바체나 다리 원수기 로아친부 체딘 임바마세 원주기 감기 미텐주 원주라 뭐가 치다르 치바 그 뉴스 통신 계시 원주기 창통기 유나 미텐주 참가시행한 원주당 창불직능 창통이 임발레 대단히 고랑기 준수 제배 계좌 통미 양리 대통 무튜네 시에나 촉주 초메바 탱직 용주 임바 대기기 신배 쪽지 띵기 뉴테다 양갸라 구주기 공매난 루디 그 뒤도 변디 땅. 군이 휴주 매발 결배지. 대기 창강기 디니기 차통기 당불리바디니 군이라 둠지 제로수 용화당 자신. 대기기 격부 전부를 차진바치니 불아직부 초초비르샤. 불안이 모기당 레지 힌두 서비에 미식인바티. 포뮤 지통 고쇠반의 숨. 감투 아침 매발 뒤뉴 매발당. 사과도 그 모자땅네 견진시두 아직 망부식 출력하네 코 간두달 제도 죽기휴 그 샬라조세나 아직 텐주 누블라조 셀 매표이바다 타나 랑이 퇴자당 통자 첨부 인삼케 생기 새로와 대장 불라기 로가 숨장치 웬디 대기니 텐주당 면자와 군이 소화냠도 깨워네 겐다 중림신도 대기기 랑규응안 chamji yungdab chinyong tenhe me. Pula loa liptu sharkya chakandu chimbara eku maguyang. Loa yungwa tigarang chawa sangbushik yinbe toa. Samtun chubye zhona pindua chiba titoa negyang. Halam chawa chu meba simbe

ཁུ ཆེ ཅུ ལ ནམ གུན དར གེ ཅ མང པོ མེ ཤུ ཀ སེམ གི དེང དུ གཱ ཅུ ཕེ ཁུ སམ ཅུ ནང ཁེ སན རག པེ ངུ གི རང གི ཆང གེ ཆི ལིན པར ཐོ ཅུ གུ ཉམ ནེ ངང གུ ཧ ཅན རིང གུ གུ ནེ དེ ཁ ལམ སག གུ ཉི ཙམ སོང ཅི ཨ ཁུ ཡང གྱ ར ཆ གམ ངོ ནེ ལག པ དར ཅུ ཅུ ངང རང གི སན སིན སུ བེ ཁུ ཅི ཅུ ནེ ཅ གམ སུ རྒྱ མ དེ ཅེ Tari chakam nipi kyu ninka lingning parxin. Kyu rinpa shiri chene chakam jiwe re kachi wata. Sab-sab ngang lakbar yun ring nyarwe ji dikdi yueba tsorwa na. Tema nidu losim lyo shikshi chongdi. Shishu yugu tuyone chakam ki kipchi. Pula dang degi war churi chi yun ringbu ma chung war. Tari laryang pula ki rangyu ngang gachashi. 天地, champion yong re mainbar. Nezu pike juzu, quay sam yule debe, ma shu rang shu chung. Pulagi, tochi chi shue chang sum kang kenne, galang lang ang chang ken luar chimbana. Kolang yu yakin chung bati, de mebar, lasar chin su serwada. Kadu lo yung mi, shin ken me. Pulagi, ninshe dumar chingyang, lian chikwa kyangkyang le ma tube, ko nganda lang ne, de gi le. 장부슈그토 쿄랑기 유든캉네 야와인스 셰마르베 다다 양총베라네 야와인스 카르스 유어레 쿄랑기 게제 장부슈기 유어레 모레 네 어구 컨데스 슈레 풀라기 세부셰베 더기 항상 다주 쿄기 준셰바 게시 어구 켄나 쿄랑라 식당 컨데 용기레 어쿠르 삼시 첨부 제바 자웨 더기기 게제티 tuyungu to sosur xieba xikri. Pula loa mayung kongla mu jukje hajang mangbu xik samtsu qi nyungya. Tate te jawa samtsu qi nyungme. Taja mu ngune jikxin jakbar kyur. Midi le rangki gyunga lunce nyungnyu tinja yinbata. Kola yichi gokda cabu tinja qe. Ku ngu yarwe te maru mangbu tinja qe ne ngu xiongne yarwa yinsi gongor dong pyu du. Chua xianda ki tiela kui rang la gongko tang meba gelin chitar chitu. Tidu logic tu shi tsangma gadon zongdu duji yinsi korang ngome sigi, tadun. Tidu kari xiemi xue mogo. Tanda nezu la ce du, takju chitab cui goba li, geja cho meba xie che rangi nor zui di ka doksa ma cui shi. Rangi zui be changdi ximbo me yang rangi tungju resi tangbu bila yuari. Nezu di ngare gengi chungzang, ngara rangi takju che cho. ngalangyu yakenti khaten chi le ne ba chigen shi yin bar nga ye chi yu pulaki rang kyu ngang gen chi kurwe nam gyur shik de thue zu ki chawa ta da ji du juk de a gu chi ling so su san bar cep xin du chen bu yin nyam be chang ken ki thun shi ti yi mu chuo mi ki cuo yan nang mi chu chen shi ki nang ne ka le la je bar kyu ru te dar je ba ti a gu chi ling ki nam shi xuan bar che Kö ni tsui ngoma ha koji, nimo nime wadu yinang zha, tsemu meki nangtu yinang zha, shabgula zhowe lamtu yinang zha, tuen tie tie yishib chenzam zhongyong me. Tuen tie genbe, degi dang pula kimne chitru che na, rangi ki cinju la genyo gyuken shenshik tsui gubada. Yi dun chokbe mishik tsui war le labu kane yu. Masine chong tsui mi mangbu demu degi guune de yu. Kesi tuen ti kimbe, de yi dang pula ka chen na, tini dikwa sakpa rang zhi la. Changgen ju yuebe wang tu dang na yang, dikwa tinja dekta me. Le la gwen na yu tab me, ma xin ne rang ni na ke simbe, nin chik kub zang me yang kerwa me bar jik din dine ke ku. Yu ce tam che gu ju chitar chi min ti, tamar de yi ki wang yinbe, nga chir ke ba ji yu. Rangki nyungwe toa ne tuen ti eku se takju duki yu na yang. Koi sem nang nang mi tu jua tuki me. Tieni sosu kiwi tsuwa yinbe na nam yang gende damde tarwe gupshik me. Tsuwa namgun dar larsu chungwa tang. Pu la ki tuen jin duki yinsi nyokta me lungwar. Ko tang bingi ngigi chakangki chong kya kyo di gyakbar chijing. Degi ki kimle chene de. 어군이 ngārshīng yī mūne dē.
七九年点呢，他们这天价穷娃的那样。没说说老师们呢，恰把这部娃给争取到了天价用特面。人呢常见给两个穿呢，他送人看，二个七零给，大把的葱白的，卡松卡油，再就七把台湾的。可下过了军将呢，作为没有钱的呢，群大体捏住着突然是。常见给两个穷子。德基基普拉拉一起起没配把的困难没有大家同马的能行这个中南国内赢了去年没对把普拉德比没提及了托孙全部马前呢用的没被运进去普拉基心中的南军堂电影没着玩全新主就没被没赢的银行平面打了两个自己前呢丢给中外讲没赢把可是心中的德基基吹过你穷我的云人不停着送那样德基基吹过的呢莫让给那么久的长修修铁档着玩滴滴敲就电影没把这听没吹呢先把学学呢并记是莫你听铁空没赢不着了让你那个丢钱机准不习当样着为莫听铁动眼念苦切过没莫搞的不重做成绩越没三路也不是东区不重做他没有玩的这话提怎么没把他没有讲三路定时不动的没今年云人送为没有节目跟不停的扛度越没讲新的车可是没了三种全部是独身呢天呢重新能给泡沫提大的穷我的全国全部忙不停着样样计划提大了大区地区没三年间天做没几把用了我的若是没几百米肉心龙年七十银把丁天价给错话量肉心龙几十德基金给肉心天呢普拉当冰基基浪龙库给普重组了云人不叠别冰基嘎东总统直年那边先给重组了立即继续通那样参拉给我的继续通那样提一万出几月同面推数普拉基没切断提了各处难起讲听着下问题云人不松起马告我听不起听你恰刚能恰通天忙不明白的并记记能跟大人国卡的爹呢中文切看听说了没给技术起三年错不顶着恰下就给开门也不卡的起给并记记普拉基给钱能马对吧起不错呢用多卡比这个手机抢满了抢着连你送咱们去吧去年该手机这些退班呢没独自的高位抢满就得去了九年去去年该手机这没把去了得入家庭所托那样并给特动罗马用提出恰恰能恰恰通过用钱人气忙途去吧普拉基国卡的并给不把去冰基基枪通间了枪路基拉着氧气了主机器具普拉基没了等命技术中我行的冰基中线站呢特别行浪的撞在坑穷土气观众了随着学习普拉基动哪不点冰基基连马路把恰他们牵连恰路啊擦擦擦擦冰基基枪通间给动了电的电边恰苏么差不可六百点度雪呢干眼雪了并给千把马尼空度没了涨价恰着差不去给我的涨百点度做梦也把起些普拉基我都差不抓心重视不去恰西路是就那样米所不定了雪去团住让一下即可动当做梦也把起并给动了些我的得给给您了那数当没有中目的这段堂你也能用月亮他把这命动用没把他得记记中目让给看图你的同样没了地记堂中呢仅对白是问题大家没了土库堂下次前中电影情用没别亲密时给涨价去给得记记三能出位控制不立即随便让他用死多了他没有出去这些零钱给艰辛模型的效用呢听唐不如写三八切吧听唐不如这行行
听唐不如妙去过去前了，听唐不如普拉吉能供了天干做么做的可动差不当。俺做重新把电锯，锯起三年三松俺，养的冻松俺，居然俺专门学过呀，可是嘞，谁居然忘记的这种？谁居然了重新把一个最小速度？俺居然了学天穷哎，养的俺居然落地切穷哎。总中穷穷给明年独龙停在了甘肃银边，明年给给家给七三千的县那样，男性得入家庭去去用的去。大家出不我们学了嘛些，出不家庭天呢，父母怎么是行的？出自己去年生活忙不是心也赢了，点不清不是用就点起是。恰刚起恰通间天主人你退出顶着西了，恰通我立的。七零三年准备举办，各地几定都点的。今年对开给点不清不停着西的就成为抓热土片。二个七零第二立土。德鲁家庭起烹饪忙不过去，独自打开起二个次人我心里人工硬，难食想不停呢。这算了，可惜气味没明白。每天晚忙完夜了，二去买菜完干了，新下把生活的出租的起住都当了三百十。二个呢，没寻常见识明白的，你最顶着通脱，心切气虚气紧，几滴给敲开脱给你最的，他的样子没。可我才会讲了，矿主两年我都马上吃不得，估计样马不如去了。没错的，德鲁教徒去那边讲可没去吧？只是学过吧没信心。干吧音乐呢，那具体就其他的都跟没没信。德鲁家庭错，出租机当的英雄呢，那里看样总没途径。但么七十七年，金了老徒许久用完七句穷呢，三心月。二个列入德基永恒冲突马松瓦没目的的扭曲过去前在马下去普拉基这些卡里切讲马年了扭曲过去的区别德基西数真的没错把去年西基不地级单位普拉基德空强了的不地停着行当我提普拉讲控制了呢杨家这些当听得没错把可底下区别冲的得记了咱们家擦汤去继续我们东就没被抢不去抢不去就进来了学个月呗普拉基可动当满你了德鲁家庭没错的卡罗爹呢心里切不当可忙呢苦你的年面起来切不他三步马腿把他三个创作了抢不起马的龙不先把的独西教就先马汤找我的西边南端这样没把的婆婆龙儿出看给我罗根顿住给住了把他出租起对象怕瑞不如切莫写猫儿的切莫写把了说别自己得入家看给那娃儿下没别那娃儿点呢家没问题公安东就没别切莫写别给着自己每天就一了藏那家了日他强看住跟婆婆怎么的了出过没给我的卡里呢人看恰当强通天给给把车个忙不停着等这话切规矩他钱呢德鲁家庭了参那停着些穷气恐怕不得没把没七咱们对吧铁咱们给忙得起胖不行了德记给给着铁连自己讲落没每天最你去吃不起了昨日讲那点语句而个七零期恰就行上给把些送我的可观察起有不少主播的，德鲁家庭区普拉基国的长毛团团长呢，没错。三月里代表今年夏天呢，德木大庆是金巴的，而去德鲁家庭天族有别冬季气候，德鲁家庭区路普鲁蒙尼的三巴达地段西呢，我听见了卡托。而个七零天气，作为女性马甲被干的，普拉基阿妈用我的。没用途呢，普拉基认真过了，他就把用我银鞋没鞋子。帕玛坦不住给我了，跟他全部卡住原那样，这话呢，就得没了。没些呢，空出清仓呢，列这了几根是银币，出去拆看给团进了，看也没钱把了，就要没事这些。普拉基阿妹昨天去外七路去团呢，没他的车子现在才有把线图。
감 키티도 네네 샤베 쿠사라 류르 쿄베 강도 송양 커프르지부 징의 칭신도 가용 코탄 게다 게라 딱바티 체가 시크이기 끄바티레 촌드탄 근순이가 제바 대바 잠기 통도 불라 대기기 팀라 막바르 침바라 그 김이 목요 제바 마세 모자양 칠초하지 불라당 김월기 제와 하람체 원디 아마니 아마랑인데 남균 초알라 조와 하장용요 인야 생기 총소로 불라 따와라 모규 제베 부인병 원에 불라 메가와 칼라시 불라기 군대 양부 수월친디 아멘 라바네 담불송 내외 두배 아멘 남규르 라캐르와 더불어 나왔다 삽주르 제베 모이 규규 콥시히도 난 뚝룬디라 학바차부 딘저 둘라 강반이 통주스민도 불라기 아메 고래 쪼디 카나급다 뭐가 제바다라 듄수와라 용외 대기 점신이 통원나 라캐르와 더뷰 남규르티 계지니라 게무 더뷰 킹제당 덴바르큐르 창칸낭 주치 아메 술쿠 강사를 렉발 떼치 불라 랑기 창칸 주유세야 디디르베 난주 퍼게다 둔나 창칸의 지린 자완의 민두 대기기 깨차치 디퇴치 심바 마이기 바르쿠르 불라기 아마니 다리 불라탕 대기기 닌지 꼬르 주두르 치바르 용화시키마다 닌지 꼬르티 어구 지린당 링미 지구규 미미시 닌지 꼬르 슈바르 용외 아메 뉘기 많이 꼬르신 청와 진신배 어구당 강바 직난 로아수대 강바 디 토방 마부 딘저 가르래 부수 도구시도 두간 불라기 아메 수줌 뛴신 디게메 나주 디게 미존이 강바 토방 마접을 가요리 초부체제 어구 치린기 카 장만니네 야렌로 불라기 세르체나 봄어 디케랑기 부접을 랑바리시기 불라기 아메 신신투치 제 니 아주 데뷔 포모리 퇴뇌토와 나랑기 포모드 케바미 불라라 바파 메자 머시체나 쿄닌지 고르디 아주 겐베 쉬어바 자구리 이네레 쿄 아주 겐바 카구버 여자 퇴디 세부 쉬어이 신 아유 삼체 나 퇴메 지자바이 케바미 팅산 퇴메기 남체가 딕투비 요리세로 말베 어쿠 카네 쉐바탕 샘낭 삼바니 직범민 ngane chena phula ji chidan la nganzu ma shine mi thu me nganzu phagir tian shu kare chung rung lo li yue yue ba yin ba ta chong ke dang ta ni xin nian zuo chang ma chi na yue zan men zhi ge kare yue le e ku a me ge cha xuan zam ji ngai jiang kun ni zhe wa qi ba mi thu me zha bu zha bu chung ne su jiang su le tong chung qi me ge ba yong ge zhe yin na yang phula ji nian da da ga yong ge du e ku ngai din zhe si ge me da 부디 네 추규기네 전슈의 송자 난주 상매 콜라 리와 친부주의 아마르 사캄 총진기 도시 힌두 친부 유배 토마니네 개부신신티 냐주어 규삼자 섬유리 대바라 타굽기 총습디 미 총부 틴제 유엣드 메 개자 잠투 동주르세 아마 샘산 제말라 케이징아 개부르 토삼 시로난다 계란을 더둔 추구 카시에 유아리 nga gebu shen shen le chugu me zan jiman lo de yongzo de ji le ju ju re di nge ha ku yu xia zan nge kiran le chudu chi ga ja bi pu la ji a me cham jo cham che ba da e ku ge sha ma xie ba tong ci nga zui kim ji chi su kang ba to si ni yue ba ji ge che xia yu di ti nga pu la le pang ma lin chi du ge ba yin ta ja de ji pu la ji lo le yu na ku ni de tu chu e ku che jiang nyam du bu shu 군이기 길라 닝구르 샵도 슈촉보 마세 간조의 편준 직편직으로 제초그리 어쿠르 냠도 뼈쇼 세르웨 차킨티 콘주의 김미 주두르기 캡코나 메발 아메 강첸도 셰바시긴디 로나 게베 미창마 게 본듀 메바 메 심베시 아마 심산 제말라 키라양 공로 토부 틴절 피비 제잔 키기 까미 초메바 틴절 머송다 고자의 까부차 차베 미지 pāyū gyabdu gyūrche, lūmba xiandu xīgā gyū sīrwē gāja nāwā mēnzhō tīndrā kīrāngi sēnyōngām. Ngā lō gēn dīzā lēm nāyā, sēngi chōngzū tāng jēsāmba yīla xiānyō mē. Ngē ngōcā gyūbē lēgāni chē mē bā,
소수의 파자 부규 시 착사를 대미적 가르래.

前边一天龙街大不如公园呢身边感觉天街那年错了配备年阳方言就无功了着急娘做面的样子为你错了配备

0: 那今年的太阳呢，显示为松雪的呢，松太阳呢，显示为大南北关注下面面多，特别松雪的呢，松雪的主要去南天气，三种空气，特别呢，对南干部属于空气，七天通呢，这是八三气，阳不热，烈前作用南天气冷，干不上，小不得里特别呢，区别，松太阳呢，显示为大南北关注下面面多，特别松雪的呢，不与南岭总在唐山三马场最南属于北，旁边冰区用呢，不愿意，往往冷的南姑苏在唐南面七天，经常成都用北，这是面的雄鹰。
1: 양분이 리젠 하자님부터 길란 행기에 끓인 지역 구입한 수남 내 포유 라탄 초내당 스티너 잘라

지 메베톤의 쿠르버데리 나란저리 태종 메베톤의 루이 징고치 징규리 너부터 나란저 게임은 게야기 저그레스 럭투 마리바 야도부터 야디니 창가 케시 마시 케시 루가 차지 스탐바데 람주 모욕히니 띵가라저

Tamzin

0: ཁྱི
1: Timze Melong Sembana Rang Xianyi Ki Kiwang Song Rang Rang Song Cha Tou Ni Na Melong Dila Sik Par Zu
2: Mang Zhong Mang Bu Bi Chen Bi Ji Ga Zhe Jie Yu Ji Gong Sa Ni Su Su Bi Cha Dong Ki Ni Di Di Zhong Zhe Chen Bi Kiwang Song Zhong Jian Chu
1: Timze Melong
3: ཁྱི ཕྱད མི ཡོང ཁྱི ཕྱི མི ཡོང ཁྱི ཕྱི མི ཡོང
4: 天天地不说卡军的一个盲顿清兄给盲顿卡起那会儿推举有谁也那面了来给你说说他这我没影响是难密度动物学给的给个回救起起三大他卡车呢铁龙举起头旁也那给个长的将我女别起我说蘑菇玩人不起落起呢扛着起过上也铁他找我给的给个
5: 看到他没想了说呢看到他给你玩给看来看给的他从沉浸的吧通过于他到底这些呢其实我作为车错救性了如特奇怪呢你把都沉浸给些他做到心不切的人意给渴望送救机会他我呢下面满嘴盲顿沉浸的他车不他对呢我最念头沉浸给些些卡机了落不用起头
6: 아 대령아랑 수냥도 다 록중시야데 망둔 그 첨순고기 다 망둔 첨순기 난도 된대이 나도 디니알라 벤체나 망둔 그 첨로기 지기 지조 그 자소사지 요리 티슈고데 니지 자톤스지 톤버레 티 단다 망둔 첨순 그 난로라 추비 그 슈샤다 년제 다 켄자다 왕자 제누 제바 라소베케 아니 디고기 덴베튼조 유바레 이네 다 코게마티가스나 벤체나 년제나 년제 로가지 听本着看家家城的看家家城市的老干的首先就是吧，但他的入住这些雄起的水界，那蛮多成熟时间，入住水吧，听这节的，但现在等到啊，成熟沙巴首先就听到了，俺爷们的忙着吧，就到当吧他，啊，啥说去吧，听这有水吧的，蛮多过个成熟没办法的，听见的有嘞，想些给大家解决点吧。 근데 도저히 쉽지 쉽고 사지도 다 디망보 시우르 사다 나랑 좀 양 레전드 뒤쪽 그 탐지 시고 제 킹이 또 뒤지 마슈 아니 주마케 지 마오페 기타 나랑 좀 레전드 나로라 티노 믹스에 된 버튼 좀 칼이 칼이 레레다 마슈 아이 tin tangbo de mangdon chungshung ki ji za tun chumlo gangal de ne yong de de da tin nang lo lo che ji de ba tin de xiam se ki je do ji ང ཚང ནས ཚུག ཤུན ཅིག ཁོང ཅ ཡོས དེ ཁར སེ དེ ཡོས ན ཨ་ནི ཨ་མི ཚུག དང ད ཚོག ནས ཡོས བེ ཚུག དེ ཚོ མ་མ་ ཅེ ཁོང ལ ན ཁོང ར ཤུན ཅིག ཁོང ཅ ཡོ རེ ད མ་ ཅེ ཅེ ནས པུག དེ མེ བ ཆ་བ ན དེ ནས ཤུན ཅིག ཁོང ཅ མེ བ ཆ་ར བ ཉི མ་ དེ ཁར སོ དོ རང ལོ དེ ལ ལེ བེ པུག ཁེ ཁོང ར ཚུ ཁེ སང ལོ དང དང ད ཁོང ར ཚུ རིག ཤེ ད ཐུན བེ ཁེ མང དུང ཁེ ཆ ཅུ དེ བེ ཆུ རེ ཨ་ དེ ནས བེ སང ཅུ བེ ཅ ན ད ཅི གོ མོ ཅུ ཉི ཤུ ཁ ཅ ལ ཅ ལ ཉི བེ ཕ མ ཅིན ཅི ཨོ དེ ཁོ པུག ཅུ ཅུ རེ དེ

0: 제고 이나들 갈래 용사레스 다든지 용사레스 코나존도 숨고도르바 다 틈로 나로라다지 로튼줄레 차부시고 어느 장국이 두주 장르 장야 요바테 땡기치 이나테나 도소테고 아테고 레스티샤다 도송도 가르 유메 에나 갈래 갈래다 주르바 땅아바티 가르 수동나 티사바사 장레 티타티기 하람 다야 보지 베주 땅마시 땅마시 부치 에메가시기 티 쳔마하 고바치지 티기 왕자티 베주 땅비나 티스칼레 소사레 티 가르 레도스나 아니 가랑 추게 다 대시에디고레 다 대세가 왕자 네도 그 왕자 네도 그 왕자 네도 그 왕자의 틈수 구유 스타디 베 아니 가랑 추 틈로 나로라 네도 그 왕자 사지 베 로가 사지 아니 티샤샤 다 네도 왕자 사디 고라 아니 난도 망보시도 다른 최진이 시토마송 아 다 좀아 미세게 된데 신예이 다 두파티 카르도 선나 땅아 주게 벤잖아 아 구조다야 그 준노 던주키 에니 콘주 땅주 치아고 왕자다 양나 아니 땅주니 게다 토글람로 직조 다 직조도 차보다 된데 지수샤 디단다디 님바 단다 준노 땅와고 치데 되지 다 선바티 카르도 선나 땅아 주 겐제 고치 아니 제주된 바다 땅 준노 다왕 치 님바 겐제로 와 당기 당보도 지자 통르다 다 티나로라 제주 된바 조르시아 당부 지드 카르스도 내만 안 주의 견제 건가 이돌 저거 얼바다 단다 록두기 견제 된지 제조오래 다티 단다 단데기 다 팅두기 안 주기 다 돌로 조단다 튕바르와 쇼기 보 멤버 단다면 나서 그탈람 진짜 저 주구사데 니바티 카르스도 준체 유비나 애니팅 예랑아랑 저다 진짜 돈유 유지래 산조 된지 나라 미카세기 애니 배치나 모터 소프트 단이 다지 아니 줄로 소프트 텐데 나로 소스 파스케 마데 치미 파스케 데센 주스도와 함바치지 데야 다 딩년은 배 연대 토보이 바 아 텐데 범람바 지금 미케 아니 바 코템 땡이 사르와 코랑케 파스케 마데 미케 안장게 데지 단도 함바시니 주바 다 텐데 유베이나 아니 칸데 탁주 지고 메티세 보 충샤 다 숨바테 가서도나 땅 아주 딩년마 열에 총배 기타 총바 기자라 총도 코랑 추기 마베 디간라 아니 마베 티 페쳔부 기텐데 마베 케 땡베 위나가 라서기 틀라 탈레 마 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 karsuduna taji tatola tjiya ane tjiju penalty so ya tendi ji kinezu mambo tenji ane ju mambo haso tendi yube na ngaju xiegu mu do ti zhenge mesa de do ta chuba de karsuduna ta ti karsa kenja so ro kenja ta ba chen ngaju kangba zong bu che de ba kangba ta kangba ti ane hap chong chi ji ta kangba ham chong chi be chum lo ge ham chong chi bu ta tendi che bi na kangba ti na la nge ma kangla na nge ge mi tu zo kwa zo gu me ro ba kangba zong bu ane chen zo de ju se ya ta tendi che xie chu me xie chu me ba ta ten ke che sha ta xi ba ti nga ran chu ki te rin ke mang dun ke chum chu na la sa ba chu su shen chu ti mi xin wang jia guo ki ta che chu den ba ta ti be han san ya ke sa ba su shen chu ju le sha 다티나 담보티 카르레도스나 제주된 바다 벤자나 가랑 추키 에네수스 아 체레만데 콘라 수수키 다치 왕보든데 지 진바든 바르바 맹칸스탈레야 푸지지 에네 미신달레 베주 당로 치세야 다티데 제약의 삼노 요리란 자주 뵙는 망보 요르바 다티고 그치 그 자동 진짜 뵙된 법 제샤 아 니바티 카르레도스나 다티시에디 오레 벤자나 당한 주지 les comptes quel est l'opta tenju na lo la ba ta ci tan ci de pok pomol ro do si lo wa sa ta ci karso na mi ci na ran su ti si or ba ke ci zopa si da ci ci zopa pe pi ti ene ta ci na ju ki ta ti ko ki ne ci tin de chong ba na a de kan de ci gung gu si ko bi ko le pe se bo shu sha
1: ye cha ra na su lung chen ta nian chen chen chen de bo so ka gyu de yi de mang dun chim shung gi na dun ka ji na wo tu gyu yo shi 이나 미나레 디니 소소다 저 미냠시 낭미도 동거슈 게디 키기 후교치기 산다다 카체나 티 롱규치도파 야나 키기 차람니 장문유비치 원소 무고와 제버치로치나 강저치고사 야 대단 저와 게디 키기 포마랑베 칸바 칸다기 미샹라 소나 칸다다 키니 워기 칸레 키게디 타동 침긴데가 튼거 유다 더디 제시네 지소 초회추

0: 자즈탕 덴베 셈바보 링게 공캄상 구문니 던지 좀긴인
1: 구문니 로만 던지 좀긴
0: 티랭키 아메 올시베 레젠티 규네 안츠 갸치 셈바보 링게라 베기 루가 규제레 셈마담키 콩수 똑베 제가르 콜키 루규 식차 라잠 갸치 셈바보 니람투 부규인베 탱게네 툭트뱅앙네 세낭 유바슈
1: 당연하지 편히 루카기 갸수식당 자와 규제기 남바 하장 푸숨 속부유 별나 고시탕 망시 남다 제가 셈담 라속바 하장기 망부요리 탁바투 제가니 벽이 루카 규제레 셈담기 콩수 똑바인 前的 제가 라 민신다 요르베
0: 요리 제가 라 제가 양세신 디 루규 유진데라 외장 쿠투 더겹 첨부유바 덴두 제가 시베 타니티 코드니 제 네콩로 제베 튼탕 가르 니 우자가르베 튼인 웬간 제 시베 이키티 계수 찬네 제 실록더 타서베 응어 균토 제가 시 뷰기유 태양 제가 시 캠페체와 겐부 첼로 당 개캄키 내 추신베 찬네 괴부식 딱 태양 개캄 고웨 양탁베 담탕 가르키 런신 첩베 베카탕 제상 레베 투수 첩베 제카 양육발라 베카세신 베갈라 제바동웨 칼 임베나 베갈 세와양유 튼지라 민키 남창 망부유나양 튼토 제가남 베가니 락도 베가톡신 개캄 총매토 진베 개캄바 남키 내추세웨 담탕 랑키 첼록죄바 셀랑 텐텐디바 소키 담탕 제베 갈신인
1: 타오나 제가 기낭튼 갸친부 시라메죠
0: 요리다 제가 니 베기 뜻이 로사솔라 뜻이베 튀첸키 딱탕 띵진 촌발 제베 튀모마인베 규제키 남바시 인라 게오 포모 꾼키 낙바 레베 망트키 규제 시간 인베 제세기 낭튼양 하장 푸숨 촉바시 인디 통말 시칙 죄바탕 파토 응위시 슝라 죽디 제가 간내 용화탕 지다 용로 괴바 지치 용화속 죄바머세 렁루탕 자제 착생제라 세바갸바탕 되바뷰와 시양 촉시 개캄기 내춘쉐바

0: 미세리 등기 낭두식 저지슈비 대륜 광자나로나 러생에게 더 달려지로 니도 뉴스 저주류 점링 분배 강제 불류 진도르티 교부 고속도로지 이제 인디 아주 친아 틱다 점링 분배 강제 불류 고려야 미세리 등기 등제스 저지 제제 아주 레로 카직 주루루 제냐보 점제 아니 소소 가져던 등제 점링 분배 강제 불류 진도르키 고려야 돌링티 슈제유 아주 된제 슈베 레롱은에 차샤비나 몽게블라체 되네 뜻이라체 되네 뜻이블라체 아니 대노라체
1: Talo
0: Shibju Shibje Pala Tusje Marotanje, Zugle Yevina, Zugjong Niche, Zugre Ruga Shishiche, Jendruki, Tingjan de Inele, Mume Tukjuripine Tanda, Jada Jimmy Shibalaya, Marotanje,
1: Rishal.
0: Tadine, Tusje Dulia, Samling Pubegangze Bulutin Turtina Langemaki, Zumatube, Jagamangbuchi Zugurba, Tada, Taji, Tanda. Yeji Gangze Bolu Nyamji Hinzogi, Koranzu, Tajik, Jikseshe, Jabe, Jabdal Debina, Jingne, Ta, Zamling Pumbe Gangze Bolu, Diku, Jagangze Bolu, Luzeg Namjanti, Kola Kyun Yongya, Nikapte, Danyala Shukya, Kitu, Marta, Bin, Set, and Sejedwa. Nini Tajik, Zamling Pumbe Gangze Bolu, Tinturki, Benjo Grindanti, and Lezi, Ya Tajik, Shukher Tanyaki, and Jagamigi, Sir. Nay, the day Ruga Jing Mangbuche, Mama Junyo Mebe, Ruga Mangbuch, Junyo, Tatea, Kandelogre, Mangbuchi get that Sojongi into the Tarin Yoma Racing Mangbuch Dula Ya, Tele Doctor Ya, Kashege, Ruga Mama Meva Tinjaki, Ruga Mangbuchi, Yu, Ya, Kandelogre, Ruga Kashi, Jobo Kashege, Samuel Debe Polo Tinje, Jabiaki, Cock of Delay, Manga Yor Set, and Tinje, Songova, Jesa, Numberling Jagi, as you can do this thing.
1: Larishal. Ta talo yimba ina zamli gangze bolo nyamje lhenzo ne tanda sechu sabu sun ruga maro damba da jengor maro damba di chida nga nganzu dene haku du ta di nalo ne ruga khashe chigda zao ni ne gigab khashe min kunyu meba tenze le du ta di chida che sun ni yagbo zire sha mchambalo lpa kyab du wibe ta re di chik che ani tina yimba ina ta zamli pumbe gangze bolo dendur chenpo tenze nalo le ya gigab chungchung ina le tenze lan zuya jan gangze bolo kharso re ta thangbo yan zuya ki cha kinti maro chenpe ta
0: ruba ruba
1: This was an answer to the Mambachi Konsu, Gezi Cardigan Lanzi, Dendus Hiagi, Coga Consola Ravlan, and Sole Coga to the number. That and the Dus Naret, Dus Debin, Benata, Dinalone, Giga, Peggy, Dungeji, Ta, Gidan Chesuna, Kandasure, Zamlin Pumbe, Dinja Denduna, Kandesuina, Samson, the truth,
0: Rosina.
1: Tainele, Niduki, Tanda Consu, the Yangi, that,
0: Tadigi,
1: the Japan Debin, and he, and double Jimdu, Minko, you may have Zamki, double you, but Titumindu. Sonsa, Tayan Tugune, that better Lota, but the Shepherd and Zuni, Yamixeki, Shepherd Yap Tor, Yam Mabes. A part to Talon the Ningi Gangzi Bolo, Gentle to Zodabina, Dia Cheke Joshi and the Mapping Alonso.
0: That's a double compass, said what? Ta tarin yue da me ge bolia ta ta ta trolling mang bo ji ngor ba ta ta tche bla ge de chok chong ge tin du de ya tarin yue na me ji ta so se ta ji chi
2: ma re won ne cha xiang tri ge ge sa mang bo ji le de war ba
0: ru ba
2: ti ge du ste bi na de ne yor sam sa ra shu dul
0: a le la
2: sim zen khre su le de ming ge ge ming de ge sa de ko ba sam ji ge
0: ru ba
2: o khre su ngang zu ge sa ham ki xie ji de ne le ya zu du wa
0: ru ba ru ba
2: zu du wa
0: ru ba
2: ti ne khre su da mi ta ta chok chong mang bo na lo li ya a ge ge sa ba de zhe ming sa ba de zhe ni zu yue ba sam ji ge ru ba ta kon zu yu khre su bo lu ge
0: 跟着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
3: 다지 볼루르와 마르다르와
0: 르바
3: 티토네 아니 마란조 다지 잠니 분배 강지 볼루 개비하고 뒤즈이테 가나 간잠게 마르친으로 아니
0: 르바 르바
3: 마란조 다지 니마 숨주 난 다 주로 르바
0: 르바 르바
3: 탈로잉은 셰빈다
0: 십줄에 녀와지르도
3: 니마 십줄에 녀와시 근데 깊게 담아 난 아르

0: 로직 인바직 응원의 쇼비나 다고 제주 유령을 따야 된대 유자네 세마레데 갑시다도 그래서 할로다디 가서 잠령분배 강제 볼리티 따야 제주 디다 그리 야부시다 중시하고 나서나 바람 중원의 시에는 다지 아 부계가 돈이 열이 내가 뒤돌 조근이 열이 생존 되시다 지금도 왔다
1: 다시 아 제주 오다가 쇼도 오다 미게 마 전도기 제도 발레도 추수 주바고 주도 와 아니 주바야라 볼로시테 되네 보고야라 보고야는 조선의 폐지 전도 당고도 조대서 되네 보고랍다게 아드레스 대신에 아직 양 만들었지
0: 아저씨 골제비아 뒤주 뒤지다네 진이 바나도 도랑 기주 주바네 아니 니메군 기주 조직 중에
2: 얘기하자 아니 제블라게 무디네서 세상 지시라나
3: 라서라서 아니 다 달로 지로니 더 재미니 자루르게 잠내 페베 간직 볼티 젠도 팅 오니 쉬베이나 아니 다지 다다 콜라 치나밖에 소야던데 제주키 주가티나 마르탄 요리죠 아니 다지 제주키 주가던데 마르탄 그비 김세선나다 콜라 벤조 키시송와 아니 코 주제 마보스도 되네 당에 단다 라베아티나 조 제캅솜지 냠데 토 베비키 잠네 프로비션 젠더다 되지 제캅솜 키 페어 고비키 김세지 여와
2: 여와와
3: 테나다 테리샤 조타지 틴디 잠네 프로비키 젠더나라 제유 주가티나 마르탄 여와 테인디 몰라다지 제유 주가 집지 집지 데레 마르탄 여디 몰라 다지 제캅지 니키지 라케 덴조 손데 데레 제마도 제선나 다지 코 간사치 데네 삼
2: 当个了吧？
3: 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吧

0: tinte kelin da chapra tinte che sa sha
1: che sa ne tinte che ba yina be di jha ji da ta ya mar ta yu ji da che ta tu chi ka chi ji le yo
2: da zamol ngi ge ko gang ze bolo no wa sang ye chang ma thyo ji le nyam do zom je tinte che ya gi da je ma di be ji zo zo cha ya ni ge chen ba yo
0: ba ba ba tak da ri sha de ne ta da ta lu zam ling bu be gang gang ze bolo tin tru ki na lo le ya do mi se ki lu su le ya chun do khar ta ro sna ani ta chi sok jung jung ni ki na lo ne sok jung re re ki thang bo 니버디 아니 총아숨지 소니기 날아 추주로 봐 하마기 속중지진의 니니지 타지 속중이 습시 질하고르 옛나네야 방림지지 약쇼 안기 계지 아니 담에 총아숨지 소니기 날아려 추야기 된대기 제시리샤 제단 디테일이야야 망부지게 다 튜중기 베데 강제 볼로기 계급 총아 된대게야 속중진 두르기 자단 테일이야야 소소타지 속중기 숨지 소니기 날아기 다 죽고 당기 테일 삼로다제야 볼로 작당게 텔이야 대지 문에 망불 약보치 겹제프게 볼로 망보치 룩 토고 있네 야 대지 직수 꿈이야 소리다 대그네 주 튕글스기 남블링 얘기 야 대 텔이야 직서 세점지를 지금 된
3: 카티 체산 트렌기 디시디 무슨 알레니어 소중 고야디 경영기 그래서 좀 명품 백기 된 소다 제비나
0: 로바
3: 하차도 와
0: 로바
3: 어 나 체산 트렌기 소중 망고든 저 여기 저 디나 로리야 고야다 디토네 대비 비네레 어 다수수기 그래서 루하디 정보치 이봐 차샤비나 답변은 차샤비나 어 자매기 그 손제 아멘 스파인 야디제이바 샤비긴 주바야 제이비나 아니 디축중디 안 타고린제 국중 시바디 안 이브다
0: 이브다
3: 진도다 오다
0: 봐봐
3: 아두두 짐신 그래서는 어 진도 템 수부도아래 돼 국중 기비다 진도 템 수부도아래 돼 시내 우지 다디 드리드 터버야 차샤비나 허조기 그래서 국중디 마고 동시에도 가 키에도 왔어 이제
0: 주바르바 주바르바
3: 세자 아니 그래서는 속조다 기겐도

0: 부부직 숨주 소니 좀 그러와.
1: 그러와.
0: 다 이제 되는 되잖아. 다 내 재빈 등기 공기 조르제 기 등기 니디 정보 요 시작하지.
1: 그러와.
0: 아니 숨부 계시 좀 그러와.
1: 그러와.
0: 다 텐수 계세 되네 직 수비 이나.
2: 맞아.
0: 다 숨주 소니 기 된도 레리 아빈드는 숨부도 좀 그러선데 주로나.
2: 세상 어디?
0: 숨주 직 받아서.
2: 그러와.
1: 그러와.
0: 다리 가이스는 공기 점례 분배 간제 볼로 된도 니기 냠뇨 소르베.
1: 그러와. 그러와.
0: 이제 전화도 시부도.
1: 그러와.
2: 맞아.
0: 배지 계디 직 전화 주마게 탐에 띵주 걸리 되는 직이
1: ཁེ སི དེ ན ལ ཇུས ཚ བེ ཤོ ཡང ཆི ལོ ལ ཕ ཐུན ཇེ ཁ མ ཅིག ཆེ བ ཆེ དུ དེ འདྲ རེ ཤ
2: ན ལ སར ན ཤ ན ཐ ན ཐ ན ཤ ཡ ཐ ན ད ཤེན ཅི བེ ན ལོ ལེ ཐ ན ཉིན ཐུང གི ཤེན ཅི བེ ཡོ རོ བ ལ ཉིན ཐུང གི ཤེན ཅི བེ ཁོ རེ ཝང ཅེ དེ ཆེ རོ དང ཡ རེ ཤ ཐ ད ཝེ ཡ རེ ཐ ན ཤ མི སུ རིང ནུ རེ དེ འདྲ གི ཐབ ཤེ མང པོ ཤ ད ཅེ ཐ ལོ ཅེན ཐུར དེ
1: 대장대 차리샤.
0: 가서는 온 그래서 눈이 에머리겐 차와도 쭉 챙부도 좀
1: 좋아.
0: 시작은 요 남아 보든
1: 좋아.
0: 시작은 아니 그래서 눈 좀이 되게 깊게 가지. 축커서 쇼부도 좀.
1: 딱딱.
0: 예 다음 가서 좀.
1: 시작한테 단단한 휴지유. 디 젠더기 되게 가면 유시 전이 기예 윤렸다. 젠더기 매제

0: 탄다 중국 평촌 시비에 치조 레천 슈구인
1: 탄다 중국 평촌 시비에 치조 레천 슈구인

0: 토콩은 징가를 샤모도 긴 지도 오차를 편중내
1: 니엔 오차를 기도 담내디 교 롱푸르 규네 키라퓨 사투 오차를 시비 담내리체
2: 지질라 슈피 비리펜드나 바탕 점니 사죠 하라 유베 베게 론지 생겐 헨게 구감사 만남 조 사드 응어사 뜸규 제비 지조리 참아 자월 갑치 말리 자 조교 슈게 빈주이 생겐게 디링게 되전디나 별라 시위 진저다네 로 뒤주 땡 코로던 소비 자람 샤르도 토네 로 니슈 소리 변종기 자샤 하라 야즈 제바터 케게 친치 거기 땀니 뜨고 벨로기 지수 마오비 풍규 제바디 규지 슈기인데 생겐이 센시 주바슈
3: yang thak pe si tyen ye ji ki tawa sa tyen zu bo than lak dar che ne ji zo ring lu thing rap jin ki phen jong sar pa zu du hu ta chi ge
2: yu zhu wo mo kun ne ru jie de phen jong sa du xia ju jin ne zhang zhen ni shu qin yi ge de zhen li yang zhe wo zhe che wei jiang lam xia dong tu ba de sa tu ri tu yang sar dang lam ta ren xin 창랑가 도부유비 체갈레 나버 제투네 메게 나세 신이 바나 메콜라 슈니 초부 토갈라 롭스위 자샤 니워 피바탄 베조 사드 로모초양 메콜라 데네 메게 나서 시지리 빈네라 장볼 후니 지주 중네 제르생고 롭스위 퉁고 핀준 롭중다 핀준 베리 냠제 냠네라 라나메비 퉁지 중이바리 리네 시지 장시 쿠르 시엠바탄 람타 리위 네버네 롭스위 자샤 야즈 게바터 폐견 조위 규리나 초베 자람기 튕진 상부 준이버리 초베 자람 샤르동 투바티 로지 톱데로 침바자 마세 변종고 롭스위 자샤 양은 다더 폐게 용주 군디 쳔보 투이버리 리네 시지 디수기 망기 초아 자게 표종 초소 당여라 변종 사드 자샤카 군디 폐게라 라나메비 제지양 샤유버리 드린딜 수르데 레통기 배신 변종 너주 종기 안도종 도르마샹기 롭스위 자샤라 폐제 간다 친유메 땅 초비 자랑 샤르동 투바디 도마샹기 롭스 잠 마세 진주당 총일 자샤 망조 레치소 강사지대라 튕지 상부 준유 추거기 땅리 저부 규지 슈기 임베 렌게츠 센시 유바슈
4: 아 닌통 딱다 글로네 아 닌통 추비기 말에 그때 도마향 롭제 길긴지 아 스타상님 말하는 Take George Storm.
5: Oh,
4: the normal legalist. Lobby Girgitchev. Then in Yenton Chubdun later, Yenton Nikitanaka, Toma Hyang Tonso Dumbigan, Jordan Hyombada, Yamdeb Gligaching. No Nikitangan Rasitonita, Gompahu, Tatasan, Amdo Zom, Maman Chumkansangan, Maman Jesu Leropa, Tinsida, Amdo Zom Chirapogan, Lobjon Chirapa. Tindas jiu.
5: Ah, nasi. Ani kirang nguna ya amdo zongi da puju di jik sungro na. Bina cha cha na talu ina da pyo siwe jingdu da na long dunju tuyonga kuwa da chobyo jaklam jartun tub na lo nishu tamba kuwa lo ji redu wala.
4: Reisha.
5: Ta tanda lo dige na la ya amdo zongi puju di kandar chung ina.
4: Ta nga ma rayna amdo zong ra chi tong jina. Ta nga ma amdo zong la zikshi du ga na lopso ga cha ching ha chang hien ba. Lakpar jindan da zin rukpa mangchuk lan rumzhur ge tog chi tong jina hajan ge zin rumzhur ge cha jing xin ba ta dindri ziri di zali chi tong jina ta nintong yong ye long gong zu ge chi

0: tsobu chaklam, chun, lakpar chinda talo nintong nikhi tsar ngay kiloan razga na ta rinpa kongho parsam ka tukur da gyabchor kogda na ta chiangma me ki lontong ta yenshpin zosa tarala yang zhulugun babchuk zu ta tim babchuk zu dhimana ta ngayman ray na ta amdo ne mar ngayga payar ta toma xiang razan rogo na ta nima ching nyingang la mocha chama wu na nima ching nyingang la ngor kiri Та тасенра на тома шаны я яшпин кырдыла мочо танчи чицу цик чацы чицу нисен гор деге та яр хочи на онды амдола та нингор дягнан ро роя ба тинжуги жумжур тапдила понжур тинжуз сонори тан ропа мансоглы чигуна лобжа киги да тозо ла сопик толин нема та лобжа ла шанжен генда лобжан сокси дынгор цик сатута я тома шан лобжа шени та амдола легри Tā tīngsāng rāsa gāna chūsū nīsāṁ gā āmdō lē tīgirī. Tā tīndrū gāna jāna tō khāsāng gā chēnbō sōng rī. Lōbzhā gā lōbzhā gā tōg lē chē tōng jāna tā nīndūn rāy na ngā sō lōbzhā tsōg tī tī tū. Tā lōbzhā gā pēchō na sāgō tō sōm gā tōg lē na tā rē jē kāp gā ngā lēn sāṁ rī tī na inā tā gā ngā lā hiō fū tsak, yēr kā lā hiō fū tsak tā tī gā yāng tā xiolok la tei sona, tabi xioma nanglok la kuzi tisa tisa kondu pochi na chiri timi xio kanchi ga yoma ri. Ta tingsang zhasi chi tongi na gengka la xiofu nyi ori, yerka la xiofu nyi ori, tarong shubo ori, nyugam ori, ta tsangma la yang tak di gang gengsum suju ku tole na yekab gu rokyor diab, ngun xio nong, ta pirjian rong tukshi tsang na ku sondu haxiang gang na chazu gari ta lobzhi gin tsobi ku tole na, ta namju da madra li tindru gin ponjir song ori.
1: まあ、せ、あの、アムドゾンがパブズにようまで。メゴパブズ。あ、じゃあ、たちが演習品より、で、たん、実際にやるより。え、ね、まあ、あの、た、え、ジュルクチャラムとサルクズドラがな、アムドゾンとこらちがより。もうじゃば。てんじゅげんのパブズにより。あの、あの、ギャナシャチ、ヘサネ4カブルばにまいな。じゃじゃじゃ。で、ちょびちゃんのミリュザば。じゃじゃ。ただ、ニュージュシャン、ショナムよるば。よるよる。あ、てんじゃいんでさ、また今週ちょじゅ
0: だって、チェンポチューブで。たはしゃんかたって、チェンポチューブで。たんげまんらずげんな、たんそ、やん、アムドレ、たって、てんさん、チンピゾロは。おお、てんじてじゃ、ラサレヨンな、た、アムドレ、ナクセレにまちくてぐり。ナクセレ、た、ラサレにまちくてぐり。たにわにんか、アムドレ、ラサにかるから、にわにんごるぐり。たてんさんらずげんな、た、たのんらくぱちんだよな、た、アムドレ、ナクシにかるか、た、たろんごんずがんらん、
1: 디가 법주 대인이 수요체제 안에 암도 종기 다니고 망소 여러 봐.
0: 레레 종기
1: 되게 막 레슈 망고스 투비 그러죠 봐.
0: 다 레레 대 레슈 망보스 투버리 다 즉시 두거나 홀로스 가셔 봐. 자글람 종년 된제. 오 대라 레슈 남준 라이나다 지주런 록반 록피기 나라 속 마두바 롭자 롭제기 나라 마페르바 다 카라 나라 녜제 디니 그 카형 소스가 어라 어 다 딘졸레나 라나 소스 그 응목 딘주 야포스제 다 다론 락파징게나 다 다론 군주군다 시동제나 보현나 강아히 상 다 야포소야 두스드 나 홀로나 드로 코 홀로나 드로사지 양 라나 소스 그제도 그래 초바기 탄다 소스 돌레나 레교 카창 그 첨보도 없어
1: 뭐라봐 한 뒤에 다 망쪽이 근데 소리 딱 음악 용법 반응 줘야야 팬도 친구 좀
0: 하찮 그 친구리 망쪽 그 저도 그다 음악 그 용법 치고는 하찮 그 친구리 단 내만 저석 시 동전은 단 로파 망쪽 다 다 속 그다 브치 저 특종 다 저설은 저럭 제 디그 좀 쏘바 기대려서 뭔가 다 어마르 봐 다 등산 저석은 양 레가 레전 로사 어리 리규 치종 그 독시 손도 간라 간참 그 저 음악도 소 밥 예캅 그 남장 음악 했다 치다 다 등산 저석 시 동전 단 로파 망쪽 좀 좀바르레 그 곰돌라 다 모자니네서 숨레서 바바 영앙가 죽서 다 하나면 제타 든주시시 다 되어른 로바 마솔란 소리도
1: 에 지기 튼제서 샤마티 숨든 쪽에 아니야티 메고 법수든 쪽 규체제 아니 치로디아
0: 중야데 어 제제 하창 그 다 롱코르미그나라 촘라 낙슈 그 촘라나리 암도 그 촘라나리 도솔라 초공비 그 값을 하나 단 로바 마솔란 즉 제조 그렇다 제조 그렇지 조비 그 돌이

0: 다국 탑람 나쪽지 디제 오는 거 다즉 공적비 근 통지 조쇼 망보스 시 디제 오는 거 뜻설다 종지 계롱 되는 다 내마 하나 종산나 종식 사샤로 제마 봐 다 팅상라서 그나 나조 종조 티자락도 소 파르종 효 엄마 라라라 소파 쿠퍼지 라 소파 파르종 디근 음악 제도는 다 샤적 고 로송도 뉴콜폴릭 사샤 녹화 만속로 답데 든지 주어리
1: 아니 대동 계란 계란 게 계란 다 기계인 게 차례 당시 망료 침으로
0: 로츠비
1: 집시
0: 닌통 딱딱 글로리다 로브지 기르긴 시시 닌통 집게 그도 로브지 기르긴 시브리
1: 긴 시브리
0: 딱갑 뒤튼저서 시동진 응소 글로브잔저서 시동진 팀마 담보사 근저서 시동진 다 그르그 나는 저거들 걸폭신 저거들 되게 탭샥 캄바스 잡 닌통 지다 글로라 캄바 잡리 캄바스 잡디 몰라 다양 캄바 폭 마보고 말이 다 디그날라 차신 마보즈 급체 고릴라 족체 고릴라 소파틀라야 용근 콘동다 제거리 디그 줌줌다 마데드 만큐고마 람가 람가 요 말이 간제요마 데 람가 메서드 자락도 마르큐그로 배수시 줘레스 데 공런근 콘동다 제거리 디그 자락도 마르츠고 말이 탑급 디튠저스 시동진 란센 옥수 그즉 데 란세 점세 세카 속 빡파세 카 드소땡 지타 드소그돌 니 드소그돌 롬센 속 딘지 지제 롬세 진요
1: 디디 잠마 랍다 망류인
0: 디디 당아 롭지게 겨긴사 그치 두니 돈 따따글로 보기 힙치 켄가우 다 보기 힙치 켄가 탈랑에 그다 제조 그랬다 조글럼색 돌리 보이다 안진이 보라 그래 다 디디 마 제와 제 동전은 야예가 요 말이 보이다 안진이 보라 체리 다 보이다 안진이 보 체비 그 유럽 건강도에나 다 갑 디틀 로름 좀 빠리야 어 말이 다 딩상라 로름 당번이 봤선 바시 로지 멜레치 혈적 손도 가름 다 텔랑 하창 그저 그랬다 연독 첨보 진요리 다 디디는 제 동전은 롱아 손아 로름 디나라 로 죽든 손아 로름 디나라 다 탐색 보고도 로 쳇 손도 다 꼭 탐색 된 로지리 틈히도 로브직 나라 게이지리 덕시 저 로름 파리아 어 말했대 또 다 로름 파리아 다 디캅 그 틀스 로지 좋다 멜레시 손도 다 캬자 저도 손도 거 르니 장 칸라 칸참 그 쳇쳇나 쳇브리타 이텔론데라 마체 와서 딱 네 글롭자 나르 글롭자 나르 거기 있지 되고 글롭자 보고 타타서 나르고 혹시 되디 희사즈글 딱 보고 나서 달리 가라다
1: 오 난 다다 게라라도 삼단이 좀 아니마 그랑 차례 나서 쇼르바 디 글롭자 디 타다다 근데 차도 돼
0: 단다 요 말이 트래블이 딱 소이축시 트래블스는 딱 갑디 둘라 도마 샹스 다 신정부 조직다 조정부 조직 딱 디도 다들 향탈을
1: 멍주랍자스
0: 향탈 내부 제브라 향탈 내부 지도 다 향 내부 지송도 롭자 차사오 말이 다 다스 그 롭자 오세 내만 나도 오세 그 롭자 오세 트라라 치치 오세나 다 르다송 겹치스 그 예보 잔조 되는 즈르추 그 예보 잔조 컴바 되는 잡지 다 디나라 르다송 겹치스 그 마나 아 제조 그다 링해 주 그 mana kahis du yang di nala ang tingsang zhe xie dong jin na ta di nala ang mana kahis le yu xi da re re gu mo ji tong nin tong gu la bo zhe
1: zhe
0: da song jiu qi ta ng suo san zhe xie dong jin na xia o ri gua o ri zu o ri zhong la suo bi ge tou le na ta zhe da na ga mang bo su ri ta de la ang song jiu qi si ge de la na xin xin ge san zhan zha tu zhe tu tou do karma ngura ngon zhe xie jin ni rong ta ng suan zhe xie dong jin na xin xin xie ge san zhan ge xiong zhe de ra dio ri ta de qi du men na ta ang de ra la ang zhe sa xia song jiu qi na ri da song jiu qi na la suo bi ge tou le na ta zhe ge xin xin mang bo ge har ge ri de men da na zu bu zong zuo mo re mo ta de qi du men na ta ang de ra la ye bo zhan jiu xie de yo ri
1: ta de ge ra du sam dan ni zhe ma nie ma ge ta la de ge na lo ya ge la qi ran ge lu zhen ti bi da ta tan da ta
0: 想的创作跟我拉着有吧他同时前进跟着都会我他吃吃多半老些但我说这是跟那录制的对对的他不过是对不对的有吗的给了他不过是接我的是不过是做一半的牙牛这一次的母了但那帮我了一个这一次的他就说对了马上我是来的没有这个了顶上不过是对不对的对不对的练习本是个他做一半他对不对的这么多啊
1: 비비
0: 다 데미시 요 말이 다 텔라 겐라 겐라레레 데브레레 요리 데미시 포글라 데비 요 말이 데코 요 말이 나게 마사 그 다 도마 향토로 로브지 그긴치 효포 요 말이 간제 요 말이 다 뜨뜨 제오리스나 다 뜨뜨 사마라 소파트 참만 조금 만족을라 포글레레 혀구 루캬 혀구 니네 야 더그리 아 대금 비행라 소파치 군 포글레레 주아자제 주레 야 향토로 지그레 포샤샤라 다 디근 소가 지데라즈미 메기 제캅 지어스나다 도세긴 캄바스티 이할레 마토츠가 자라 콘동치스나 레그로 요 말이 땅 무서워서 또마 향토글 야 옌스빈 거도 손도 옌스빈라 레버디아도 숨죠리 레버디아도 숨치도 치신 로그르스나 레버디아도 숨치도 할람 효치 당신 로지는 향마 듄츠까지리 다 드는 손은 아 그 카창 언제 예라라 담으셀레스 담소 도드리야 An tin damnang li lenche, an pan chukha chita, an peran dam suk digri. Nima dunji zik, yenshpin lebar jyada samchita, nima dunji zik, tsep tsa chigri. An ta pukuk chalak mar orgu, na ta chik nang la chalak logri, kyo chik gordi oma wa. Tichi tu chalak koran chuk mari. Ta ting san chas gana, chik chik, num lam suk tsarwe.
1: Ngor
0: ma? Rizhi.
1: Labda chua tab debo chie?
0: Labda yar sun tu tab debo, hachang tab debo re.
1: ໂອ້ວ່າອັນທີ່ມັນຈະກິຣານຈືກະຕາຄັນເດສຸເຣຈິງເນຍນະກິເກນາຊູກຸລຍາຕອກເຈກຈາເລນານໂຕກາທີ່ຕອກເຈກຈາເລນານກຸຍາທີ່ກິຣານກິທັງບິກຸນຄັນເດນາຕັງງານຈະຊິຕົງຈົນນິນທົງຈຸບດຶງກໍລໍລະລົບຈິຕາສະນະກະຈຸບຍຸກລໍເລຕົງດຈຸບດຶງກໍລໍລະຈົງຊູກັງກຸຊິຊິດຕາລົບຈົງກຸຈະຈັກປາທີ່ນິນທົງຈຸບດຶງລົງກົນຊູກະລົບຈົງກຸຈະຈັກປາຈີບຣີ
0: gena nyamnyong ozo ori mangso lo lobso jem nyamnyong to le tis lobso pojiri chi chi an lobjong chu ra pa che bri
1: ani zo gi ta thira khadnang yor
0: ta zo bu gi chang jong chi tong jin da ting to mar tang bo lo lobso ta ji kap gi su ju tong ya la so pi to le lobjong chu ra chi gu nya ni bi gi to le chi gu na tang ngus ndro kwa mangso zo ji ta hi yong ma ring ni ma go to go ma zi zi ga me du mo la ta ᱡᱤᱠᱟᱵ ᱴᱩᱢᱞᱩ ᱠᱟᱱᱡᱤ ᱢᱤ ᱦᱟᱠᱚ ᱢᱟᱨᱤ ᱞᱟᱯᱟᱨ ᱪᱤᱱᱫᱟᱱ ᱡᱟᱨᱠᱟᱵ ᱛᱨᱤᱱ ᱠᱟᱨᱪᱟᱱ ᱞᱟ ᱥᱩᱡᱩ ᱠᱟᱨᱮ ᱠᱟᱨᱮ ᱞᱚᱝᱪᱚ ᱪᱮᱜᱚ ᱢᱮ ᱦᱟᱠᱚ ᱢᱟᱨᱤ ᱛᱟᱛ ᱥᱩᱜ ᱛᱚᱞᱮᱱᱟ ᱛᱟ ᱤᱱᱡᱤᱡᱮᱥ ᱱᱤᱱᱡᱤᱡᱮ ᱛᱤᱱᱡᱩ ᱪᱚᱱᱡᱩ ᱜᱞᱮ ᱞᱮᱜᱟ ᱞᱮᱜ ᱫᱮᱞᱟ ᱛᱤᱱᱡᱤ ᱢᱟᱨᱤ ᱛᱮᱞᱟ ᱱᱟ ᱡᱤᱠᱟᱵ ᱜᱮᱱᱟ ᱠᱟᱥᱟᱵ ᱤᱱᱡᱤ ᱛᱮ ᱭᱟᱜᱚᱨᱮ ᱠᱟᱥᱟᱵ ᱤᱱᱡᱤ ᱛᱮ ᱫᱩᱢᱚᱞᱟ ᱛᱤ ᱠᱟᱥᱟᱵ ᱛᱮ ᱤᱠᱷᱟᱞᱤ ᱞᱮᱜᱟ ᱛᱮ ᱤᱱᱡᱤ ᱞᱮᱜᱚᱨᱮ ᱱᱤᱱᱡᱤ ᱞᱮᱜᱚᱨᱮ ᱥᱮ ᱛᱮ ᱢᱟᱱᱡᱚ ᱠᱚᱱᱟᱞᱟ ᱡᱤᱡᱟᱜ ᱛᱤᱱᱡᱤ ᱪᱤᱜᱩ
1: mūtū chē tūsī, tā tōk chēpa nā yā nī gōgī bāngsō lī yā jīgī rōg gyū tā rōg rāṃ chē yā gā chē shī tū lī
0: bē ō, tā mūn tū nī tā chē dzūg rī khē tsik shī tū ngā nīn tōng chūk tsik lō lā gōng chē tāng yō nā hiu lī tā nīn tōng chūk tsik lō lā gōng chē tāng yō nā hiu dī tā rāng yāg nā tōng nā tāng yō dzū jī tā mōmā māngsō lā hiam dī khīng kī mōmā māngsō lā kē bēn chūng kī tansi ginza nechik nivan tongko du ta mun tu nina jatsukuru ta lobjongko chachakpa chiche nyekorga manzok gyosa, duksa, nepa, tsapche sa la sokpa lina zik kanla kansamka rangka penjor kutropsu hiendep gyak samno kutropsu lina lobso gyak dindri cheliki jatsukuru chaligita samno u
1: pina chasha na ta digam ne sikyo sikyo haja mabu yorba
0: pina
1: kina zo chasha mi na tariki ta sirjun zinja taisar irridwa ti nye la ane nangsa da tunzo choktu beidwa ti bei che ane pendo da tindri khinri chungdu
0: o hachang ka yakpo da ta ngayman razi gana jere se na jikab ka suju da ngusu ka matlob chung chachak chepi ki yuram ka ngang da jikab ka suju kandra kandra yomi da lakpar chien da na ta ngusu ta jan tongja zo jita chenpo me chardu ngusun chokde mangso ka nangla cheo na tazik ma tokzi ka 파르글 제조 그렇다 레가 안데 레가다 페디 안데서 손다 당 무슬라 제조 그렇다 냠뇽 담아 페디 몰라 언데즈 레게나 콘타 언데즈 로사다 서컨다 다 딘주게나 제조 그래 따갸 통자 첨보다

0: 我的卡起了别贴吧第一名了书包上第一片军经常怎么不去给天头看嘛的第铁看的恰盘也不值得的我拉不清不团结你也陪我个解锁是被领那个讲菜头了俺的女婿都不端头了钱的三姐贴吧的作品没些钱呢别用过是兄弟看民度一年民党的片都不拖呢俺的搞不起来多了
1: 啊，阿姐，那个谁打的？俺们我那家那他让小孩少年，给我叫这电话上出门，也不会贴不上去，我就是。我到顶上山，他就不会塞不到了。呀，他真不贴吧贴吧贴吧，不会牛了被贴的，点点点那有劲。喂，王某。
0: 公干啥？公干啥？伯母，老，天哪，这点子弹啥的都给。我这就。
1: 那，
0: 春节里是生麦的。我呢？
1: 你是那不过拉家给一马线过去给一菜呀给，我啥？西瓜子点啥的都给。
0: 爹呀，新华字典啥？爹兄弟。
1: 老，哎。
0: 爹，弟弟了。
1: 啊，弟弟呗。哦，都不要是伯母，真的伯母，爹可在嘞。
0: 俺昨天中午也有买的了。
1: 啦。
0: 哦。
1: 俺那爹爹直接干着嘞。
0: 弟弟是呀的，天天爹休息是的。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1: 那其他我做点点军队到南的我到这呢伯母前面这个在嘞光军啊光军啊妈喽天不来就了脸了光军啊伯母老远点让点要马的呗那吃着天不光在你看这有的啊不会光军啊不是啦就要给他我说家长明白一个动作了一不就伯母
2: 대두다. 자르게 아마니 워머 치치. 고동진리라이워머아도 게라 화화공주 워머 시동 홍고어유 워머 송도 또 출애질래 워머 송들다.
1: 다치나 곰장지다.
2: 아 초가려래. 동로다 대 둘서가 봐래. 매시고네 대버를 가는 레나 워머 주영해.
1: 아 치죠. 대버린 타 치주네 하구마다.
2: 치주? 어. 아 대주가 개는 누구네?
1: 아니가.
3: 啊，这一趟我做了可得死了，姑娘。牛郎织女，牛郎织女，牛郎织女，公看啥？公看啥？公看啥？公看呀！他平地不过女儿啥？贴地名的，嚯，一只，嗯，哦，你，婆婆，老，看哪说？贴地对，是阿姐，满嘴的贴地这签名都。
1: 牛郎织女，婆婆，贴牛郎织女才是对。
3: 阿嘞，多多，谢谢大家。爹，爹来了，给姨妈的，陪姨的，陪牛郎织女要买单。
1: 越过去，陪姨的家中吃西，牛郎织女，陪姨的家中吃西。嗯，阿嘞，爹呀，牛郎吃的啥？牛郎吃的啥啥？你这个。
2: 给么拿去吧，下面叔叔过来来不及，困也没吧。哈，伢呢都呢，奥斯出了伢，伢呢全掉了，来那光么接东的喂。
1: 啊不，下面的空气不，看面子的多啊。
2: 一个去。大姨呢，下面我来不及，光个这些拿我。我的，我呢吃过的味亲亲，看面子吃不多。 이네 치고 오고 죽었디 이거 가져라 지지그야
1: 그래? 미디니 기랑 대부 어 기나니 갈치여가라
2: 어머 아자그 지하대에서 약수시켜줘
1: 레스
3: 어머 아 품질시시고
2: 품질시
3: 차 품질
1: 아 할래 부활차 레스 레스 도와주시오 아
2: 품질시 나지
3: 땡기네 키랑 꽃의 주비 독스터디 키랑 보고 대명 앞에 입자
2: 시에 모던 가디에 가져가요
3: 제 단지

0: 康靖昔日切居，
1: 康靖昔日切居。
0: 地内古年纪，可以定色别迎来了龙柱切磋了。
1: 地内古年纪，可以摩擦气味纠结了两人难求。
0: 第二。中期南期人类查几名的汤日记开别可以犀利练为康中犀利切军犀别的参与康中犀利切军
1: 康中犀利切军新开南朝公康社，谈得天界的生活初步历程的呢，票价龙天的估计区别，康庄西的七军西边历程的是，我历程的总之堂就跟徐根次中人，南天界虽然新不干的破人民呀，有人话张家张不赢西不打，张不离，初步投看电台那边基本南了村呢，初外出看铁头那边杀切吸引啦，杀切先来他位，开去他们点不点？第三呢，绿豆革新，苏布勒片白卡儿，特同南阳所安国前边南部土木点等，龙武东厂的人了，彭康迪批改了南部协同南部土木，开不也忙不息，苏江签约，咱不啥当呀，新都得提不是，又看了那边，做不他，怪我说金阳没贵吧，天干三那这了，有人吃不米豆呗，给钱阳点要是，咱不你南唐三么说。主力出了主呢，前面生面南外的大别，七咱们的事情。天里呀，秋国个大别咱不谈，多国个咱不，秋前个大别咱不说有。问前忙起我，秋国谈，多国来大别咱不赢。谈的基础个偏见谈对呢，秋前来大别咱不骂多，秋国谈，多国来大别咱不还讲管不有。秋前来大别咱不谈的不有那样，拒起我谈，瞅我心不宁。秋国个咱不提赢，平民出家，民忙起我秋国来大别咱不十九，嘎不要日。特同咱不提呢，绿沙滩，宁镇所个短眉土，关注了内林奇土，眉土面容我吸引了。卡大塔连土，惊人的原味本的塔，关注少了半年，古老龙柱塔瓦塔，灭了七人南面原味，这些当前全国有。铁特同关注了呀，开国前边，我大是感应。到底呢？基础个偏见谈对呢？实力证明哪错有呢呀？咱们呢，在有个黑马这边，实力错都够不稀奇。他听的康庄西的七军里在哪里啊？能出重启，他这种名字康去艰苦啊，艰苦难爬出来呢？咱们来区别，错位地谈去过，希望我就能给一遍。很简单，信息优秀。
2: 哎呀，咱他是的，我就给他协助去过了。很多东西给他呢学呢，做的大事，第一那种大方面的，乡亲们本来就些嘞，谁就拿那年龄长吧，小过米，拿那他那乡干子嘛，小是他那送学嘞，这谁跟谁他大个拿了，他小都吃完的，完了不看见别给他没了，年娃儿长的别给谁的，他长把他小都吃完，因是这种有多钱嘛，给他那送学嘞是，第二就他那拿他那长把了出来呢，他那。初为给带当个官了，他中山就去那，他长把时啊，他给我压到呢，俺就后面给初为给拿了，他那右边给开始开心些嘞，把那退休都开过了，肯定要的是那，他看呢，他那满的时候了吧，他那好呢，迎接时候了吧，谁了长把，我他听着写了，他那服务给没人吧，创业了说吧，听着他开军了样，他就要的是，他现在就他那开军了样，肯定要的是那谁先把干啥富人民样。有人话张家长把伊写别个百姓，他父个说的个兄弟，忙碌就错把我个拿了，等那家的写别呢，张把写别个孙子，他十九不算错不，他吕宋个到结巴起，这现在的呢，这是吕宋个到结巴起吧里啦，那他把都念我个跟女娃样有的吧，他弄那说话他，本来你说别个，他你说话真的你做不是我的，你做不他了，他谁去做吧？这个当他那做那么就做吧，面子做吧，谁去做吧？是俺做给兄弟拿了，谁做面子？哪把鞋子鞋个要的？这现在他谁去这个呢？ lu kita tomna ge to ba ni ne tane ne ngo bi ki ni wan dan ba sun ne ne so wala pa na zamba ta blu so ba na ta long ne so ba ta ta ne cham ba ta zum ne la so bi ki ngo ne ti tu ya ni wan dan ba te xin tu tin zang ta ji ne sa gu ki ne zo ta tang yo bin sin du ga zo ji ne sa gu ki ne la ta ping ge do sa ta gang ge tin de la gu yo le te ni pi jen de ji ne sa gu ki ne le yang ta ne pen si ba tin de is te xin tu o me ta wa ta ta cha ta ti la so ba ngo bi ki ni wan dan ba cha ji ko ju na ta 대보 용토바 다 양우 기타네 규바 제 실링수 동토바 키반 내신 공고 기타 니바 체전 됨비게데 세지 나노 초도 겨바테네 시리 스마트도 잠바세바테 다 텐가 튜기게 인준도 에나라 데기 튜기타네 폰줄게 왕기 어디 치루기 휴겐 다 망보 셰글테네 왜안 주기 부르게 나래나 다 잠바다 하나 로숑 왔다 주기 잠바 사톱도 먹고 잠바를 나타네 중간랑도 비기 내주 틀에 차로도 봐 통우 이렇게 토를 시에나 다 근데 세게 나와 저것도 결과 학바르도 안 주 후사도 겠네 다 말라 녀와 참베 겠네 세든 레시리스인데 포미기 초베 나와 다 나는 다 팔아도 그냥 말베 초베기 나와 다네 샹디 밤디 순결베 거 검디 탭디 비기데 카세 다 망보 우리 테나 타다 탐지 다 렘시 칼레 칼레파 토르다 봐 데디디 행게 사둥게 펜유 개종소데 양세보 또 두고 말은 안 좋다 사마데 소나 펜기유다 누르기요 또 말이 되네 제 케나 소주 제 나와 다테네 제 토바 아우절라 차주다 강가 사 동시아 텐데 게테네 룩수지 다 사노 여러 번 올 상통 되네 랑게 처네다 윤금 다테네 다 윤금 다 검시 어서다 메뉴베게 사르중도 사마 망보 오리다 전전나 벤조 콜라겐 천지 콜라겐 교차로 봐 대인도 되는 사마라얀 자담 마다 다 나중에 주기 후기 유라테네 코마뇨 되겠다 사마 망보시 등장되네 뭐 꼭 다르용다 봐 대인도 저다 그 편호 탐지를 심죽시고 아 대경강 세버는데 다 대나 직다 아 누블루케 소르기나다 동루케 소르기나다 후루케 소르기다 멤바 kiawaan tazoo ki gyune, tazoo ki paanlaan ka kwaa la tui gyune dutane mangzoo ka naanla taa tadaasi tunnaa yaa goyoon zaari la. Khaakbaar to taa ngaan zook chee fongchoon la chwaanbaa yinan di togaan ka mei la samay ka naanla choo to kyurwaa taa zambaa yin si tane kumaan naan ka tante song furi. Taa zambaa ki taa naang doon chee ka zambaa tali kyejoo chee ursa naa yaa tala yinan taa ngaan zook ki zambaa taa thangboa kari chee naa chungwaa rei si naa taa taa yaa tane yaa loong toyo si tane nei ki ki suan 당보답나스다 신게 토마토네 양으로 정도 방가 주제 소가를 정으로 왔지 인디드네서 당보답나스 잠반네 다 부머릭히드네 롱어통다 다 망보진 게 조금나 소지르데 좀 노생네트네 사마트네 거기 다 균스 균다 균주가 사마 어다 던데 지금 차도 요리스 잠바시바데 강실의 총스나 균 내를 총으로 왔다
3: 그렇다
2: 네 단네 태양한테 네네 컨디션은 누르득 처르고 차디 테 수고르게 수다이다고 난다냐마 나한테 강가 하나한테 미기한테 타고 그러바데 도다시 차디 텔레데한테 타고기 다 네기 무샤리기 요저리 요티기 참아탈아 다 잠바저리데 어 다들라 고르시 고르쳇데 하나 하나 타고 탈아 참아저리 스다 참아 다 네 손르글라 추갸는 무데 다베 치메기 명이 소안가 주숑나는 텐데 우리 동타 탈이 다 잠바 탈레 네 추갸보다 메갸발소 방무 수게 다 고초왕고 그나라 추지 추갸는 부지 샤리게 탈 잠바 쇼도 추바지 우리스라 양 카게 추 마갸나 고 네드 무 차주다 네 태야 책타나 잠바 탈 심보요 마리야 로비기트네 펜바양 요리라는 노바양 요리 특히 코르소나 네데 데데 짐바리 소나양테 잠바테 테스탐기 심보마테 네테양테네 네모두양테 고 제 잠바스 모고 그리스 노다 트레셰글야 타 잠바 잠바텔 타 센점나 세메게 잠바 초점나 초츠 잠바 조지르다 네점나 네이지 잠바 조다 텔 몬낭시게 텐데 타 망보 텐데 모레 제야 통마타 변나는 잠반들은 아주 튀준되나 타 효과에나 박경나 조르다 아주 근데 발에나 카제게 빠세 그러발라 교만 다즈나 타데 땅에나 잠바로 잠베 강나테네 추라 자주리나는 오주리나는 추라니 운용질로 되네 말 되네 살바튼데 디스질로 차도 차수마는 냠보 다들 지당기 쇼세라 마셔 같은데 지 우리 양 카지게 때 빠사는 데 산이 우리 다 디토도 되네 되네 차 다 차가 나나 워마 와자동 나다 차나에 나다 어다데 차 와자동 그냥 요리라는 추자동 그냥 요리라는 차나도 차수마 근데 우리 차 나당도 양 말 맞아블리기 차 근데 동네 망고 오르바다 돈도는 다 저기 형게 나와 다 잠바트 초든데 저우 기타 윤세도 잠바를 때 전에 꼼지 초도 형가 잠어 초도 동규기 꼼 달라 我妈都拿这个里来呢

중세 답샤르 틀라 쇼덤 저리 생각도 튜준도 다 녹비게 살 마보체 다구리라체 다 진나 쇼이게 니바테 서는다 인다나 뚜금다 롱제게 네시 이간 지바소 다 틀송 효리스맹나 망도도 다동드네 참발랑 팬바튼데 다 망도로 희소리 어 쇼덤 게 참발페 나도 유드네 매용 치시고 시진게 나나 칸데 송 효리스나 쇼게 마님 참름 담다네 투지 투주 롱나 중세 노 어테 쇼게게 드네 참름 담담 다 초발라 속비 네시바타 티힌도 초발라 속바트네 르트네 쭈비게 니반데도 우스테네 송샤르 워리스 헨디다 쇼덤 기드네 참름나 팬고야 그 좀 전달해 주리. 다 롱나 팬비 그 잠비 기타는 잠비 프로마스 다 쳐버 줘. 잠불 어 롱나 팬비. 다 잠불 희바는 뜨는 잠바. 다 잠바 잠자 양나. 다 잠바 다 마니 시베 다 쳐마 프로마스 두 제동 선 잠바 다 마르시 티기 가는 간주. 뜨는 거슴 거슴 나게 뜨는 거슴이 안 뜨는 시 시비 그 두어 우리 팀디 갑스 파블 잠바 다 마니 시 할터리. 티기 쳐마트 다 티에서 마르트 휴차 두 티기 잠바로 더 차보소. 어 다 티기 리볼라 인디시 뜨는 리볼라 프로바이나. 어 티기 쳐마트 류르 드네 퍼바이나 다 기베기네 다 롱게네 드네 류송 챵바 어 다 류 기드네 송데 냠현도 로바타 겐고라 소바타 드네 네 기드네 유릉도 나들기 네바타도 다 류송 챵보라와 버터졸로 롱상 다 진군데네 고 기츠도 테현도 드네 츠바 탕보타 테현도 츠바 추바 돈바 탕용가나 그 참 어 드네 모르곤 예요 락바타 강베기 티시 랑디닌데 강디닌데 티시 아 타졸로 쳔부시바이나 람냥 기드네 롱트마 롱가트 나 차주드네 리보크 송테츠 드네 소르치용마나 소르치 다 텐데기 다 페용 빠도 메바 텐데 우리 스잠바이케테 롱르 펜베케 잠베 프로마소 다 베동 잠지리 제동데 잠바 다 드네 유저 시지기 비체 사마 망보리 잠바 드 네자 면지기 조리 근데 하는 잠바 드 사마 망보 다 강다 강다 냠보 세메나 잠바 틀 추모마이 비기 치주 유데 바트 다 만족기 규형 나나 대 효리 나는 초방고 키테네 뇽웨게 나나 다데 세보세장트네 고다 신데 바트리스데 다 콘세기 즉 다디기 잠바다 언저비기 즉 잠비기 팬용리 학과도 잠비기 되네 롱도 티바 페겐데 롱디 페겐 순다 잠마인 비기다 신다게 되네 니치다바 와다 칸다 칸 팬기 요미기 고르다 망보시야 유지리 되는데 이까블다 즉 도듀 잠지 들리스 콘세기 베존티 망도게 초왕고나 되네 구조 당랑네 다 시비게 나하냐 다동 다 망보던데 해야 우리 다 겐고 용화 센터라 잠베기 폐용 터졸라 다 삼지 미자 버튼에 망보 시주는 간도 부르겐데 스캔업 터졸 다 너나네 장가르 잠바나 되네 또반 당시 잠 코나 말이 간도 더 포화장이야 코나 말인데 사망카지 다 포화지 하소나 되네 저기서 티기 거긴 저기 다 편으로 가르치는 요미데 하는 망보지 다 미신 발로 속았는데 우리 티네 디기 잠바 시반데 포화장이 코나 잠만 임바 다 안달라 내신 몽고 다 밀류 때당 티라 되네 편지 첨부 통한데 바트 다 무엇이 다 처방원의 용의 나를 초대 발기리라는 뜻은 많이 받아 형의 나는 야세보 세장 다 대형이었대 하버트 내전 님이 다 강기야 소수 결비기 가진데 내전기 때로만 님이기 때로만 다 내자 면적이 우리 깔고 책도서 다 뒤준도 된다고 열라 잠발 가진데 준도 되는 다 류기 top 기바다 로자티 버시바다 다 진에다 진에다 집에 내서 다 니 콘시비 와다 터주기 내심 마보시글 팸바다 차지 코르 주체더 준도 와다네 착진 줘봐 어 닝다게 내서비기 니반담발라 소바다 팬데 망보 ᱛᱮ ᱛᱷᱟᱝᱡᱟᱝ ᱪᱷᱮᱨᱮ ᱠᱤᱡᱟᱱ ᱛᱟᱜᱡᱤ ᱥᱮᱱᱟ ᱠᱟᱥᱤᱠ ᱪᱷᱮᱨᱮ ᱠᱮᱭᱟ ᱛᱮᱢᱵᱟᱝ ᱥᱤᱛᱟᱱ ᱥᱤᱥᱤᱱ ᱵᱟᱛᱟᱱ ᱞᱮᱨᱤᱥ ᱛᱮᱭᱮᱱ ᱫᱩᱱᱟ ᱫᱚ ᱯᱷᱩᱢᱤ ᱠᱤ ᱛᱟ ᱪᱮᱫᱚ ᱪᱷᱚᱵᱮ ᱠᱤ ᱴᱷᱩᱞᱟ ᱱᱟᱝ ᱟᱢᱚᱱᱮ ᱠᱚ ᱥᱟᱵᱟᱵ ᱱᱟᱢᱥᱤ ᱭᱩᱥᱩᱠ

0: 지리 기 니슈 니네 차르 로주 기 첩규 니네 슈 센다
1: 안주 메브즈에 두슬레나 장 알아주 주네 기 야케타 브르바 네 슈유 니네 슈니디 네바르투 슬레도 가네 렘바도 첩규도 미리 르니 기네 주리아티 하제 치케 쳐지 리샤스
2: 잠나 도조 이난다 나투 두바기 링기 살려 보고 좀 있는데 다 좀대 수수수 나오네 민나 마음 붙인도 성진비무당 수단이가 기능이 디디 지시들 제외이 구매디니가 기능 능기 당미 갭디기 주족기 개중당 주루당 준이당 벤저당다 무슨 마음 붙이 정근도 미르디니가 기 정니기 무세기 제주지연 통근도
3: 여기 단능한 안지 망주기 규제기 샤브디 여기 네네 대지니 디 로규들인 다저래 마세가 땅 알아서 시에 샤르디인 하장 표송 속고 대딘 로가 갸조레스 디지도 잡았다 대역이 내디인 가라에서는 규진 구때 로규진 구 임바 표송 속고 임비다 디 땡치고
0: 디니 강중 시리 예배 랑저 인라 디니 시리 기닝 주슈르웨 슈트라 강중 시리 책규 시베리 텐디 꾸니라 몸바미베 시리 기드즈티
4: Sembol hingge, kongtu hingge ge sen chubidini, nochu chongkir, lhazhu zong minzi khan ki gingku wa gensu nam pa chula ne, zambale chubi, chowe di tang ki gor, shiba ngudu na we nang tundi ji. Ting di kangchun shiri chepkyun li chen, shun cham ta shi yi. Li chen di shibshi chenggui nang kien basan ci la ta, zumji zogyong sakup chidun yi. Ngana si me li chen na, yang ge jie yu, hingge, shudin jia wo.

一人吃上银边送去就让南唐东角那趟街边这些名字只有

0: 在这春节日期，地位团结我主持组中一堂传统节节短团团，日卡去短组全国的组织短团家的主任人，七宗七月日。你们这节奏，节目没谁说，一切在究竟人贴不着前边，你需要去两个不行呢？年端家们三个轮流跑了，过了谁不了？恰是电视没边，没唱同就几趟，这组七宗短节来该有谁？这些究竟人，二零零七年特朗普，今年年初头，依然谈春门前节。 伊兰提切推古里拉这新闻模式，朝鲜头版明年，天津公墓，伊兰拉米边，我电气为当地谈巴的有句，恰就正面党员解决有讲，天津伊兰提亲自部真这边，他怕了伊兰提伊兰谈二里出军帖，他们带他见面不谈，其交集出军帖的米边学党参谋，嘴巴切不是解决有谁，这些究竟人，卡达提，阿米特米克，二里新增特朗普谈卡巴点呢？ 专业表，这个年表特别重要谈，提醒社会谈阶级提拔不了，吹都切不谈。专业套，社会级提拔不谈，三家的接力切不是。年端下面再主流，阿个名字林鹏边刚才播了真多，当官，美斯克留在唐突过错谈，各地人民鹏边刚才播了真多铁路巨头，播了若卡西西边，新田唐不赢不谈，这个从天，你们这套年月，人民鹏边刚才播了真多，年田唐不赢了。
1: 美斯克，启动国家短距离路谈，启动国家解决铁路连接，针对铁热天送不停一模式。国足针对呢，美斯克如何去独占一趟两国铁套呢？若阿飞这个如何来，能把它解决不是？让中铁团结协团局正式级别出，村大人心去充这卡其托运不能。全盟国同军你怎一趟，这是电动国家单位，碰到确诊来着呢？俺就是人族中两个组别，从来区别来着是一模谈。 南昌的准新街，它是重点及重规及出口点减速路吧？安徽铁路主要塘，出口点及地下出车拖路主要是。听个，碰到重镇列车及东南塘、浦南列车，接着西部西部列车线呢。年端人民在别路拦住多，准新速又不是。第六，今天你把内送，电源器拆个准备，进校车的重点人我注意拆一遍，它是重点的。进校了拆个准备，结果别个充电，昨天再去结果全部点击进校了拆个这边。
0: 全在去搞通州路，我趟车从我东一级新桥路各级头面，啥都在去冲不了，顺序啥不进入是。三百块钱，天天干嘛？俺上就年轻学车，想不啦？那么两件的模特，第一个来过年，过年前便利车先打三了。三百块钱，公干么上？想不啦？平时西边菜你说对人谈，今天出边菜叫你人气，那么喜欢的学员，叫名字看个老刁难。平时西边菜你说对人呢？热啥巴上趟？热炒大个他个了。
1: 江浙三龙，车间多见，交往街上，推到南街，民初拉客厅，阿竹塘，接触特征可乐，财务真实可乐，下路塘送旧了特征可乐，农家塘墙下口头乾隆当时可以不塘，江南西来过的单位南西过的南，忙问确实你这批南，天林财务，宁芝塘，那就，强调强玉塘为主，落给陆局结束，康山七八千万的政务拍拍表，啥叫科技了？康山七八千万拍表。
0: 铁锤，每到第三百亩外啥去了？七八千亩拍表，拉萨塘，现在成聚塘陆局，我里一小区解锁，康山七八千亩拍表，啥叫科技了？康山七八千亩拍表，地面就啥去了？南铁表，三年人工，宁芝塘，那就，落给陆局，强调成聚塘陆局，我里解锁，康山七八千亩拍表，啥叫科技了？康山七八千亩拍表，现在陆局塘，拉萨成局。
1: 强调陆局解锁南铁表，啥叫科技了？推销的拍表，地面就啥起来，这么不可就接力多。想不啦，让中介中介谈中介做科技给那么些人的学员。他啥的这么不可就，后来人不送你西边铁桥，出在马学安厂中一趟，出在托学安厂你怎个拍了？怎么住在了这么不可就？ 出在马学安厂旧塘，出在托学安厂你早送不了。那就路看不起了拍表，出在马学安厂泥塘，出在托学安厂就送不了。这一句了推销的拍表，出在马学安厂旧泥塘，出在托学安厂你修不了。你多去了这么么不可就，后来人不送你西边铁脚，出在马学安厂古塘，出在托学安厂你怎样拍了？三个好不了推销的拍表，下了塘墙了，什么西南安排铁脚，出在马学安厂送塘，出在托学安厂居住不了。
0: 卡路去了南铁表，努不拉当好了，什么西南安排铁脚，出在马学安厂接一趟，出在托学安厂你整一趟，给在了康马车的拍表，出在马学安厂你一趟，出在托学安厂讲一趟。 보신 라 퇴자를 법규 퇴자마 쇼양창 시탕 퇴자 토쇼양창 주루크라 현재라 강마차를 법규 퇴자마 쇼양창 시탕 퇴자 토쇼양창 주영업하라 암도로 강마차를 법규 퇴자마 쇼양창 지탕 퇴자 토쇼양창 주파라 덤중라 퇴자를 법규 퇴자마 쇼양창 아탕 퇴자 토쇼양창 주루크라 소송라 차부총호 법규 퇴자마 쇼양창 주탕 퇴자 토쇼양창 주루크라 서리 차부총호 법규 퇴자마 쇼양창 니탕 퇴자 토쇼양창 주영업하라 땡진라 차부총호 법규 퇴자마 쇼양창 주탕 퇴자 토쇼양창 니슈파라 소송라 퇴자를 법규 퇴자마 쇼양창 예탕 퇴자 토쇼양창 니슈파라 마르감라 증모무부급규 퇴자마 쇼양창 주탕 퇴자 토쇼양창 니즉지파라 조간라 증모무부급규 퇴자마 쇼양창 예탕 퇴자 토쇼양창 니즉지파라 자유라 남티규 퇴자마 쇼양창 주피탕 퇴자 토쇼양창 니작순파라 보미라 차부총업급규 퇴자마 쇼양창 죽지탕 퇴자 토쇼양창 조개파라 밀리라 퇴자급규 퇴자마 쇼양창 죽지탕 퇴자 토쇼양창 주구파라 야자르 남티규 퇴자마 쇼양창 주탕 퇴자 토쇼양창 니작순파라 난가자르 뜸모모부급규 퇴자마 쇼양창 시탕 퇴자 토쇼양창 주주파라 양자르 뜸모모부급규 퇴자마 쇼양창 주탕 퇴자 토쇼양창 니즉지파라 넘리라 뜸모모부급규 퇴자마 쇼양창 주탕 퇴자 토쇼양창 니즉지파라 경리 뜸모모부급규 퇴자마 쇼양창 시탕 퇴자 토쇼양창 조개파라 허리 차부총업급규 퇴자마 쇼양창 숨탕 퇴자 토쇼양창 주지파라 손나라 차부총업급규 퇴자마 쇼양창 숨탕 퇴자 토쇼양창 중니파라 냐놈라 뜸모모부급규 퇴자마 쇼양창 아탕 퇴자 토쇼양창 중니파라 현질 차부총업급규 퇴자마 쇼양창 주탕 퇴자 토쇼양창 니슈파라 백윤라 퇴자를 법규 퇴자마 쇼양창 숨탕 퇴자 토쇼양창 조숨파라 사슬이 뜸모모부급규 퇴자마 쇼양창 구탕 퇴자 토쇼양창 니쟁업하라 니모 뜸모모부급규 퇴자마 쇼양창 숨탕 퇴자 토쇼양창 니쟁업하라 제리도
1: 天地能行文的许差

0: 제 양 가시에게 루가 얼마 매해봐 된대기 루가 망보지 유두 양 간절로그래 루가 가시에 겨보 가시에게 섬유레 대비 볼로 된대 잡이하기 고급들에 망아요르세 된대 선거도 봐 제자 넘블링제기 대야 되지 간절히 생기나
1: 나르셜 다 탈로 임바이나 점미 강제 볼로 냠제 렌조네 단다 세주 사부스네 루가 망아로 담바다 쟁고로 망아로 담바디 지당아 간주 되네 하고도 다디나로네 주가 카세직다 자원이네 계급 카세기 민 군유매버든데 레도 다디 지당 최소는 이 야고지레샤 참물로 파케브도 위베다레 디직세 아니 디네 임베네 다 점링 품베 강제 볼은 된도 첨부 진제 나로레야 계급 중종 이내레 들레는 줘야 제 강제 볼을 가서래 다 당보야 줘야 차딘디 마르 침베다
0: 르바르바
1: 다디 소장 아주 진제 망버지 콘소 계지 카드간 라지 진 된도 체야기 고급 콘솔라블랑 아조레 고급 진제 나브레 다 단다 두스가래 두스테비비나 다 디나로네 게가 페지 된게지 다 지단 최소는 근데 소래 점림 품베 된제 된도나 근데 소위나 삼삼들이 추드라 보시나 다 이내래 니두기 단다 콘조디 냥기다 진터디
0: 저지기 진도서
1: 근데 접당을 때비는 이 양 겨보지름도 맹 군요 매자함께 겨보유가 뒤총면도 다 손자 다야 두준에 다 베터로다 베트 셰바된소니 미암익세기 셰바캡토 야 매베소
0: 그러나
1: 아파르도 탈론다 이게 강제 볼로 전도에서 대비는 디야체게 조치하는 게 맞는 거라고
0: 생각합니다.
1: 답을 공부했을 때도
0: 다르죠. 더 다리기 된데스다. 급 공마다 돌보이나 점령법에 강제 볼로 전도나 다 숭녀기 누가도 마루 친데도 다 다리 유에다 매기 볼이야. 다다다 돌링 망보지 고르바. 일단 트스케블라게 대 속종기 된데 야 다리 유나면
2: 직접
0: 소세다 주치.
2: 나를 오늘 사시 안 드리기 급상 망보지 리데 버바.
0: 좋아.
2: 이게 독스테비나 때리 요르 삼사르슈돌
0: 아 레라
2: 스금제 그래서 레데 민기가 민디게 사브데 코브 삼지기
0: 좋아
2: 어 그래서 아주 그 사함기 시지디네레 야주도 과
0: 좋아 좋아
2: 좋아 좋아
0: 좋아
2: 티네 그래서 담이 다들 속중 망고요 나로리아 아 예급 사브 진짜 민 사브는 저 제스니스 요브 삼지기 좋아 나 콘주요 그래서 볼류기 근데 로로규 랑신 아주 지 하고 말아 봐
0: 시자 시자
2: 이만에 어 예급 나로리아 근데 스게고 유미
0: 좋아
2: 들린 게 좀 명품에 나리아 예급 사브 이게 추브 삼지기 콘주요 예급 기 그래서 다 도와지기 아
3: 볼로 잡네 버와 이제 하우르라 안 카라 좀 호주 볼로 개방키 좋아 지금 나버 현재 이미 지 사브 하우르와 레니아 속중 개베 급대야 신의 개급 사브디게 그래서 나버 사견데 아주 미끌이야 차레미 셰위바 타츠 사브레 제제 덴디노라 양 섬지 현재 제네 디텔 어 녀가네신 탈루 어 잡네 분배 강제 볼로데다 녀마다 체네 어 다지 볼로 주가 마르다 와
0: 좋아
3: 티토네 아니 바나 저 다지 잡네 분배 강제 볼로 개비하고 뒤즈데
0: 그나 간섭게 마르친 로아니 바르바 바나 저다지 님은 숨주 난타 주로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바르바
1: 제대발레도 추수 주바고 주도와
0: 그러바
1: 아니 주바야라 볼로시테 되네 보고야라 보고야라는 저는 배지 전도 당고도 조대서 되네 보고랍다게 아드레스테 저기네 지야 만다르지
3: 그렇죠 볼게비아 추수 디지단에 진이 말아서 돌아한 게 추수 주바네 아니 이메군 게 추수 조직이 되는 게
0: 아니 제블라게 무디네서 세섬지 시에라나
4: 라서라서 아니 다 달로 지로니 도제미 니츠로르케 잠네 페베 간직 볼티 젠도 팅원 슈베이나 아니 다지 다다 콜라 치나바 케 소야던데 제주키 주가티나 마르탄 요리 좋아 아니 다지 제주키 주가던데 마르탄 고비 김치스 나타 콜라 벤조 키시송와 아니 코 주제 마보스 도와 데네 땅에 단다 라베티나 조 제캅 솜지 냠데 토 베비키 잠네 프비 젠더타 데네 지 제캅 솜키 페 고비키 김치지 요르와
0: 요르와
4: 데네 나타 데리샤 조 타지 틴디 잠네 프비키 젠더 나라 제유 주가 티나 마르탄 요르와 데네 디 몰라타 지 제유 주가 집지 십지 데레 마르탄 요디 몰라 타지 제캅 지 니키 지 라케 덴조 손데 데레 제만도 제르스 나타 지 코 간사치 데네 삼 당거봐
0: 지
4: 젠더
0: 지직
4: 버봐 젠더 지직 인제라 인나리 아니 지다 젠요 르무다 튼조 기타 잡초 만나 망보 지레 면데 몰라 아니 제가 비나리 총제 티 가르세 그르지
0: 네 슈트 쳔보 차고
4: 버봐 슈트 쳔보 차지 안 튼조라지 에

0: 냠도야 다지 딘두르디 비야기 딘제 켈린다 캡트라딘제 제사샤
1: 제사 드리 제베 이나 베디 저가지다다 야 마르탄 요지다 바케다 투치 카시 지레여
2: 자몰링기 게거 강제 볼로 나와 생에 창마 되질 냠도 좀제 딘제 제야기다 제마디 베지 조조 자야니 그 참바 여러
0: 와 여러 와 다다리 셔 디네 단당 달루 자몰링 부베강 강제 볼로 딘두르키 나로리아 도 믹세기 록스엘이야 준도 카르타르스나 아니 다지 속중 중이기 나로네 속중 제제기 당부 니버디 아니 종아섬지 소니기 나라 주주로 봐 하마기 소중지진의 니니지 타지 소중이 시접시 질하고를 옛날에야 방금지직제 약속 안기 계야지 아니 다음에 종아섬지 소니기 나라리아 주야기 된 얘기 제시리샤 제단 디테일이야야 망부지게 다 두중기 배대 강제 볼로기 계급 경화된 얘기야 소중진 두르기 자단 테일이야야 소소에다지 소중기 섬지 소니기 나라기 다 죽고 당기 테일에 삼로단제야 자당게 테리아 데지 문에 망부 약보치 겹제프게 볼로 망부치 룩토고 이네 야데지 직수 꿈야스르다 데그네 주청거스기 남블링 얘기 야데 테리아 직서세섬지레 지컨테인
3: 타디 체산 트랭기 디시디 무슨 야레니어 소중 고야디 경용기 그라스 좀요 분배기 전소다 제비나
0: 로바
3: 하차도 와
0: 로바
3: 올 타디 체산 트랭기 소중 망부 좀 저기 이제 디나 로리아 고야다 디토네 데비 비네레 어 다소소기 그라스 주화디 정보치 이바 차샤비나 답변에 차샤비나 어 자메기 그 손테 야면은 스파인 야디 제인바 샤비 인즈바야 제인비나 아니 이 속중디 안 담보 렌제 속중 시아바디 안 이브다
0: 이브다
3: 진도다오
0: 다바로와
3: 아 두두 짐신 그래서는 어 진도 템 수부도아레 두 속중 기비다 진도 템 수부도아레 두 시네 우지 다디 드리드 터베야 차샤비나 터조기 그래서는 속중디 마로 동시에 등간 기회도 왔삼제
0: 주바르바
3: 신나기
0: 주바르바
3: 세자 아니 그래서는 속조다 기겐도 두께 세만 남자 가지 기만
0: 시자 시자
3: 아 진짜 이 두선 봐 다가 먼저 처음 처음 말베
0: 주바
3: 처제 이비나 오 다디 두선 봐 그래서 템마 수부도 개 두선 봐 어 진도
0: 때 지금 꿈쳐와
3: 꿈이야 먼저 시리다 최단 제시야 나 디간리야 먼저 여기 디지 얼바 탑주
0: 주바
3: 디간리야 잘해 돼 얼바
0: 주바 얼바
3: 이제 그 개발 진행 또 어떤 저도 시도
0: 제자 제자
1: 다다리 다다리 뭐라 제빈 믹스 아디 항상주 쇼데에 당한조 이게 단다 차가 숨주 소니 있는 거 말해
0: 좋아
1: 숨 소니데 된데 숨 소니데 된다래도 대가 비야로 와
0: 좋아
1: 이 항상주 남규는 주주네 비제디 그걸 댐도 축보다 지와
0: 좋아
1: 남규 댄도 다 축보지 주주 여러 번
0: 좋아 좋아
1: 다 다래 진짜 축보지 숨주 소니 있는 거 와
0: 좋아
1: 다 진짜 대현도 전에 다 내 제빈 당기 공기 조르르기 등기 니디 정보 요샤샤지
0: 아니
1: 숨보 계시는 거 봐
0: 좋아
1: 다 댄소 계세 되네 직수비 이나 다 숨주 소니 기 댄도 레리 아빈드는 숨부도 스팀을 주루나
3: 제산 어디
1: 숨주 직반 살기
0: 좋아
1: 다리 가이스는 공기 점례 분배 강제 볼로 댄도 니기 냠뇨 소르베
0: 좋아 좋아 좋아
1: 이때 소나디 시부도
0: 좋아
1: 배지 게디 직체나 주마게 탐에 띵주 걸리 게는 지기 니도 합동
3: 제산
0: 제산
3: 니도 방원에
0: 이 점례 분배자 말이다 유럽 분배나로레 로직 부대우께 속중기 뒤도나라 앙송바 제제 총아 주중나라 주 드네 아니 탐에게 앙탕부들레브리 제산디 빼매버든지 말이야
1: 다가라리 당근에 달롱한조 디지 소중전도 팀원이 쉬베이나 안지 소중디기 앙탕보다 니바 저조다지 제코 지미키다 저가 총숨 손이나라 카도 주야 여봐 안트가나지 다사데조티나타 준비약슈키 안서바 지세게도와 근데 저가 지직 당그러와 ते दबे मोला ताची को कर से गुरु जी जिन जिन सा सोंर जी योरवा ताती ए तिन जी मोटु शि बाय ना या आ मोटु शि आ लास्ट इंदु ताती मोटुम जे या हुची आ सो बा जी योरवा ता तंजो जी गंडिस दमियो रिसेना ता तचो के जिन जिन सा जी योरवा जिन जिन सा ते ना ता जो ता तरे जांग जो थिंग दी के ताची ए जी छन्यों के काडांग जी योरवा ताची अने पोलो थप जांग दा पोलन जुडा तगा ना जी अने जान्याम जें दो जी छन्यों का मास के योरवा ता को या तरे जा ता 주중한조치 잠스르다 잠부마로 열어봐 하지 서치다 마치 딕지 마능지 열어봐 안탈라테지 드르지 생도와 안타주이나지 연제자조 뜻당아조 페반 잠링 기타지 얼음지 열어봐 결갑 소소조가 기타지 잠링 돌아 얼음지 열어봐 뜻다 참아진 진제 아니 군조 기타지 조정 되겠다 점지 역휴지 안서바 지지 열어봐 드르지 남도지
0: 용도 아 레옹 다 코란조 안게디 다 야직 추고 고유되게 차진이 가르고미디 드레스리로
1: Jawab
0: macam macam dah jadi. Tahun 대보라지 당나시 직가르고를 매봐 때문 첨부 용약이 지도야 주주 망부 채셔 저래 가르쳐도 쓰는 다직 미지부 자야 저러발
3: 어
0: 미지부 자야 그리야 뭐만 이나

0: 강제 벌레 당청이 쇼 얘기 기기 되네 지금 봐라 지리 다 파나리아 계시 제법 잡아야지 쇼 유용기 포기 타디기 수대 미직 제법 잡아야이나 다 고란편에 주 디파도 용야라 상매 국제 두주 국제 대고 오로 대야 다르기 대 믹세대 균도 가르탄도스나 소수 타니세 타디 타가라네 람자 칠레 된 거야 다다 제법 잡아야기 단단한 아주 직매베디 카라 앙자디 야자야기 고 정부 주바 네 남나 자 차비 제일 람자 소소단 타니세 타디 되네 파 된 거야 아니 계시 마태면 봐이나 제법 잡아야기 미지어로 봐 사바야 자니 미치 디 까마직 제버제제 자주 옴도 된데 인도 까마직이 나로려 디 십제 까마직 딱다 요한다 메디 덴비나 된데 티베면도 야 딘트롱에 수잡에나라 용고마르바 벤에 차샤나 폴로틱 사바지 제법 잡아야 제법 고쪽제 폴로딩 모티 고조 보이나 아니 계시 폴로티 직기네 참마체 봤는데 제 규름 그때는 아니 정말 망버려 버려
1: 딱히 좀 알아야 저도 잡아 까마지나 고대로
0: 좋아
1: 좀이 많이 그랬으나 제게 니지요 말아
0: 마팜니디 계시 가르 거리 제제 가르체 주인을 보게 소소단 타니 세 틱되네 마태 보이나 아니 람사 야 자니게 미디야 까마지 제브제 그
1: 제브제
0: 뭐든지
1: 좀 까마지 버로리야 아니 미주게 제표 좋아
2: 다 디디 다 단도 전고지레 디선데 있는 데 또 펜세션 파지글로 다직 돌레고 데컵레야다 근데 답주 드레 다행이네요.
0: 근데 그렇게 해 봤지
2: 뭐. 근데 초보 있는 애 자원이네요, 엄마.
0: 그래 봐.
2: 참고감자는 되어로. 아니 감사자야다. 밤내가 감사 봐야 돼. 다시 해 용으로.
0: 그래 봐. 세상 디제 단돌레 팀멤버는다. 매균 포베 제리야. 아니 유제바 카지 살레 예제 대거 봐. 주주 나가자다. 근데 그래야야. 신제베 다 매균 포베 루미데야. 다 지금 매드미나 깨당고 도게스. 깨지 지금도 와. 아니 계시 땅고 슬러비나 람자야 메드미나 야 주제라 대야 시대기 딱제 치그로 봐 딱제 제 계시 교연 첨부 매바 차샤나 람자 계시 야 만나비나 메드미나 디야 계시 디나라 주차비시고 야 지로로 봐 되는지 까마지기 제비치도 된대리샤 되네 다가나시 야 다다 신집에 나로레 다다 닌통기 신집에 요로발 닌통기 신집에 고래 왕제디 체로 다야르샤 다다 웨아리 다가나시 미수진 뉴지 되게 탑시 망보시 다제 달레 진투르디 ने बे थेवेगे तंगयमदा थेवेगे ने देला युयालिया देजामते छारिशा
1: खासेनो ओ क्रेसुने दि एमरिके छवात छुक्सेमबु दुसु
0: रवा
1: इशासन युना मबु दिन
0: रवा
1: छियासन अनि क्रेसुनो जुमिदिगे चिकले खासे छुखस छुगु दुसु
0: दादा
1: ये काम खजु दि
0: छुजा दि थंदरान छुजि यु दि टेंदुर गि तोजे काम नि छु जनी कि ये युन लता टेंदुर गि मेजे काम छुजि रि दि कि ये युन लिया अनि बेजें शे रा गि टेंदुर का जे लिया काम सुम कि अनि छुतुनिया दांगे सुजा कि दुजु दे दु अनि दि या दि जो दि दिरिशा चिने कोरान जो या दि पारा लिया काम सुम दि ना
1: ཁྱི
0: ཕྱི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chejeliya luzeba miring ngor changma di cheje tanda tindur chibe yurena langap de cheje ta chik luge ki tende ki tezoya tende lo pre tanda ngon tyo ki lase phe cheje tewe ki ta chik changsha da dangnyo myo ya ki tende ki chesire sha ani thagna si tanda ngap de chejeliya nyenche juje ten gor ba ngap de kunde cheme di zo changma ani sandi ki guri ki lase phe cheje
2: ten ya ngap de jama ja da da langmi ki tanda di la de sa ne ngap de jama da tanda pen cha cha zo ngade loka ku sing ji wa jwa
0: ཁྱི ཕྱད མི ཁྱི
1: ཁྱི ཕྱད མི ཁྱི ཕྱི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2: ラマランゴネシェスのラインイングランドミクセカボヨンギョデソンザタティポロティネヨマユディンゲスメラソンザタリポロノロリアコンジュチェンゼキチャンボデナシュジェポロティティダポロニゲペンジュコランズチュゴコランゲカデガヨザタディペタチャンシャディヤポシラドスラリラリディコルシェディニチャランヤベサムジキャブジギタ
1: 高空マヤジャルメイラヤオディペジュタンジェラニチョンチンプラスモネペンジョラキランソンヤタペプタガラルドワンデクラスディコルシェルズムホタガテンガラレジャルメタクラスニホンギチェルドディチェンジュマルディドゥサンパクラスアレニアレホナンソジャルメンキジュムツイン
2: 我也那个时候霓虹跟什么的，黑和什么，吃个月节，
1: 是吧？他个这个路线就是什么，我呢，俺就前面入发什么呢，行上红，透过水什么的，大概。他的拉子怎么是呢？也厘米几厘米的话，我呢，现在提个呢，都是对上，是的话，我呢，俺这前面给他们，俺们那时候在那给地六个国个那对家么，就那时候的几不强，我这是，这里给小吉了，本来想想俺英格兰给这个菠萝英不进，我呢先偏多多，
3: 是是是，
1: 那顶这个不也，今天就是从这些说呢，这个女的对不对？是啊，女的，是啊，是啊。
3: 但我那在这的时候，不要阿有三三，我那在里面自己，是吧？他也长相，生意的长相，钱钱不用丢，他不是没有长相，跟那里头，经常给他的里面几个在做，他个人家里用不得，他个人家里用不得。是啊，是啊，是啊，我的长相人是讲我那个要多大的，是啊。那里，他可能我那在这几，他留在我们浦北刚才不留成都跟南罗了呀，他几，六十几天呢，就开始吃玉米哒，他个人是，就天天吃这几，米色给那就啥不卡的甜米过了呀，说是三句。
4: 是那的学不完了，是吧？那我他俺那是他留在我们浦北，刚才不留成都去，他六岁三八堂，他那是地铁给塞着的，等着的下呢，是吧？是吧？三个来去，广东新潮北店里，省九路广州观众席别七里里在哪？沙头港嘴菠萝饮食杯，咱们浦北刚才菠萝林席别，米色起，南屯起，对着的是。 南屯给买菜的生意去生九路广州观众席别来在哪？目的彻底区别，土豆都生意难求，可是个意。三个来去，天地拍照龙天尼的来讲，票价龙天去生九路广州观众席别来在的，寻找大家吃个人，来在的总之跟葫芦蒙吉布拉汤，西皮的千块拿给你，你们吃人拉汤，菩萨人对了你是，听见，收听结果了。
5: 平均龙七年七零后，平均龙七年，他的龙七六七零才十五亿。空了哎，你在九九站了，你话平均当街，什么就被找了？我这谈大概能行个，人家一个南下，就就这点个就不写不来，进入了对吧？他马对吧？七点他个。 团结九州节个过了呀，伊呢，我对徐主播言，想啷个早晚我得能行，当我准备九度的难度的个，我对徐姐到那孙主播难度过了呀，我对谈这些学生九度的这个言，当我准备九度的写吧，写吧，第二他九度孙主播改吧，写吧啦，其他个能是你知道啦。 你的卡的是呢？一个九二九八写吧，他个九百九多是其他个男生你说了，第二呢？他一个九二九八写吧，第二呢？然后加加一个南下写吧，加加一个南下第二呢？然后他三级、五九、九九，大概能行个小九、米九、八、初了说吧，我都写不完了。 加加一个南下写不了呀，其他男生你把的看的是那九九七点几就不写不完了，九九七点几就不写不了，俺就进入了对白，前南面写吧，进入了马对白，前上完前写吧，刷个过了呀，那他怕了呀，俺就罗中堂，我这总是没得。李正第呢？哎，当我九百九多写白，李正第，我这徐姐。 孙主辈南头过了，罗江塘这些学院的南头卡就住啊，就这有。当我九百九多写不太阳，那还是写过的是呢。当我是的，买俺看，要么呢，平平俺做个团大的罗了。再不然就写不赢呢，郎家塘、腊家，大概能行个。当我拉说过点呢，孙主辈。

0: 아네 대시 최고데 숨물와라 디나 지제 주주라 돈바 시바 지강 숨부디 고된데데 샤낭의 슈에게 낭되디 있는 니바 냠바보 조아승의 고네 돈바 시바디 다 냠바보 조아승의 고네 돈바 시바디 냠바보디 가지 리버 대당 대대외 리버 대 샘벌 친예기 강사 유도 줘라 코어와라 냠바보 조아승의 권에 돈바 시벨 조아세 두가라 조아디 크게 코바라스는 가와라 소바 게바라 소바 조부충와라 소바 기부충와라 소바 시벨 튼다디르바라 갑장디 나라 싱와세야지 충와리 퍼워사라다 사키구 싱아싱 싱와세야디 차외민리 차외민디 투숨디 컨데레스나 퍼워사라다 사키구 싱아싱 사라다 사키구 싱아싱 퍼워사라다사키고싱아싱 사라다사키고싱아싱 퍼워사라다사키고싱아싱 사라다사키고싱아싱 퍼워사라다사키고싱아싱 사라다사키고싱아싱 퍼워사라다사키고싱아싱 사라다사키고싱아싱 퍼워사라다사키고싱아싱 사라다사키고싱아싱 퍼워사라다사키고싱아싱 사라다사키고싱아싱 퍼워사라다사키고싱아싱 사라다사키고싱아싱 퍼워사라다사키고싱아싱 사라다사키고싱아싱 퍼워사라다사키고싱아싱 사라다사키고싱아싱 퍼워사라다사키고싱아싱 사라다사키고싱아싱 퍼워사라다사키고싱아싱
1: 丁个因素么的，当我那提了其他个南西个一万元呗，那其他个南西一万扛汤扛药的呗是那，提两其他个南西送点那么的，汤不的卡的是那，金竹梅都梅龙啊点吧的，你把的卡的是那，金竹鲜白胳膊点吧的，苏把的卡的是那，吞了二百出血吧，那把顶点几个送给团呢，两把包多少送个过呢，东把那么的，第那呢，俺都其他个南西汤包。
0: 金州没都没弄啊，点吧？第一个了呀，我的兄弟，金州没都没弄啊，点吧？写吧，第一呢了，早点在这看的是呢，金州给开机人心的写不的，金州给开机人心写吧，要么呢，金州没都没弄啊，点吧？搞了呀，呢，早了肯定送么子白是呢，我就越谈没讲融。
1: 明显一个抗议啦，人家越谈，顺着越，阿里西来抗电呀，金州主播没凶呢，明显叫啊越密些，是宋杰提纲出给团呢，金州没都没弄啊，人吧，金州给开机人心的，俺做了压抑呢，电脑不热，刚把初步提到给扩展的。
0: 他吃不起，要么呢？刚把初步提到个电表扩展的，俺就记吃不起。新过个月呢，他们俺就得了呀呢。蒙西西家，要么呢？我就吃进去，唱过个月的，看着这是呢，俺就培养难了呀呢。明堂、七堂，绝不拉少吧？扛堂扛，三过不一呢。
1: 金州一个就不康熙没修吧的没吧，要么呢明堂清说康堂康三个月吧以内，金州一个就不康荣是修不了点呢三个月呗，等等，要么呢开局的马他来开个月的，可是明堂清说康熙点不了，金州一个就不康荣是没修呢。
0: 明堂、清堂，就把那说吧，康堂、康阳、电麦不的，要么呢，电麦说麦不的，别个大都给开出去的，是吧？第二就是不学不听国语的，别那俺都听啊，那么他们明堂就把六种七百个不的牙医呢，我这算什么能行？今就一个就不康荣心，没学不赢呢。 他那都把名字写过出来，写没头发的，现在其他天天听说没个不的，听啊，俺做天水咱们学呢，那么他们名字就把写白够了，那么他们名字就把彩色的牙医呢，俺做一个涂抹都把了名字给彩色就有罢了，一个涂抹都把了名写白涂抹的，你演了考古员的罢了。 디기나

타나 두베 민지 두구구 유네 이게 투마 두구구 요알와라 다오나 이게 투마 두구구 유나 빼나 나도 칼라사와라 피지체기 카드부 파마시베 파드부 차장시베 차드부 차직당 야직시베 차드부를 야이나 딩상한도 폐지시베 규림나라 대달라 진주 이기주부 강릉시 머슈베 남베톤에 나도라 양어버와라 근데 대달랑 진주 이기 셴메베지라 진주 의이디 슈거와라 의이디 슈거래 의이디 카데스나 익수르 양외 치도 장바 퓨제 머인베 이기 티지라 뭐스 추워지 빵어 잠제 마도지기 퇴무토 대달랑 진주 이기 주부 슈거바 냠나 대달라 진주 의이디 슈거와라 제장 지강 대다기 고든 지침바 시엠발라 야이나 통마르 카르스나 뷰게기 따르기 캐주난라 근데 데스나 하나두베 민지대항 중에 진주 이기 시엠메베지라 진주 의이 슈게바 진주 이기 강릉시 머슝나 민잠타 치 제발라 쏘바 강당 강야 땐 투기 매베 뷰게 따르기 지공바 지케주 지공드디 녜스나 지강투부디 로종마체콩라 녜라 마탈켄고베 시제멍시지인바디 켄고그레스 디켄바이나 이네 샴기 지강테다라 십진차외터네 제셰슈두자네 이네 뎁뎁용안네 켄두그레 제자 녜라야이나 치멍시시자 딘데지 켄과이디 켄치무두스 주에디예 리젠디나라야 nga tamga jube jugduwa shiebe chiraga nangse tangbo chikje juzu la tongba shiba diigo ge chikang sumbu diigo la deshe shiba tang xiang chiraga nangse nipa nyamba po zhuwa singwe gwenye tongba shiba dii nangge chiraga nangse tangbo jinjung meidu mirwa tenpa shiba dii gagze chikha jiga gola yae na nga deshe shubha yin. Lezen chime na la nga mutu je jinju meidu mirungwa tenpa shibe chikang teda ki godun gola deshe tang tedu ki nangdun gola deshe shuzu yube. Gya je pyuga lungzhin senpa bo nangyo tuto do sen na ra na.

0: 간단히 비징키 치즈 줍든 닥다지
1: 까망에 생귤
2: 샘마블힌게 공감사 샴라 제세니 까망에 생귤 년춘 휴인 제세 죽지니 제세 지적한 생귤 흉내칸기 속배 점차 손주토니 사르괴배 시도 제벌시나 장계체 셔규지 신진탄 태종 총계 제탄 노규지 신진탄 장정종 태종 총계체 주요와라 유린 댄자기 고제 로규저와 모투 견종 제주탄 태몽시토 셔규 서규기 변조 달계 중치회 종탄 노규 쇼디 규기 총세 달계기 존의 로규 종와라 고제 로규저와 주년 고제 로규로 초용라 태보 제주임시 니뒤 총된부서 체마계기 다두장년 예용기 카송배 총계기 감정의 망지 소외 코르제 최대 염용 협대 동화탄 카송배 태공용기 은주규기 최대 인슈레 퇴비유임시 다두르시나 태공용기 은주규기 최대 다유기 예용기 최대 최년 예부주격대 로니 예매기 퇴최제년 망변 소외 코르제 최대 총계기 총규조탄 차진송배 종총 대규창말 태바체년 롱아센 종합배신 예용소 용달량 망변 소외 코르제 직진예동 준규 쯔린치유임시 사르괴배 제제 주진이 중앙 디윈의 시도 체벌시는 대륙 갱용기 롭신로매 샴규순기 지조 락린치고 초용내 백구소디 야지 주노로마츠 시림기 락린츠 차롱용화타 체지조교로 체등치주임시 시도 체벌시는 중세입 탈제용화라 랑주의 체지조배 차주기 지교로 끝이실송 갱용기 롭신의

那不错，不上台就会松懈开始，彻底休息。

생각나면서 다 안간지 충분했지. 소설은 얘기 북삼 딜링겨야 가부 여지라 북삼 유블레 다수 만지 미제야 가져 유부타 신인의 배진 치대 인류 영예시 다 북삼리야 총명기 요한 매장 미소서 능이기 가져단 팀배 두무리 여지 승길

타 카르키냠 규르타 규규 띵키 양다소 년규르 동디엔 지그제키 기베 드무 디나샹 지그제키 아츠 추디리 첸센타 루카키 쳬규 디나슈 르양키 규르쿠 디나세 생각나면서

남서 랑게기 녀아바 시무룽키 랑즈니 제제 츠츠키 뼈디지 인시에 송유시 시자 랑즈니 만나조원웨 캐노디임부타 사빈 베베덤너 치수 제부유도 성시 닝규용예시 메싱아나즈웨 남규 푸섬디 진르원웨 원진치워르텔레 다이네레 푸섬디엠비히나 남야 치차요마티심길

0: 다 시바티 카베도스는 미게기 차트 춤에 들어 주텔 간고 쳐고 받았디 패키지 버도 왔다 대샤 티나 넘버 소리 텐데 이제는 안에 배때 카파 초도 용제 가서 강바 제소 진행 임배서다 지지 마마 진행 임배서 만주기 단다 차트 텐데 단주 미게기 차트 텐데 아니 메 데르도 군주다 수익 받던 시간에 좀 좀씩 더 왔다 텐데 내 줄하대야 텐데 정년에나다 아니 디기년에나다 단주 좀 개봐 땅아바티 가서나다 단다 간주 데르바 겐티 진지 다든지 밤바 강가 다 차차야 돼 배타 제신부 이도 아니 좀 괜찮은데 저도 좀 난도인데 좀 가장들이 맞아 봐라 가장 쇼카서야 돼 얘네 아나 린도 쇼카서야 다 이제 시도 배전나 된지 통뉴지리 가장 지 그 지진 당고니 줄하 제 지지 마마라 미 침상지 미 강가 시샤서야 지 카지도 아니 지지 수업다 이제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수업다 봐 다야나 팀멤버기 다지 카장다 난두 만자버와 카장한테는 항상 보고 카장한테 드리제와 항다 미미간가 단예 줘야든지 난두 된지 멤버 된지게 이게 된지 양매 신다기 다지 파츠 구바 된지 이베나 만도가 겐트 간디 구구이메 대배세 붙이샤 다 주파티 카드도 순나 땅아랑 주 갱으로 시베 상황 된지 여러 바든지 전에 제비나 아니 디고라다 간디 지구이메 다 십세사 보수샤 다 뒷바디 가르소나 미케 차팅지 난도데 자치로 당샤 다 차팅크 난도데 가르스위메 다 베테링케 팀로 나라 파 아니 디키 난도데 다 타니들라 아니 템보 체바 마제 타니데 자치로 당마 된데 지르샤 다 간중가 바 망도 중심 난로 긴가베 난도 가르스나 년지 침상고키 아니 디고르 다 디년데 침상에 마나 단다 듄게 토조 강강에 마나 로카 팀로 샤샤 고르다 다 되는 강가 루루 제제 망도 청청의 샤브바 녜마 로카 샤제르와 다 디나 녜제 기침창 고서 다 녜제 침창 고를 때데 지주데 바 제도 당보데 가르서나 다 디간 주시세 다른 녜마 능 안 주다 차된 그 부제 부다 벤제나 제제로 론트는 부지세 브리 부니사지 유바 다 디키 고게 시주데 다 되는 침로 나로라 다 지제 고랑지 에니 nyumtru chibige tindigi ta chachu tindigi suyasa tichi nyimbati ane ngarang su sonye gochi ta buk soyangki gochi ta ngema ane sonye gochi ta ti mangdo nanglo la tis cha ma changpa tindigi yore ane cha ma changpa ta yana tis nyota yubata ta terinki ti nanglo la pes cha changpo chi sebo suyasa sunpa ta tisa sori ta ti karisa na nganzu kaka chi nye mangda chuji ane kaka chi yate zamta kaka chi yate sacha nyingo na chibina 배터도와 컨트롤도 가르치게 된 줄로 친제 땅 아니 단다서 가가지가 도서만 만세를 줄이 친제 가가 제시하고 그러와 아니 되는 게 좀로 뒤 나로로 카르템 배치도 니마 숨죽게 마데 만세 줄이 친베도 소르다 저 인게 뭔지 제제 만세 줄이 친제 가가지야 되이나 아니 니마 숨죽게 다 니마 숨죽게 아니 코란 수상도 당야가 뒤주 된데 시대샤 대배야 보시오도 와 뒤에 사자 망보 지글 데레사 아 니에나 최다 제제 다 최다 제제 아니 뒤 야보시오 중부레스 아니 니마 숨주 나로다 콘종 아르제 된주 뉴루 친제 아니 가가 마치 버든데 총도가 다 침상지 가가 제비는 주조 진원의 신의 세비나 다지 주조 그 데닝 달라다 테가 좋아 유디 근데 니마 숨주 샤비나 제용 총용의 세비나 침상 마부지 가가 니마 숨주 시고 아니 가가 마치 뒤 아니 주조로 배팬 첨보 토데 버든데 인도 아니 디게 다 님의 초다 집에 들을 템나 루브레스 다 시바데 가서나 아나 오네 인지 미지 가 제고야 텐데 유비나 르바 양 디나로라 테르샤치 아 탐나사바 텐데 유베 벤창나다 카치야데 통관 시비나 베 티치르와 파조 파동 지제르와 파동 투즈르 뭐 제 안에 좀다 마제 제제르와 레다 춤봉원 시비나 코란즈 심상레 야보르 제디고르르와 다 이네야 텐데 쇼 제비나 아니 단다 카가 진예 사장 되는 걸로 저 칼에 챔포 시부르도 다 티이드 아니 때문에 나다 통광기 다 군이카가 제 마주비게 대체 다미 통타제제 된대제 바탕에서 나다 코란이 사장님보티 아니 군이 냠도 로치스제 냠도 마대비나 아니 초치기 통광의 주도 잡이나 다티 나가 제 초비게 된도 콘돌을 시하고 유스 대체 아니 나바티 사바르샤 나바티 사바 카르스도 녜마테데 침록 때문에 난다 체제 창사 잠마 초비나 자 유지 창사 제비나 아니 디기니엔 제티 카르사 다 니바마통비 콘도드레 샤고르 다 테렌테 테레임도 티 찹첸 네바 나자든 제 유티 나자디 베송 체제 파조데 말랍치 슈고 티 하코비나 디니엔 제티 아니 단다 맵소야 케텐데 콘도르 샤샤 那土巴的卡斯呢？他卡吉布国人难度卡吉才不学过，那超级普通忙不随着的话，那啥子人家了，给起学习啊？对，政府那边吧，他提过了，那人家成了难了了，他第一个普通的那啥子个土木车位干了，当玉米过了，那就卡西部的，那天天给那边学习，他土巴的卡斯呢？卡吉布国人难度六年没去给普及的，阿米克，就说中间提干了，那就爬出他，卡拉做巴的阿蘑菇巴天天学习，他第八的卡斯都那。 阿尼不，但不提叔叔一面，爸爸提叔爸爸提叔叔一面过来是吧？阿尼，人的面过来，阿尼成了许多家乡多。但提卡的些都是真正的，就是俺俺自家搞了忙不远，咱那成了南罗的电白区县就真正的也生活多。但当他忙到成熟个，蹲在主巴提卡的时候，选举前边过来，选举前边过来南罗了，提就等于把提卡的时候，唐伯的选举个，教育个就闹久了吧？在提家乡就当下，你把提卡的时候，那搬迁了，但选举前当然呢。 听呢，选举前些个王家长，原来就怕了没得钱把这笔给王家长做，没不差钱了吧？那天没不差钱，俺选举没给他选举区域地给的，可能上些钱去，公安给他解决半年没动作了，上些钱去，俺提拉手去啊，等这些多，顺便给他啥把这些，提卡的时候呢，俺就给他的选举给吃公安嘛，那他提的，电费钱他可能人把他不人把顺便交了吧？提拿了了，他的那叔叔给。 提着些，叔叔给他，俺就呢，超市嘛，是吧？超超模特做提那也就差不多，提过的时候，忙不了，没些生意，是吧？提开始都能俺就选择去，那他选择去啊，开钱么子啊，就了，开钱么子啊，他提些样子挺多的，俺就提的，全部变成了一多，但俺就给提着些一百，一百钱钞吧，一百钱钞票过呢，看俺就在那楼里的小动作跟他吃了吧，但一百钱不小了，这里当，这里干了，俺的叔叔民多贵不大，提帮民去民多贵。 贵吧嘛，这大车等着贵贵过吧。他那些年把车就多，年了怕不着的吧？叔叔就拿出了这个银子的过。当俺爸这个，上班的时候，俺爸这个是俺妈那上班去，他请个女把的托婿是来不的，他没不收下。出发的开始都那，但选我个，但选择家个就拿着了吧？他头当拦路了，三轮车下，他提过了，还能忙完了，实习忙不通个的。他当他去接了，就那他他说全部修了多，但俺让做的话，这些可能还能提个提个。 呃，车主的百倍给可能难度，像哈啷电费忙不就用个来上多，但东北的开始往这整理去吧。但提往这整理去呗，提俺做他那忙都成熟给掉落地，蹲在天那里。提那落了，蹲在那个蹲许多，具体开始呢，让对人家搬迁不呢，蹲在他提个那说的，蹲就是搬迁呢，几在六家这不说的，那些接不着差不，蹲在给他去跑路你。
1: 你人家有把叔叔吓哭吧，但你吓哭，咱吓哭吧，听那嘴边那叔叔跟着叔叔开个月是，并且呢，刚才把了最近，刚才把了最近，那米怕就，但是刚做农业吧，吃不到，那没说姐姐姐，你就拉不提把铺边给，那第四，但是我那给他认罪拿落了，俺叔叔买别呢，他怕就得了，穷苦开始开始呢，这就有什么的，你把他开始都那，让交钱去，让叔叔给叔叔了，那，六百钱给他的钱就给他。 电费取消，他开始有时候变成了，但莫扎给没冻结了吧？那莫扎的破桌就动了，那莫扎的干了吧？干差不多，俺老三，俺眼睛比较老三，就来过了，卡巴家过吧，等这些。莫扎干，俺那姐姐来过了，卡巴嘛就那样，他撑得盖住会觉得，对的，人家俺妈有点那个，他就提着东西，他人给忙都成熟，俺老了样，就没卡啥事吧，等这，但谁不睡下？但俺就先来给打完过了，他就送交去就过了，小老家吧，他俺妈有点，他他他说，但是吧，他开始。 是呢，俺就统计情况单，但统计情况单，那家拉钱总共给家拉提了几？那我那给他去，你最全部预备，那那最最小的家拉同住出多钱啊？跟跟着，对，提过了是不收下？但今天忙忙用多，并且呢，他听见了开始，俺就冇着当要宝马噻，提个今天妈妈就，那出去可给他提拿了个，那家拉就到他店门口，那去，可能出去装啥的，俺那工作说啥的话，小噻，你就吧，俺把的。 开始呢，他没把他那把给把给掉啊，他那边给他上网交了吧，等就看这送交去过有没过来，那天天那样电费取消。但主管的开始呢，俺就可有送交去就过了，那边也不修车下，但可有送交嘛这边那电脑了了，所以说给多送忙不是当过多，第一就嘛没些修运，但修过的开始说多呢，但俺就怕那等下电视刚刚忙些的是吧，看不拖不讲讲姐姐，那天天提过了，俺们俺让做确定了是牛月。
2: 三个链接，中华民盲集团结合给盲团青少年。 中国 Saba 5000, Chim Shunki Tane, Ming Dabe, Jetim Tangbutimata, Turup Saba, Rangi, Jizoring Luki, Chim Jonzu Yunki, Chumje, Kijin Sirilla, Jizoring Lu Piki Dongwe, Langjatan, Samsing, Rangi Ki, Tongo Nizu Tan, Timbata, Jixi, Tiri Tan, Timber, Tubzu Tamta, Tendian Lutu, Nangtun Chasasin, Tunjur Jigurje Inbe, Chim Shunshiri. 天天 Mountain Tim Shun Kyabrata, Lagdar Chikutini, Anatu, Rengiki, Kiwa Sung Yongta, Gawata, Zushi Sewa, Jizogi, Sidun Dinila, Gundi Donga Jela, Nubukaji, Tunjuri.
3: Akajo Kaskajo,
4: 你看你，原种龙青年轻裂孔，原种龙青衣。原种龙青年轻裂孔，原种龙青年，它的肩上没多少钱，我做给你。原种龙青年轻裂孔，原种龙青年，它的肩上没多少钱，我做给你。肩上没多少。
5: 超不清净车公看不上，但到超不清净车先去别里层地呢，给上面多些。提前我这里层拿了了以后，安心，阿面欧罗塔，那么日最西边能参看你吃的学业，我里也超不清净车，阿面欧罗西边能参的，新鲜那说。
6: 该一元点没那么，将近一百没多了。该一下张提大米，日本他们养的老出去当兵的呢，每日给牛骨丝吧，他们不，常常只为当白牛啊，给牛骨鸡去，老个唐山去，这边真的忙不成。七八六九十五，看啊。
7: 생긴 초구충충소 군캄상 탄다키남베 생고쪽베 레젠티니 아메 오르시바티리 아니 조교와 던지 조마인
8: 초구충충소 군캄상 아니 티링키 레젠 조교와 던지 좀기인
7: 텐티 아메 오르시베 레젠낭 제가탕 셈담 담비 시치 소낭드 카지 제지슈베 생긴 초구충충소 톡심 회병 안에 세낭 유바슈 샘라 초구충충소 안츠 제지 제베 레젠카 센시 낭로

0: 자즈탕 덴베 셈바보 링게 공캄상 구문니 던지 좀긴인
1: 구문니 로만 던지 좀긴
0: 티랭키 아메 올시베 레젠티 규네 안츠 갸치 셈바보 링게라 베기 루가 규젤레 셈마담키 콩수 똑베 제가르코키 루규 식자 라잠 갸치 셈바보 니람투 부규인베 링게네 툭트뱅앙네 세낭 유바슈
1: 당연하지 편히 루카기 갸수식당 자와 규제기 남바 하장 푸숨 속부유 변나 고시탕 망시 남다 제가 셴마담 라속바 하장기 망부여리 탁바투 제가니 벽이 루카 규제레 셴마담기 홍수 똑바인 前呢, Jagala, Minshita, Yorbe,
0: Yorji, Jagala, Jagar Yang, Sessing, T. Lugu, Yujin Della, Wizang Kutu, the Gap, Chimbu Yuba, Dendu, Jagar Sibe, Tanya T. Koduni, J. Nikonu Jibe, Tuntang, Gar, Ni Uja Garwe, Twain, Wingan, J. Sibe, Yikiti, Kisu Changle, J. She looked up, Tasawang, Guntu, Jagar Si, Bugi Yu, Tayang, Jagar Si, Ken Pechewa, Gambu Chalu, Tang, Gekamki, Netsu Simbe, Chane, Gubusik, Tang. 태양계캄고외양탁배담탕카키릉신차배배카탕제상레배투수차배제카양육발라배가세신배가라제바동외카임배나배카세와양유튼지라민키남창망부유나양튼토제가남배가니락도배가톡신계캄총매토진배계캄바남키내주세외담탕랑키첼록제바세랑텐젠디바소키담탕제배카신인
1: 타오나 제가 기 낭튼 갸친 보시라 메죠
0: 요리다 제가 니 베기 뜻이 로사 속라 뜻이 베 뒤쟁기 딱탕 띵진 천발 제베 튜모 마인 베 규제기 남바시 인라 게오 포모 꾼키 낙바 레베 망트키 규제 시간 인베 제세기 낭튼 양 하장 표숨 속바시 인디 통말 시칙 죄바탕 파토 응외시 슝라 죽디 제가 간내 용화탕 지다용로 고바지치 용화속 죄바머세 렁루탕 자제 착센제라 세바갸바탕 되바뷰와 셴양 촉시 개캄기 내춘쉐바 규노 롱주 존베 양부 제바속 딱탕 뜬진 춘싱 제부가보 규베 상부문시탕 렉베담 코나 마와 제바시 인노
1: 공토이나 제가 기민기 줍주탕 제시 고키 시자 미뉴아 시 갸치 셈바보 남라 규주 작섬시 낭송웨 티 규림나 제가 셰고 웨라 통메 시치디 자식베 미치 주구기 유바자 타오나 통메 시지디 강자 셰구기 유치나 셈라 안주 진제로마로사 둔데네 탱게기 냐람투 제가기 통메 시지 답디시 부규인베 탱게네 툭 쯔뱅앙네 세낭 유바슈
2: 하자로 라자로 기기 소소 하자로 자시선스베 템제 담상선스베 템제 트리남나 까마선웨 템제 살라로도선웨 템제 템제기 당보 칸기 제라 침베 셈바 칸레 가웨 템제 칸가부텔라 주아메베 템제 예슈베 라하하 템제기 니바 차기 제라 침베 구세 차레 템베 템제 차마모델라 주아메베 템제 Tendri ki sumba chumye shungla chimbe, miku chule rungwe tendri, chungwa la junche mebe tendri yue shube la ha ha.
0: Kongtu loma losan tundene, jegar ki tongme si si peya kusung nang sung. Nyen kyang shodwe tang losar ki gapsu jegar chapa tunyung yu. Gapti du jegar chap genti tongla jeba si kyundukbe, dila sheba kibgyu yu tam.
1: Yori yori. Jeba ki sheba di, nganzu zinze loma losan tundene tang, kesa denda ki yaku shira shi yukta.
2: Lao na, jega nye bumba jebe jeba de la, xeba jebo chung la, tuyba bu go chung la.

이런 갑디 점림 봄배 강제 보류 전도기 루듀토 보류 로카 시시게 신딘 당부이버타 계급손 개념제 토니웨 점림 봄배 강제 보류 전도 녀텐 당부인라 미스크 최동국제 둔주로타 최동국제 제주 제주류제 전도티 녀텐 숨버티아 이마시 고소 전도나 미스크 로카키 도잔니 탄레고르제 토니 로 아비지게 로카레 넘버 계육시 랑종키 튼지시 튼규 딩스제베츠 천다릉신키 중제 카치 토유베나 교회

0: 老生个了，这针织呢，制作起源啊，最初它开始的没不稀释，且在啊最里边的罗曼针织呢，多起来呢，拖了下来那样一根，穷大了，啊，电视节节呢，乖乖起为针织切成糖，针织定价细节，提醒国里拖单所贴起细节，我这糖参照了学过一遍，且让给团外给作为处理啊，并不重视特别，热情，下面提领给针织团内三周细节，那是里边我所工作个人，老跟穷大了看不上个了。
1: 감사합니다.今日はお手伝いです。ですね。今日は今日が取り切れてないや。途中コンバセージペナバ当選の主演。ですね。ですね。今日が取り切れてないのは、ちょっと準備的にしてから撤収な。ですね。だって今日やね、そこ、決定はそこ決めなのや。あの、ちょっと準備とても、人らとかきちょね、あの、ちょっと、ギガチドポね、あの、マンゾルキ、デプティ、スジュタ、シャムチュク、スジュチェジェ。 다든지
2: 쉬비니스 Laki linya sana ta. Yana kena laki yue mengshi gani ya. Laki ya ta chik. Simnu shiar ba. Anandu kya gata niya zengja sikar ba. Dinjegi chik. Dinala ya. Lozae gani ya. Anandu dimdru todam timlu gani ya. Seishi gara yumi di seishi shugu yins. Ta dinala anandu laki sudu. Ta tani lobzi nini yue di kalubi yin. Kena lakwa ya. Laki yue yin. Laki di chutun jia laki gi, jik sholi tangbu dan, sholi nivas da, laki gi shokjan da, di kya gata na zhengben da fuban sligur wa.
0: Rwa gila.
2: Shokjan tangbu, tsu geblo di li ya, jik si je, ani nge lopzen di na li ya, di da kiran kandir do, jik siro nas. Laki gi da jitan chana ganzu, ji Zhonghua Minba Jidun Giegab Jimzhu Timlu Todam ki na lo li ya, kalwe laki todam na lo, da kalwe, da tuigu kuri, dindegi ji kalu chechewe topdang laki di na rik, ganzu tangbo ina, da kiran chile jimzhu yindabu ina, da ana todam tsemba ina, da ana kiran laki ki gugu yuwe, dinde ina ta dina li ya la ki rig dina ang zu ang tang bu dina chup din yo res chup din chang ga dina ang zu ni ba tu yin ji mi ji ke na ro nas chup din de ka re sen tang bu ne e tang bu ba e ni ba e su bu se e ji me na la ki ji ka su mi yo res dina yin ang zu ka ni bu dina bi ji me na la bi tang bu da bi ni bu se ka nga tun tun gu re dina yin se ji me na li ya se tang bu se ni ba Se sumba, se shiba, se ngaba, se chukba se cheche. Duyungu ngaya kala chukkimna chukji liya sunga. Dina ina ngancho, diga ina, duyungu diga, laki ka chukji diga ina ngancho, langkwa laki inba. Rwa?
0: Rwa?
2: Langkwa laki inba. Ngarancho, duyungu che nga diga ina, che ju, che laya kaluwa laki inba. Dinje ki, ki rikna liya, ye sha yore. Dina ina, zak chik se rinbe, nalo laki ka chuk yore. Chuk nga liya, da ngancho tombe, え、リクスムだ。ビジニスチェトムチュクチティゲ。まずチダンチェナ。ランゴラキイムチェ。でね、ディオデイナ。バクバクラキルバ。ロワキラ。ま、チ、チュクコリインジャ。ウインジャティ。シグナやバクバスチェ。バクバティゲインチュクコリナチュティアレス。まずこれカチギバクバルタディ。え、チクチュクナチュクマダスニングディ。カンダギャガタニナシュビナ。自動車サディナロリア。ま、チュクゴリティナ。タチ ん、ディナラカカザヨレスの中国語リクだ。中国語民別リクチェチェ、リクニル言うよ。ディナロリア、中国語リクナロリアや。 바과 Жилю лакесин юсуп тендеже танганзу танталеса коя юбти гуйдо тенчаса суин станда даниш тба синита тба лакпатенде кепу ярба танда госцу мдуде инентиде шети гор чатан тузун ан диналия энда писин диналия чэви ярес дос чэче лаки чуту со часуа дине ине харэсну гупдея эмо сачар лаки эмо сата харэсн миксе гэтэн аранзу диналия ये पिनि ना चले मोस अत्रवा दी गरेस न गन्छु छि छिजु लेजे कोरोना आछ न छिजु लेजे लकीम बा दिना लोलिया छि गनन्छु छि साया मोजे या पाजु इन्डस या टिकजे या सिङे छु या तो स्पिक लुगा ट्वाल सब तिमी कोरोना के मिक्से लकीत गरेस न नमजु बा ताल सब दिन्दे कि छि ठुगो कि लेबले छ ताजे दिगन या ट्वे
0: चला ओ या त्रवा
2: ओ छिजे मोजे दिन्दस ता 걔한테는 빙반처 쓰르바
0: 로아글라
2: 어딘데 단조알로 소브 딘데기나 믹세글라 기 치주든데 샤디아레스
0: 레세글라
2: 달라키도 체 카리카 주딘도 나 주딘은 아주 직 체레기 짐주 토덤나니 이나 계란이 짐지 라키직 주딘이 얻다 디게 얻다 세르치 고르바다 니엘 창가셔 창 창가 창가대지 아니 창가나로 직디게 셔르바
0: 먼저
2: 어딜 창가네 직여 직네 아니 간소 디나로리아 남탄 시샤기 아니 그래 그래 직 거와 튕구여라 거와 튕구여 말에 세하디 아니 직 지준이야 랑고기 칼로치아 고주고 톱난다 딘제기 시행 거라 다 드린 디날이야 만조 디날이야 달라기에 로제 그제네 라기 직도 내야 로제레 세하치 당어조 디 초봉의 날이야 계란 칠레 짐주인다고 이나다 아나지 고고 유베 나라주 진제기 라키 익제단 고니데 이나 아니 디토리아 진부 시제 치고 추약 진제기 삼로지 예스 제단 디나로리아 달로제 디나 먼저 세 다망체 세 세림버 소가 지르바 라키 익제단 두그리 토케과 두그리 롭정 나가 두그리 디인데 다세 당보다 세니바 디믹 디니니 모르충에 라키체 세 당보된 건조 즉 말아주 넘겨 거주기 럭규디나 라괴 파주 거주 차요
0: 레센트바
2: 격세 좀 당분이 봐 숨어 씹어 또 집어자디 규그 거주티 이마 들려야 개가든 소동 당스그바 소동 당세디그 세니브디는 건조 정신 그 거주기 럭규인 봐 로바텔리아 자동 당세그바
0: 먼저
2: 넘겨 우지변 수세 세그레 개가든 자단 뒤인데 세 당보다 세니와 디네는 숨어디나 F 에프스는 바꿔나 다른 게 릭숨 쉬에 릭 당부터 D 릭니부터 E 릭숨부터 F 다 에프스 다른 D나래 에프스 가르스는 D는 바꿔충아 바꿔충 먼저 D 용실을 가르스는 먼저 남겨 바꿔 계란감로 그 바꿔 이나자 아니 카지기 된도 전인 신수는 바꿔 명아 모든 명아 된도 전인 산데

0: dinaliya lene dinje kaliya susu tonde yobdanje yine ya chakin ti changu gutula chakin ni chambe mengshi gan ya lagi tsu ra cha ya kala khanjam ki jigne ngwenjo go tuju yoku gu yore la ni ne ne losum cha lagi di ra cha di ne losum lembe chile labde chimi lagze dinje cheshi dinje jiliya cha sha yores ya di indu chugo dinje da ya dinje ya do ba kugo dinje yuna mangche lagi mi dong ala ki di ma di na like the two sergi yorobada chedang ju ji yewe yina mangcha yu mare mangcha ne di bige pina jiu ke mare ba susole kar khabu ke su mare da inel nyung cha bi ne jugo ji di go de sig nga di min do da la gi len je lo mang gu gu de di je ni ma ne ya che men ding ha ku me sa den de cha gu wa chedang di yin du di ne la gi dan da e su ba sa de gan ju lesson alos na da chonggen alos na mangche chonggen alog chiju gi chiju lang go la ki ji ji ai su bati cha da ai su bati len bi na man zo chiju lang go da ya la ki chiju lang go di ai su ba yi we chiju lang go khalo bi na chonggen alog chiju gi chiju lang go yin se rim do ya ki na ai su ba la ki di yo che che chongge chilo le teri le chiju lang go dam da de zui na chiju lang go todom chenbe ni guji nen de be na mentu kunga sinyin mo tyuno sinyin mo ani tak tsu sinyin mo din jek cho teri da bin e sum bi ji dan chen na ma cho go din re todom na sip jek todom na din de ma cho re ni ma na zo todom nen de yin ji mi ji sigi sigi da tege tege na ro nas shu gi cha da ti na la gi ka chu bu di ge na li ya lo ni shu lo ni shu ne dang ga zo mang che e tang bu da e ni wo san de yin de lo ni shu ya so ya go re ya ma ro wa cha da ti yin de ani 지금 에 숨바디네 소야요레 소야 이메 마체 고 당분에 소야요레 라키체 미드네 소야요레 디 소야유디 아니 디 로제트 토세체 로니슈네 추주리 숨부도 내가 제어레스 니는 아주 디날 카시부트체 다 강가와데 가르세네 다 에진바 맞아봐 에진바다다 먼저 비진버스 니에 뒤인데 슈샤유 에 당부 에니바 진제기 라키 다도즈네 라키야 토르던디 아니 디날 당부 당분에 에 당부다도 줄래야 요 말에 제가 당부야 토르니 멍시 이외 간에 야 토르던디 아니 가라스네 에 당부다지 비스니 리직도 주인 아니 즉 다른 예 쉬미 야 토르던디 아니 걔나 토르던지 당가동 알라기 가스네 비 비니베 유 가스네 비 당부 유스니 선데 인데 아니 즉 비니베 있는 롱 숨레스는 님도 에 당부다 요 말에 비니베 비 당부 이면은 로니 치스나네 에 당분에 해줘야요래. 가르스는 비 당분도 주기기라 주기순다. 에 당분도 주기순다. 주기네 주기를 주두. 야, 디스 로드 통요래. 비 니외도 송제 순자 송제네 에 당분 주기를 주두. 아니야 로디 디스 토요래. 제단 지금 로니 지금 로숨이베 야 토르던데 로제도 시기 요래라. 네 에다 비다 도저 야 토르던야 로제도 가르스는. 단들 토슈디는 로축주리 숨부터 야게요레스 로축주리 숨을레스나나 야토르다야 계란기 지 그거 매자 원자 라기디게 유베 멍시간이야 야 수구야고 유바 능구근 간주 뉴슈 챔프 숨기 최대 규글 넘버 봐 뉴슈 챔프 스타스 제가 다니나 산리처 스그르바 산리 산리스는 딱 지단 전에 간주 지도 봐 랑갈야 다야 최진 둘린 차가든데 수수 다야디게 그 뉴베야고 유바다 디날야 다야데 미 미다 저가 최대 여봐 데네 있는 전식 뉴베야고 유바 전식은 다 계란 좀 주고 천다 지대제 디날야 지 직 출시 농업부 인바 타마부 인바 디제질이야 고다스 때문에 디카레스도 아니 디는 간소 연란 남주들이야 뒤주 튼두암 얘는 뒤주 중부 디제 니가로 날이야 모르카카 쪽 말에 세야지 각동구 전단 날이야 레슬레브니 키란 전시 튼데요 봐 제가 전식 누구요 숨버디는 키란이는 즉 다시제야 오 단예 처리 디제 튼두 뒹고 모르디 직 로그다 딘데스 로그다 예르테스 아니 유니테스 아니 나치 파타트 샤고도 덴자 나치 로모르데 나니 카 카저 총자 원자 적자 춘디 니젠 주고 유자 아 뒹고 모르데 카저 로그다 바인데 아니 체린디야 톰보다 아니 다시제 그러와 아 다시제 하고 뉴베야고 유바 다시 당부대 가서 머리 죽자고 유니면 디나 덴자가 파타야고 샤고 유바 숨버디나 아니 뒤응기 랑고기 틱렘 제베 제베 때제 수수 랑고고 줄리 춘제 가르치고 유미 딘데기 즉 다시 제야라 속 딘데 하나 강바디 얘네 놈들 려제 럭슈기 축대도 맞자고 그래 하나 강바디 놈을 내서데네 초표제 거가가 초 계제 처리 세월에 세야르지 안에 막 처리지 막 거가 툭지 냄제 슈크데스 자네 가면도 신서 따도서 가 만조 즉 다 처리를 때제 다시제 다시를 때제 수수고주 제브와 저다 디게 세시선 부터 뉴브체 무슨 시그다 로얄리드 라길 망체게 산리 처 산리 처 시그 뉴슈체 무슨 그 수대 익대르다 뭐 디게 직시에도 로얄랭교리아 신학군이 서치 통해 시고야 요말에 지란 주고 단체 능균에 나와 여다 능균의 시절 또나 틱즈이나 딜레라블라브레 제단 디인디 데카고스게 말에 제단 아주 직내 있는 주고 단들 염묘열에 니네 있는 시제 열에 숨내 있는 아주 즉 초봉어에 날이야 즉 다 체딘 문구 층 아주 지조스 난다 지르 좀 주고 잡았어 난다 대명게 남어에서 난다 디데가네 아주 통 통심브레라 베네 전다디 추 세워 칩지 뭐세 되고 싶지 딩거 어렵진 지단 신앙 아주 전다디 기급란에 갈 콤바 콤방에 치시세 열에 전다서 직내 가르스네 원세 대우주의다 세요래
1: 네
0: 즉 안주 제가 되는 저도 배우지 쓰기로 봐 전다다 짐주인도 전다 된게 있나다 미스베 전 도통 전다 인도고 전다 있나다 네 짐주고 럭다 로마우 정고 세브셀 전다 된게 있나다 네 응아란주 즉 전다라 진짜 직다 격자 춘지 그 전다 르바 각 까마초가 전달 수업되네 카이에다 유연해 교 교처마초가 전달하신 이름 되네 이는 춘디가 전달하신 이름 따뜻한가 전달 전부 시직 되게 되네 짐주인도 볼락대 권도 볼락대 전달하신 이수 따뜻한가 먼저 찍네는 제왕 토담이 날이야 문제는 줄에 짐룩 제왕 토담 날 문제는 줄에 니네 이는 먼저 디는 팅럽 진기 짐주의 토담기 짐룩이 딘데기 먼저 시제진 문제는 줄에 숨네 이는 먼저 가르친 뒤에 지르기 임바 문제는 규례 제단 뒤에 전다 뒤에 직대가 있는 직내 있는 계급 림배간에 림배 체질 넘보다 이날 가르쳐 버렸으나 무엇에 퇴부체 가유다 쓰리 무엇에 퇴부체 권도 굳이 제유다 쓰리다 식무스로 개가 당연하다 뒤에 니부디 있는 가르치나 뒤에 창매 무엇해야지 인다 세요래 뒤에 공제 당부도 식무스는 딱 지금에서 좀 쉬어요, 봐.
1: 아,
0: 주든 땡땡죠. 내 통중에 살지. 내 이다 대미 통구분도에 내가 세부 다름 통구분도가 생겼다.

0: 카카오 먼저 전달해서 또 괜찮지 괜찮다면 한 번에 굽죽고 굽죽 담아야 겹지 원신 그룹 봐.
1: 알아 하기라.
0: 니부터 인다. 창매 있는 원신야 공례 공례도 당부터 있는 신무 또 신년을 니부터 있는 공례도 다 숨바닥 가렸으네. 가르스네 이도 세르게 가는 이도스는 다 디 전다 디 간라 춘디 디 근데 진짜 먼저 때문 상관 먼저 디 전다디야 학국이 먼저 전다디 이게 있네 가리 있네 름이 있네 먼저 디 로토부도 먼저 원신 것도 사디 이도 룽이도 동로와 근데 지금 순배관 시어다 시버다 가르쳐버렸으네 아니 디 계급 체시다 체시 다 고배워 사직으로 와 계급 체시다 준비 规范 规范서 다 체시다 준비 디데기 콩도 임바 당아부터 가르스는 아니 텔리야 팀루다 팀베 리기 전다다 토덤이 세여레 제단 디인디용 안주 디나로리아 직 전다스나다 라기스나다 다테서 간글로 디지 직 콜로스 예블 때제 콜 지무 될 때제 만졸스 세브 십지 다딩고 여레 될 때제 만조 모신 구구 여레 될 때제 만조 디 톤다드 고고구 여레 제단 딜레데 제간조 란다 딩 딜레라 게버르 그 저가디 하고 고고도 녀 딜레 토덤 치고고도 녀 딜레 야 지순 쇼고고도 녀 딜레 다견 치고고도 세야지 간조 딘데 지기 제시 고고도 제단 딘 딜라 기기 단다 녀 로세나 로리아 디게 토게와 다 딘나로 토게와 나로리아 다야 지 디게 창마 다가란 임베 쇼고 옆쳐져 드려야만이야 디나리 케라 라기디 직 마음에 스나다 직다 뒤 대외 뒤주 나로리아 직 라기 직다 이제 전부 퍼제 변에 차라 동 라스지 로주 마호브스 니든데 아니 주기 단지 로 차라 라스지 이제 퍼브디 로주 마호브스 신년은 직 개주 랑고다 레공 모다 직 주기 멤버든데 직 따라스 딘데 칼로치 라스지 롱아 마호브스 니 소르든데 딘데 그냥 라기디 토습제 직 가마 중이 자제 로직 레치면도 신년은 딘데 단다 뒤대배 로직이 나로를 감 중이 자샤는 도움제 감 중이 기니제 포셔서 이들의 이는 아니 대가 디토리아 디치 두마레스 도고 이겹 두마레라 아니야 가래 니 짐주인연도 롭제나라니 인도 허브 시기로 봐 다 제임 십 시기 때부터 너 허브 시기 다 처먼 건 날이 야 디 디 연말에 피기 연말에 시기 안 아니마 탁주 재산 재사로 봐 재사 다 단다 같이 해버려 신선이 야 수수 수수야 지금 가고 싶지 소용 있던 도라지 도담게 인데스 체제 디 코드마르나 디메기야 테마적의 독유와 메기들 독 메스 교수 독 더 템블로서 딘데기 지 루규 유보다 딘데 입에 있는 딜이야 탁세다 배 차야 지 디고기 탁세 체베 뒤주 유보다 딘데 메베 쉬고 야 디날이야 라키디 교글레 초고 요마레스 이나 다 믹세나 믹세지 가레스나 아주 라키디날이야 다 연연리야 다치 라키디 주이나 에림다 비림디나 간조 신진 나로리야 베네 페이나 페우 나로라 잠도 느리 과친가 나치 소게 유메 톱달라기 인 인자가 느리리야 에림 수기인스네레 정 나로리야 신진 수수 신진 쿵 나로리야 유메 톱달라기디 라키 가르 수수 임체 다 신진 치로리야 세림보다 박박 라키미도 소야요 마레스 제가 대주 있는 건조 야직 제 안조 레세 짐주니도 걸롭잖아 되게 쇠초기 시시에서 견주 되네 거기 세야 비게 제기게 되는 용말 봐 제가 안조 신지 치료다 신지 나로다 즉 총어 있는 총어 신지 코 나로리아 아 코란조 이메 탑달라기 윤겨 되게 아니 즉 총어 역사적 고발이야 지난디 수수 사본 참이네 신진 차인 배시고 디날이야 라기 에름부 비름 되게 소유치 다 총어기 이제 디연제야 지금 레세스로 질레디네 커도그라디네 소가 용배네 아니 디 소야 마레스 원야 카레스네 라기 야 토르다야디 메 라기 멍시 요디네 신지 칠로르드 니엘이야 수수 라기 디 체딘디 피기 수수단데 다 신지 칠로드 조스데 피기 코레도 덤소 체딘알이야 야 피기날이야 야로 피기나 로제 피기 카레스네 피기야 체딘딜이야 십시지체 제 차수는 아니 수고 딱제 미치 남제 아니 신에 가르스는 라키에 토르다야 다 라키 칼로베 규레야 디데체제야 신지 칠로 인자 수수 명시 이외라 기간이야 비게야 토르다 당아주 제가 다녀나 증자 쓰기로 봐

응급치약이 요리 카진야 무대 추시 규례하게 직쇼 여러바 이제 지도 디피게야 남세 비게야 비기나 카직디 소스드네 비기 권한주 직 잡아 고래 도덤서다 잡아 튕겨도 잡아날이야 비게야 슈이 깊이 쇠시 그래 카직 데디 콘주디 빌레 레가 진이디 첼레 임바 디베디 세시 넘들에 있는 잡아 튀샤 그래 고래 도덤서다 커돌리디 문화디게 수요 강 재물리 자다 문화가 되나네야 로레 차 차도날이야 고래 도덤서를 단지 문자한테 된대디 먼저드네 디 수요비 추시 규례 디 자비야나 좀 데디 자비 수그래 답디 드네 소야 맹겨디 아니 그냥 그들 녀자 그들 가서서 남생 고려 도덤소 다 니스들 줘야 요래 고와 그냥 지기 자나 사질리기 나다다 지기 지기 참대 뭐다 지 먼저 시기들 내 나다 시기들 녀자 가위나 아니 남자 시기들 고려 도덤소 대제 디 처진디 나디 디 가비니 좀 데이 가비니 나디 처진디 디나서로지 아니 수연이 비게 그냥 파티 겹제 라기디 저기라기 나 파티 좀 개미 물어봐 안 그러나기디 저도 날이야 그냥 주 이피부터 비나 수연 그래 어또 세제 아니 즉 디디디어 디네 라조 뎁디스 주나 요르 다 디멘베시고 카지냐 세와하마고체 당아디 가사 유케세 아니 쇼게므 어서 뭔가 르바치가 두그리 제치 で、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そ
만조 요수 재미는 주거디 당부 체진 말에 당부 체진에 토르침브레 르바 저단 디인데 만조 즉 디간리야다 익셉체와 거셔로 디가사수는 디간가 잘라리야야 준지여레 잘라루야 만조 디가자 아니 뱃 잘라이바 토탁주르바 모터산에 제 간리야 지금 난좀 이제 미니베 요마리 지난 디가 디가자 디간리야 미지다 체거전들이 잘라야 루제야 토

0: 이제 이 고려 토톰소 나로리아 덴제 군수여 덴제 군수를 친제 코랑게 다 키라 존스디 야시라고 숨부 니버 숨부 시버스 이제 존이나 키라가 워싱 말에 가와 요 말에 군조야 직 뒤 대베 론 뒤기 론이 찍고 코리아 십제 제자 어디 수체도 디 가와 두게 제제 이제 세제 다 열에 어디게 던주려면 또 야디나 키라 십제 시기다나 나 민망 곳이 되고 최 된결에 나 뒤주 돌아 조사를 동아 제다 디 고라리아 도스체 뎁디 주기 예스 제다 디 사고 고메나레 고라도 스케브샤 먼저 디 디나리아 도스체 링게메 다디 템모 먹고 접차를 했는데 이제 시부 시교 시교 때문에 안 로전디 즉 달라르라르 또 녀서 책도 와 안다 윤절을 야디 곧서부터 디마전에 가서 주고 줘야 되기라 발레 총겜이 제 용구 말에 주고 돈잖아 인지 민지기 님은 뒤나 템도 주고래 주주 장문에 다워 직스디 뒤나 템도 배차단 줄 사고 그래 가셔나 안다 야고 시부 꾸지 안다 디 미에디 로코마서 로마 고장 아주 고야면들 알린 랑가 단듯이 야들이 비게 줘야 저러 봐. 주인이 계란이 비게 줘야 하고 제 계란이 견제야 하고 저거로 와. 야 반항 거기라 안타디 하고 수도 안타든가 조야니 요 말씩이 다 알린 내가 가 쇼아스네. 아 민트 다가란 자 샤제 비게 피주 치기 열어 봐. 이제 손데이나 아 봐줘 계제 하고 지규리면도 아 봐줘 좀 이제 제 니기면도 실러비나 아니 죽어대 다능에 사고 그만 쉬비 체드미마 팀과기 팀로 드셔나 로리에 모두 좀비는 좀 차비는 배제 당한테 비게 미신다 그래.
1: 로발.
0: 다 템도 교면은 균호가 당한테 가르스는 균호가 당한테 기란 열이 기란 다 그래. 비게 파티에다 여자 보고 체린 기란 잘 되는 그래. 아니 비게 달아 교 무디게 비게 수수 안 받는 로 사브래. 아니 내줄 하다 되네 비게 게 게레스 제 열. 원장 아주 처음 거 나타 주진 얘가 아직 라머도 다 그래. 비게니 백교부

0: 탄더니 비징키 추즈니 슈딱다지
1: 변종 롱치 년티 리훈이 그게 롱치네 하다 변종 선구냥다니 진수부터
2: 변종 롱치 년티 리훈이 그게 롱치

타송기 닝도 통토바타 릭토바 캡데 동토바 제차지 창고샹기 당연 견제타 머미 견제 사지 지라바 견제 제사르규테 난츠 타송기 탑사 탐부타 냠토 로규제 제이공도 띵삽시바타 로규제 십제 네츠사바 배전 미나타 타송기 담규모마 시드타 몬트 제체네 사지 롭스 된시 세시 토부 준드네 산에 되게 사지 퇴고 되다 당연 라 롭스 동아타 망소라 베그 치바 미사르 경화 제기 수냠 되베 럽시시도 주데 타송 긴닝도 미람네 미라파레 균진 톱치히 시 창고상키 등에 당위지 수지 예비 치진 제신 살고바 대다지 없이 다자 사지 롭스 된시 디니 나시 창고상키 삼베 춘다타 미종케 유사시도 주르히 탄산 미세르 겐랍츠 디가레 시지 덴베 로다레 치텐시바타 타송케 토메 삼드 로라 덴보르 니지유라 슈노 로종츠 사제 닝도 로종타 타송케 두시 미셈라 덴보르 수바체휴 샹용지 공호 참메 타송 삼르테 신군의 랑구도 줄유라 예제 타송타 마구르 타타르 샤주 탄산 망소기 삼르 랑도타 차주지 랑도 송 줄유 창고상케 타송가고 루가키 나체 니바토 제캅 송종케 랭게 야부주기이 메메 남주 조르미토 베사라 나체 강타마르 교지히 창고상케 탄삼 람티 림보로 타송와 미람네 미라파르키 라루 마보게데 카라 부잠야 메바라 강종제 탄삼 대자 송시히 니도 자메 주메 숨로로 창고상 타송 냠송 루가 주시 사네티게 사이블라 균가 여바마세 다동 갸베 게니라 창초베 덴츠링키 랑구가 제슈푸네 타송와 카 담보르 줄이버시 로벤 쉔베 겐야 쿠리버시 갑티드 탄삼 도담 춘진키 차티 심바타 뉴슈 체베 공기 랑웨디 리차 데네 이주타 90 레리소데 레든 랑구가 주시 타송와 신 단냠토 제슈 데네 미치바라 타송키 랭겐 지보 차도 쿠리버시 창고상키 타송 봉카트 파원 닌지 타송타

Lona Chave, Bu Nobjam Duty, Chungdune, Patan Yamto, Tansam Jilung Kansa Kujin, Mingji Nanja Tru, Kimshin Jishin Ki, Zisim Sabu Jinde, Tansam Ji Chone Lola Dimbo Niba Masi, Tansam Gorship Ji, Lamtilaya, Yunga Chimbo Yushi, Chisu, Lo Nushula Lebe, Nobjam Du, Tasun Bunkana, Mus Shugne, Pe Shu Jinde, Kanjong Tansam, Dinsu Jiba Masi, Pabuni Ji Yamto, Tansam Gorship Ta, Logic Simji Ki, Tansam Sunshin, 탄자 펜소디 나시 레네 땡송 체네 부충와라 모두 슈진토 주제여바타 노부점되지야 타송케 겐치 미람네 미라파레 균진 체규 로타제 요시 창고 총주 타달 소자 실레 냠레 칸레 만조 김제 고자레 레슈토베 타송 레다리닌가 원주 중심 원제 창고 상키 체념 사법 토바타 정중 차진 신비 유미 두진보로 수준치 추소되네 소지지휴 되게 틀려 주셨지 않바다.

0: 다샴라 드시라네 탈레 니도 뉴스터루기 잠링 범베 강제 볼루틴 드루기 촉중키 루가 소소네 다르치 롭티 치모르나로 슈기
1: 나세다 다레기 덴도기 당하나 촉중 당보 대변은 촉중 당보 노로리아 다레기 덴도 비녀기 젠다기 제거 메시고 조베 알호브르가 당나시 로코리아
0: 다부주
1: 시리 촉중 당보를 동안
0: 로바
1: 나 촉중 당보 되는 대비는 야제자 촉중 당보 당보 등그레상 부수르도 게라즈 제네
0: 메시코
1: 다다 메시코 신기리 도와 제제제
2: 모스코 리세
0: 데네 나레 투스테나 지다 행고 대야기 뒤 저거 체험해서 섬섬듯이
1: 다다리 다 이내리 다래기 믹세기 상관기
0: 차기 로와르바 로와르바
1: 이게 좀 뭐지를 좀 배이나
0: 로와
1: 다 로아브레가 생기도 좀 레드즈 대보 쉬우요
0: 로와르바 다다리
1: 행고 다 잭스런데 이네 딕스 콘소스 좀 맞춰베 데츠 강해요 그래서
0: 다다리 다다리
3: 사자 지 제갑소소 그 남시 던저 다 상감 찰로 만다도 양지 배차잖아 지 노웨이 손리나 지다 유럽 기 창조 손리요도 지 남시 정보지 여러와
1: 뒤다다
3: 정주 아니 특자 급자 지 남시 차사다 던데 지 젠더 베르고 디모나요 제제제 칼리 지 책으로
0: 딱다리 세는데 노웨이다 원에 차잖아 대샤 니자랑의 성주 통주 디나로 노웨이 기 탄다 할란드 다 건조 다 점령 분배 볼로 진드르 고마츠 공기 다 소소 루가기 파르스르인데 제구도가 대야 당다 코란즈 미리기 제주 때문에 글로 다 지금 막제 소로스도가 디코제 제페 가비야 강가 베파 시제베티 누나 거를 들이 대대샤
1: 바로 등에 담보 통주 에 선조를 알아 삼죠
2: 어
1: 조시는 거에서 바로 제가 도와
0: 바로 제가 어
2: 제가 또 고조부 제동의 차샤비는 니마 루규 대한테 대비비나 아 디조 마르 단다디 뭐시 코디비나 디르바 진다 소마르 뭐시 딱한다 루규나 대비나 진다 퇴녀디 터미에 소르시고도 와.
0: 쉐자시자.
1: 한테도 당고디 니데데데 저디스 지교라.
2: 저라. 오늘 진다. 저샤르샤.
0: 다야 딜레 컨트롤로그 진다게 추슈니에 뻬메 마레도.
3: 와, 존스그로 와.
1: 이게 돈이 딱 가다.
0: 가다. 가다.
2: 로샤.
1: 여기 주문.
0: 페니샤샤나. 디 퍼지기 점링 부베간세 볼루틴 투르라 마시 퍼티 타드 타브텔레 갑디 점링 부베 Polo thangpo koro, sozo sozo koi na lukshaa re.
2: Tadar.
0: Polo lungi masa lo re rwa?
3: Zhe. Ta tende ji seyondi mo la tanda ta ji gozu kin redor ji yorwa. Ta ta mosiga da lo avarika rwa. Ta tini na ti kong la ta chinam soki tende bacha ji yojiri. Manzo ti lo avarika ki zamlin pibi kapsa la. Hani gozu zego te suda sri se na lo avarika da mosiga ni.
1: La. Tene mutu zu nyebe na tebe niyan, tene la tagreki jekab kanete zo chebe, ani poke da, kadar,
2: tane
1: suis, ode dike rituol.
2: Ta
1: zu dine na huap da duz tebe, dine na tok tu nye de suis rituol.
2: Suis.
3: Tene
1: kanada yungwene shubi ina, ta suzu mikse kejo yuwe bolo geb tu nye sunza, jirda angiba tuyen nangda yomar.
0: Resha.
1: Ta tene ta gana zu zu sunbe tebe ina ta, barzi, morogo, hedi, suglin.
2: I'm going to go to the house.

前边一天龙街大不如公园呢身边感觉天街那面错了配年年过年就过了中国情娘子面的样子问你错了去

Lo,

那曾经给他领的那些是被送车的呢送他们你们车坐轨道南北公主三妹妹都是被送车的呢送车的主持人看起身着空气车名里呢对南高不熟悉空气车间托里呢这是八三七两不年里前做有南天给兰看不上说不定里的人呢可别送他们你们车坐轨道南北公主三妹妹都是被送车的呢不用那么总在当向三马场最难受约别旁边边去用里的表演毛旺龙的南高速车道里面车的金仓城的用别这是明的声音 양분일 예전 하자님부터 길란 행기의 끓인 제 구입한 수남내 퍼유 라탄 초내당 스티너 잘라.

Chuenda

삼일 최진 차로 조성보 퇴다남제 근처 미국배강 나주 퇴진코로 제로 팁셰치 재무 당범망 노장탕 장샤크토 최진코로 샬로탕 손업규라 철롱숲시 교육탕 정남시 내군의 당원 남신군 대나 망원 초준이 잽시나 대린 재무 닝지탕 나주 참두 의규탕 청두 시제 루규 로게 루규 제소 강삼 채와 총업법규 사자카지라 강삼 채와 증오법규 매도지 15만원의 사차라 채와 채무법규 너리탕 시제 청규탕 실규 타사 로게 실규 참두 루규 제소 채와 총업법규 디민지 사차라 남팁규 선인인공 닝지탕 너주 참도 로게 루규 제소 강삼 채와 총업법규 사자카지라 강삼 채와 증오법규 너리탕 시제 루규 로게 루규 사세 실규 제소 남팁규 사자카지라 퇴자법규 디민지 사차 증모모부급규 너리탕 시제 루규 너주 루규 제기 사자카지라 사고점부 뒤에면 제규 제례도 샴라 랑종기 총기탕 총대 조카지기 남시응원다 슈구인 사자라 증모모부급규 최자마 수양창 취비시탕 최자 토시양창 유제주하라 삼주자라 증모모부급규 최자마 수양창 구탕 최자 토시양창 유제피파라 낙주로 퇴자법규 최자마 수양창 송탕 최자 토시양창 취비시파라 차기출라 퇴자법규 최자마 수양창 쇼송탕 최자 토시양창 유제니파라 내도출라 증모모부급규 호라림부송내 시팔제규 최자마 수양창 주탕 최자 토시양창 유제주파라 생각后来这么我们不丢强辣人不松的西派的丢锤子马血昂场恶堂锤子脱血昂场捐恶堂克鲁去了恰不冲恶不丢锤子马血昂场熟记堂锤子脱血昂场你脏风堂给在恰不冲恶不丢努辣人不松的西派的丢锤子马血昂场记堂锤子脱血昂场

0: 저자 마시앙 차치타 저자 토시앙 차 중니파라 담중라 저자 커피와 저자 마시앙 차가타 저자 토시앙 차 초게파라 소종라 차바 총어 커피와 저자 마시앙 차가타 저자 토시앙 차 주피파라 사리 차바 총어 커피와 저자 마시앙 차 숨타 저자 토시앙 차 중어파라 땡진라 차바 총어 커피와 저자 마시앙 차 주타 저자 토시앙 차 주띵파라 토롱라 저자 커피와 소라림 무슨 내 시발대교 这在马学昂场古塔这在托学昂场一增一普拉马格姆拉推荐了朋友这在马学昂场出塔这在托学昂场一增一普拉左公了南体比我这在马学昂场街塔这在托学昂场一增一普拉在于了南体比我这在马学昂场巨皮塔这在托学昂场一增一普拉在于了南体比我这在马学昂场巨皮塔这在托学昂场一增一普拉在于了南体比我这在马学昂场巨尼塔
1: 这座托学昂场泥水普拉加塞尔南体比我这在马学昂场中继塔这座托学昂场泥在住普拉南加塞尔这么么不可丢这在马学昂场西塔这座托学昂场居古普拉杨子尔这么么不可丢这在马学昂场出塔这座托学昂场一增一普拉南里拉这么么不可丢这在马学昂场顿塔这座托学昂场一增一普拉停止这么么不可丢这在马学昂场西塔这座托学昂场居古普拉
0: 他的超充了不久努不拉等后了什么样的出发的久这在马学昂场松塔这在托学昂场中一不拉从哪那么提表这在马学昂场西塔这在托学昂场中松不拉娘那么拉这么么不可久后来什么样的出发的久这在马学昂场出塔这在托学昂场中松不拉分子那么提表这在马学昂场阿塔这在托学昂场你增一不拉别跟了这么么不可久这在马学昂场松塔 这座托学昂场巨皮普拉他这里这么不可丢努不拉等后了这不送你七八解决这在马学昂场出塔这座托学昂场你再个帕拉你没那么提表这在马学昂场出塔这座托学昂场你再个帕拉接着多
2: 天天能吸引我的学校

0: 谈的你毕竟起去做你就做松达大事
1: 你看了你
2: 看你
1: 这种龙青年轻烈工这件龙青衣

0: 초콩은 징가를 샤모도 긴 지도 오차를 편중네
1: 니엔 오차를 기도 담니디 교 롱푸르 규네 키라퓨 사투 오차를 시비 담니리체
2: 시기라 슈피 비리펜드나 바탕 점니 사조 하라 유비 베게 론지 생겐 헨게 구감사 만남 조 사드 응어서 뜸규 제비 지조 레차나 자월 갑치 말레차 조규 슈케 벤주이 생겐 헨게 디링게

0: 뽀모 게임 말로 안 거. 미게라 대표에서 러멀었는데.
1: 또 오늘 키란 게 없고 나 대부가 무슨 땅 말을.
0: 어제 이거 좀. 미게 내가 예봐. 대대자 가르쳐 그래네. 대 뽀모. 내가 대나 좀 당고.
1: 오늘 저야 요 말이.
0: 아, 대 뽀모 고 이제다.
1: 나 키란 어제 뒤에 근데 또 온난다.
0: 뭐 더 되나? 뽀모. 전에 내가 그래.
1: 곰주양아.
0: 곰주양아.
1: 어.

0: 지리기 니슈 니네 차르 노주기 첩규 니네 슈 센다
1: 안주 매부주에 두슬레나 장 안주 중에기 야게다 버와 네 슈규 니네 슈인디 네바르도 슬레도 가네 렘바도 첩주도 미리 르니기 니네 주리아티 하자 치케 쳐지 리샤스
2: 저번에 또 조이 난자 그 그거기 링기 살려 보고 조이 난다다 종대 수수수 나로네 미나 마부 친구 사진 너무다 수단이가기 나니디디 지시들 제외이 코미디니가기 나닝기 땅니 갭디기 주족기 개중 땅 줄루 땅 준이 땅 벤저 땅다 무슨 마음부터 정근도 미르디니가기 직니기 무세기 제주지요 통근도
3: 여기 단능아란지 망주기 규제기 샤브디 여기 네네 대지니 디 로규디 링다죠제 마세가 땅아라도 시에 샤브디 하장 부송소 저기 로바가 가져서 디지털 잡았다 저기 내디네 가라에서는 규율인 거 때 노규율인 거 임바 계속 사고 임비됐다 디 땡치고
0: 디니 강중 시리 예배 랑자 인라 디니 시리기 닝주 슈르웨 슈트라 강중 시리 첩규 시베 리첸디 꾸니라 몸바미베 시리기 뒤즈치
4: Sambol hengge, kongtu hengge gaseng chubadini, nangchu chongkir, lhaji zong minzi khang ki gengkhu wa gengsu nampa chulane, zambale chubi, chowe di thanggi gor, shiba ngudru nawe nang tundiri. Tengdi kangchun shiri chepkyun nitsen, shuncham ta shiyi. Nitsendi shibshi chenggui nangkien basang chila ta, zumbji zogyong sakwab chidun yin. Ngana shime nitsen na, yanggye jeyo, hengge, shudin jangwo.

别人吃上银边松紧就让难看东角那趟街边这些名字只有

생연남초 남불행기의 내원점 체면 루양 시베니 신신심 나와 닝타분의 토제는 쇼기 내센디 케기니 명예 톱세 톱에 루와 유일라 원점 체면 루양 시베니 첸디 센에 니로 쇼로나

0: 저자 토시 앙차 니 쟁이 프라 배경을 아주머 못 보고 저자 마시 앙차 숨타 보고 노블라 단호라 저거 숨네 시퍼티교 저자 마시 앙차 주타 저자 토시 앙차 니 쟁이 프라 니모 남티교 저자 마시 앙차 주타 저자 토시 앙차 니 쟁이 프라 제레도 텐티 남시 응원 다 슈스
1: 坦德尼，毕竟去最阿巴达达日。

前边一天龙姐大不如过年了，身边感觉天天难免错了配备。年年过年就过了，着急，娘做面的样子，过年错了去。

0: 那曾经给他领一年三十米送车的呢，送他们年岁所谓的南北工具三米多级别送车的呢，送车的主要去南京去三座空气车名里呢，对南干部说的，空气车间托里呢，这是把三天两半年列前做有南京给南看上，说不定的天呢，可别送他们年岁所谓的南北工具三米多级别送车的呢，朋友们总在谈像三马场最难受一边，旁边冰淇淋里的便宜，毛旺老爹南姑苏在谈里面吃点金餐，这么多用呗，这是米的送意。
1: 양분일 예전 하자님부터 길란 행기의 그린치의 구입은 수납네 퍼유 라탄 초내당 스티너 잘라.

Tell me why, Karina, Sibir Songshedina, Double Chow.

0: Penjong Lungchi Nian Chi Li Khu, Pege Lungchi Nian Tan Da Lungchi Lop Chi Li Chen Shu Yin.
1: Lizhen Khongme Nangla Yaange, Damga Jube Jukduwa Sheba Le, Chitake Nangse Thangbo, Chikje Duzu La Tombe Kola Yaayna, Ngodu Shuba Thang, Daga Nung Shingi, Nipa Nyama Po Dwa Sungwe Kone Tomba Sheba Le, Jinju Medu Mirungwa Tempe Kola Yaayna, Ngandu Gagze Chikashe Chiki Kola Yaayna, Ngodu Shuba Yin. Lizhen Di Nangla Yaange, Thangdo Ngunju, Yota Mejang Rung, Mingxi Yigi Kang Yinla, Ninzhi yu tam sumzhi yu, ali xi le kang dian yang, jinzhuk jubu mo xiong na, mingxian jua yu mi si xi, damwa dianbe, gobla sungbe, jinzhuk me du mi rungwa dianbe, golgi cikang tida la ya yi na, ngordu tang, di xie zi shugi yin. Cikang tangbo, ngunzhuk yu tam me jang rung xi be gobgi cikang di nang la chungwe tama tam si duwa la, di gobgi tama tam di na, damwa dianba re, Tangwa tenpa yintu zho ne, hop di tenpa yina, ngunju yu ne re, me ne re, se jige, ngandu hop di tenpa chonang tang shiba di karas na, dinte ji tupki re de, tari diri shiba, tunda di, ruwa la, chung shiba, yangma na komgang dunbyuk to ne, ngunzi chi kwaya di, kaya chenpo re, hop di tenpa shiba di toba di nangshin, ngunju yigi se de, kaya chenpo bo ma re, di yu ne diga re, Di mēnēr dhigirē sēgī tūndā dīndēni zāwa nīnē mārē. Ōna dīgabgī ngūnchū yu tā mējāng rūngshī bē cikāng dīnāngī dēndūndī kārēs nā jīnchū yīgī chūbū kāngshī mēshūk bālā mīngtāng cikso dēmbā yuā mārē bālā. Chē zāng jīnchū yīgī chūbū kāngshī chūgūyū gūbē mīngshī yīgī yāngmē nā chūgūyū gūbē sūk dīlā ngūnchū yīgī kāngshī 단다 무엇을 쇼유나 양종 무엇을 쇼메나 양종 야마나 남아티니 강달 양종 시베 된다리 마도지기 문주 이기 개체모 말에 얘네들이 매네들이세 디 된다디 자원이는 말에 진주 이기 주유드 구베 민시 이기 테라 야마나 숙 테라 ngunjuk shukbe namba yinne digire, ngunjuk mo shukbe namba yinne digire, yangna namba tingi ni kanyang rungwa yinne digba resi ba di tunda re. Rwala, chetan ngunjuk shukba tang mo shukbe namba chitari yang rung si ba di tenje tamadi. Ndi, kakze netun di jinju yiki jubu kan rung mo shukna dikta mebe tundi gangla lo gugu yorwala. Di lo gugu yuna tanda ngunjuk yiki jinju yugyudu gyubay minxi yiki dila ngunjuk shukbay nambay tona ina rung, ngunjuk mo shukbay nambay tona ina rung si dini ni kanya rungwa ji tenpar chebar wala, tenpar chebar e. Tao na cikang yibay galwa kunday sumudu basi na minxi yiki kanya la nindi yu tam sumdi yu sumudu. Kongdu shebe namba tezamdu mate minxi yigi kangxi la di minxi yigi kadesana jinju yigi jubu jugyud gube minxi yigi la yamana yigi suk te la kongdu songwa nangxi ngunju yigi kangxi ngosu shuk yueba ta shuk meba kanya rung xeyang jinju yigi jugyud gube minxi yigi te la Ninji cheba bena sa gada gada bu tang. Sumji cheba sa gada gada da da da bu. Kari yine chokba, kari yine digde sumre. Sikang shibe gado kari sumre sana, ali shile kang denyang. Si sumje namba teta kang yinba. Kongdu shibe namba duwala, ngunju yige ngunzi shukba ta mo shukba namba. Minxi yige tila, ninji yinba, sumji yinba. Namba teta kang yang, duwa, te me tse, ali shile kang den yang, te me tse, teta la, kanga kang top di, yang shi, kang rung shi, jawa, becha shabe yi na, ngunjuk yigi shukda mo shukla ya, becha shabe yi na, ka, sa di la, ngunjuk shukwa marba la. Bena guchi gi gola ya wang ga gas namba di thon na thong ma chuo ro wal di la ne ngun ju shu be namba de ro wala yang ja ba je le ya ina ten ga ru du bre ka nang ro ko wang ga nang ro ko de bu du bre wala tong du she be pe pe na cha sha be na sa ka da ga de bu li na ni ji je sa ka da ga ra da da de bu li na sum ji ri ro wala ta ti la te da ni le kang la kang thop gi yang ja we pe na sa ka da ga nang ro ko sakata gara da janan ro dro double ya dubai rwala cheza kongdu shebe namba teda teda rwa chida yiyan rung shebe tenda dire namba dige khari ne digre ngunju shuba yungre ma shuba yungre minshi igla nyinde digre sumde digre khanga khangtop gi kongdu shebe teda nangse teda la ya ina yang shibu khangrung shi jawe namba ine digre wende gagze nangi gagze, tuenji nangi nyingbuti kadesana, da tigang ngaba tang tukba soso la denpa dide. Da wana tigang ngaba tang tukba soso nangla kende sungo dibesana, jinjuk jubu mashung na mingxian jo yue misi sungo dide. Namba tida kende rine digide, wende tida la jinjuk yigi jubu kangshi mashung na mingxian la jukin jowe tsu di 표계기 따르고 룰라 남양 미식바 이 송제 진주기 개지 정시 진주 매도 미룡에 된디 나졸라 대낭마데
2: 신계 넘버 2 공감상 당대 남초의 신심바 테니 평정 롱진 인친 레공 배계 롱진기 롱진 롭치 레진시 레진디낭 평정 롭다 체면 개겐 치무와 치린 도지 라니 배겐 다트 리비에 콜라 치디 난시 예비에 세나 엽쇼
1: 태양 인구고데 제대 강식 땜바 당 타나두베 민시 땜거 중에 네바도 진죽 이거 주부 강룽슈 슈발라 떼네 세거바 진죽 이거 주부 강식 머슈나 제바 땜바 따지 민잠양 땜미투버 디니 투미 따드 슝기 광바레 금제 카데스나 투미 자와 난라양 모이 이게 메바나 푸이 쥐바 메발규 푸이 테다 남라 양 쥐바 쥐바 메나니 민당 치장 세미누 숨으로와라 디난게 치강 티다난게 모탕 포디들 난도 이십 문지 치가치면나 모이 이게 메바나 시베 모디 양이 이기디 시에구어레 푸이 쥐바 메발규 시베 푸이디니 세지디 시에구어레 제자 무이 양 머슈베이나 푸이 이메네 푸이 세지 이메이네 세지기 쥐바 때문에 베스나 요마레 숨모데 푸익 테다 세지 숨주 푸익 테다 남나야 죽버 제바 메나니 진죽더 제바 머슈버 있나니 민당 치강 세미뉴스 투미 자와 남나야이나 원수 때문에 공부들 와라 제자 원수 때문에 공부도 인자 진죽 이거 주부 강로 머슈버라 민당 치당 제바서 때바 부개기 따르기 캐주 말에 제단 슈구구 요르발라 공도한 송스머 능신 남이 탐구 민담 주의바 시에베 거블라 안주 모두 슈버 능신 치수 가르스나 국기 제도 지행기 릴라야이나 진주기 이기 시에메베 지라 진주기 의이 무엇을 주워디 빵어잠 레마도 지기 등을토 진주기 이기 시에메베 지라 진주기 의이 자제 민탕 치탕 주버세 구버 이버디 다들기 캐주르와라 제다 진주 이기 강시 머슈바 민소 댐바디나 뷰게기 다드나는 야 요아 말에 제다 진주기 이기 개침보 인바 메나 미룽와 인바 진주기 개지 정신디 공도 댐바 능신 문주 여타 매장로 민시 이기 강인라 님지 여타 숨지여 얼리 시래 강대양 진죽 주부 머슝나 민신 조아 예 미시스 강바 초기 남배 토안에 진죽이 개지 정신 진죽 매도 미룽에 등 불게 따둑이 캐주디 세월 제바데 디고라 나동어도 슈담 다가 셰기에 샴라 냠바보 조와 승을 고네 돈발라 셰발라 치다 낭세 크셰지 유발레 치다게 낭세 니바 진죽 시엠베 거버템바 시베 당화데베 추디고라야 있나 자제 비고 농진 삼보보 남라 모두 슈기에 진죽 시엠베 거버템바 시베 디급라야 있나 자와라야 딘데 송버데 진죽 주의 튼시나 치탕 러탕 채남기 참조자라 토메지

0: Singling you kumkamsa, Shamla Sengur Yamdali Sengui, Tingti Sengurkin and Tunzoni.
1: Xi Jinping Ki, Chinji Sung Sum Gidu Sibi, Bu Tangputa, Bu Niba, Bujun Jimbi Tibi Gorta.
0: Xi Kipruji Xi Jinping Ki, Tianze Sarduta, Tunle Sarduni, Bu Sartunki Nushu Kumbi Dongwe, Xi Zi Tablam Shi Yinshi, Nintunangwe Guru.
1: Li Chang Ki, Gis Xi Kipkan Ki, Gunle Chuzo, Zuyona Guru.
0: Ari Choki, Sagordi Sanjula. 어리탄 이린 와르 추추 쇼톱수 유지 주바타 이린 쇼니 추둥기 이처럼 쇼친 제바 켈린 제메베 고르소이
1: 샴팅디 선규르키 낭지르시 준남 세로나
0: 디글레 군에 베베네스 중국 중앙 당기 로규타 제대 이제 심주 칸기 종지 제베 시진핑 기치지 송송 지두기 뷰탕보타 니바 니자라 중앙 제대 이제 칸기 비준 제바타 계급 지나라 종니 진비 제바지 당기 속신 좁게 바소스 로드윈 시진핑기 속신낭위의 당중앙기 뒤럽사비 중국타 점리피계기 폐조진보 콩도 취바타 진지기 직배슝로타 락랭사르두 기진라 군디후다당디 중국의 캐주된바타 뒤럽기 닝돕순바 계급진비의 긴지쿠루왕문바 미직피계타 얄튼기 폐조라 니티치부제기 도시사바타 뒤주사바 최고사바 럽단신바듀니 랑게기 치조레드나 구지진니 로규정신기 총재토바타 로규정신기 부규르총디 시진핑기 친지공부주비 시진핑기 친지공부니 시진핑기 뒤럽사비 중국캐주된비 지소링로기 공비 주비제키진식이마타 마크스링로기 시제자위지부디 중국캐주된비 계급진비 친지기 퇴응유탄송지타 중화이 퓨중수규정내탄송지체비 리베슝로기 주비제키진식이마 로드윈 시진핑기 속신당위의 당중앙기 개경 시니르기 공부티 친지 캡봉수 직두토 전부식인비 중국 친지기 리베슝로타 락랭기 내제 사바드바타 마크스링로기 계지지베 리베슝로 퓨숨 지소타 피계당니 뒤럽사비의 장계기 치조레드윈하 자위 시진서타 차주기 촉된 코드윈낭위 시진핑기 치지 송송지두시비 뷰당부타 뷰니베낭 로드윈 시진핑기 니동 조송류 다오 당분리 니동 니쟁류 다오 조지베 파르기 치조 리드윈기 치 개치슈타 치 시제 송송두유바타 투수기 구림다르 종지체 유진 니슈타 송시 담시 시세소 균 송송갸타 송지섭식유 대체 뷰당뷰낭 니동 조송류 다오 당분리 니동 조비류 다오 조비 파르기 송송조주제 송두유바타 뷰니베낭 니동 조비 류다오 주분히 니동 니쟁 류다오 주지베 파르키 송송 듄지 듄지 듀유 시진핑기 친지 송송 지뒤 시비 뷰탕보타 뷰니바 비준 진비 치바디 당 용탄 김용 미리카기 미만기 시진핑기 뒤럽사비 중국 캐주 된비 지소 링로기 공부타 락바르투 시진핑기 친지 공부 롭종탄 락다르 시바라 왕자 된비 럽시 고든 시유바타 갸지 레지바타 망소츠 Tienke nye ki takju rengxin ki tuy nila kwa ting sab lenpa ta. Du xi xi sab to tong hua, lo bop xi ten to tong hua, song ju ni to pa che pa. Lu dun Xi Jinping ki sok xin na we dang zhong yang ki ta gor tu, ngar we tuyn chi tam sab che pa. Dang ki sok chi nishu pa ta, gam nishu be cang sum chue so ting rim chun ki gong tuyn kyun yong ni lak lin dar hua. Dang tang gie gup ki dewe lin gen la tang bur xik pa, dian to yar ge ta, cheng sung sar tu, 계급기 당원타 대자 공백기 개변라 송균 타직도 제바 랑게타 점링기 지베 내다 사바드바 랑게기 계지 쇼킨 팁쇼타 이왕 구슈 넘버 뒤쇼제 토세 사베토 리브치바 중국 개최 된비 계급 진비 친지기 내법 사바 균체 매바르 되바 제제디 중국 남배 팅럽진라 된티 초용례 계급 돕친 수준타 미리 깨달기 럽지 차차라 군디 동치 ngarwe penyu denbe geji kuryu dyugyu ta ngarwe sashin denbe tabju ge dekyuro kodyun chekyuro tyunyi kishin denyu.
1: Digle kune biwe ne zu, jikyub chuchi Xi Jinping ki, byuze towe pike ki lenge angtang puti dengzi nengpo che to, yupab ta dyune byuza tyungi nishu pike gyos donggu si nedo na yu. Long Chen ki chaukui zhonga bie gusu lor, sanay ka ki cinzi sardur di ni, tuyunle sardur la niti chaukyu takyong chi ni, biusa tuyungi nishu gisin ta, piki gyosu donjim shi. Myundib ki tuyuzi su, Heilong Jiangxing jing ki lodo zo, gisar ki gagzi tuyuzi lip shi, Ringlu jing ki lodo songyong zhigje ki ram

0: ཉམ་ཐུ་ཐར་མ་ལབ་ལོ་དུ་ཡོ་བ་སི་བ་ཐ་ཀྲུང་གུ་ཐན་ཆང་ཁུར་ཡེ་ཛ་ཇོ་ཡུ་རིན་ནེ་སི་བ་སོ་གི་ལུ་ཤེ་ཏ་ནེ་ཀྲུང་གུ་ཐན་ཆང་ཁུར་ཡེ་གེ་ཁབ་ནི་བུ་མི་མང་གི་སུ་གུན་ཛ་ཇོ་གུན་ཛིན་ཐ་ཐ་བི་དུང་གུ་སམ་དུན་སམ་པ་ཚན་པ་ཆེ་བེ་སན་ནེ་ས་ཐོ་གི་དེ་མོ་བ་ཆུ་ཉམ་ཇོ་ཆེན་པོ་ཆེ་བ་ཐ་ཐེ་མེ་དེ 他，室内体格给落谈自我谈不足去。况且落这钱用为落么东站上咱们新月不谈，落么铁达内内托国际中国谈强国的也，随军在这批给他，给个明白别人了工地动位都不受开钱许多考虑。彭阳曾在六千起，年段革命人数增了了，给一出自己一个拉苏七八十。陆继勋把崔龙豪也，强固的亚家对中科雄策前木娃，王亚俊谈建筑能格。彭阳曾在六千起，给一陆苏电表案批给卓新预备。陆者给一陆起来推模特也不出表谈，中科职员托了他，我祝俺来谈新店面的别人了，雄龙格局日完月结先预备时。第六大王阿别大对头给南起托了居住内容为中国师兄起将这里吞给恰给我托别起给托了中期间罗马顿住彭阳托教内今日成就对罗清谈金亨吉给为罗清所强库的也常见罗站罗中起过错语上海起给给一罗清内因别起给托罗中起把的用为罗马固定起四国版强库的也六种七百的用呢，中国谈强库的也挖的起水军在做了，给到给别把的为用错了体位定色穷。俺说让多俺强库的也六种七百脱不起题，中国谈强库的也在做了，关键动位恰就五十个呢。给个你比米区人呢，别人米热呢米热牌军尊他，军前米牌军控脱不起个银细些又不是。
1: 中国塔强库的也特区制度了模特凶能要塔在这年来十多当年给个女朋友制作人路给恰恰电表啊有点偏见主角的推磨托规定当年给个女朋友密码了第一天外切我准就是强库的也年最当给几个书记强库的也盲族人路密码集团给个给给对我用站金正恩给点续的中共中央给几个书记中华民国集团改革委主席习近平去年前来强库里亚芒族人路民国集团改革来阶段成立当前他定给成立年集结书记习近平去罗顿松去拉里亚强库里亚的阶段成立当形式成立能人当年他改革民为切推古之民年去年为指望他提醒推磨托土古的企业那段天三千几年难的中国塔强库的也随军在这拉推了给南端三百年余。中国塔强库的也给个女为随军在这年，当年他给个女为古迹建设把公墓面对不他，查顿他每届三级他最出恐怖记录这一年，寻达的铁吧，几座人落族军去陆军轮部出军队偏远起不现实。其中国给西皮古雷道出版的中国塔强库的业务的我所起的组内给个女朋友这位陆局给刘三百三百的推热皮为推年开心电影罗顿局顿顿人给个女朋友密码给希望三天拖到我他给个给当王松江起为特别出偏出改表的起不他别人娘们来兄弟给他几座人路组织来规定动位冷不拖拉当这年顿局起吧社会给习的电力来规定动他给及张扬场地松江企业下下去娘们来腾色企业把借起于中国塔强库的也随军在昨天推了给普及了他给及军队给崔干天年给个你他给个你给密码给推磨给军队的扎心系托给了于推个三百他推个三百五中国塔强库的也特区制度了模特训练也不他在这年来定十多大年给个你为制作人路给恰恰电套将军永久的推磨套规定当年台湾来别国内给个你为密码拉地给准个事中国塔强库的也给个你为这位陆军冷部的亲战起个借推古迹明年在这军人他特区立体切不停的中国塔强库的也给个你为这位历史持续提示 지게 수지 시지 핑키 중국 타창 코리아 계급 니베 제외 피게라 세퇴 통지 나오타 니웨 로셰리 지게 수지 진제 엔타 젠송 테마 나오탄데 티이 타 로틴 소규 리두 텀서 균큐 나네 당니 타 계급 니베 제외 피게라 초드 나유 너네 지게 수지 시지 핑키 비진 토 중미 마게 제르고 멍추 타 점린 키 파시스르 모구 치베 멍추라 개가 톰네 로겨지 코로 와레 텐수 슈웨 제고로 슈바르 페베 지게 수지 진제 은 타 최면 안네 초니베 제웨 진용 人心 타 特具 人心 카조 人心 제게 내든 테 투모게 문지 케지 총타 特具 게 주티 케지 난데 계급 니비 제와 퇴삼 사바 립규레 꾸디 당유 지급 수지 시지 핑타 지급 수지 진제 엔 케 特具 니티 워 중국 타 창쿠르 예수균 자조 냠레 제와 균투 균제 타 덴병아 피게 치니 계급 니부 타 계급 니비 미마라 무용의 진진 케 펜바 토유 딜루니 중국 타창쿠르 야 자조 냠레 로지 칭이 샤네 로 주지 랭 코르웨 로시시 로 주지 랭 지 中国 타창쿠르 니비 칭이기 공동 시소 편수 갑결 타 냠레 텀섭 체디 당니 타 계급 니비 자조 냠레 균체 메바르 딩섭도 당와 타 란소수 지조 인로 차샤 피게 라구디 당와 세구이 타 타나 점링키 시디 데니 송경 체유 중국 타창쿠르 야 계급 니비 리도 랭메 타 튜조 냠레 라슈뉴 겜네 세구이 타 예지 레든 최 편수 갑결 데부 체디 중국 타창쿠르야 계급 니비 자조기 슘시 미베 튜럽기 린탕문 바르체유 중국 타창쿠르야니 레와치드윈 타 다리 경지 치베 김찬 상모 타 초부 상모 루튼 상모 제이 계지 튜법라 균도 제르 총로 중국 타창쿠르야 와르케 제와 송교 타 사데 피게 제 야오 동균니 토다 바로 솜 토 중국 단 타 시중 계규미 예 최초 시시 딜로니 중국 롱아첸 쥐앙베 구추 로이마타 중국 중국 남베 팅럽젠디니 계급 도친 주준 타 미리갸다르게 럽신 차샤라 초요네 구디 동신규 창쿠리야 예주당게 튜미 초신 팅구바 계켄아 초타 지소진로 주준 라 균체메바레 중제 서버톱규 중국 초기 창쿠리의 랑계급기 내수의 타차매 피계계 조람 토규규레 너균신 야별체대 장구르의 지소진로 차샤기 남부사르바 균체미의 말에 두규시 초니비의 다른게 섬지 국업체대 중국타 장구르의 계급니비지와 투된 피계주규레 꾸디동타 계급니비 미망의 리기체로 다네 서구타 타나 점린 계시디대니 타 다르게 공매체 레기 퇴외치와 비규시
0: 罗斯米曼萨吉党中央企业级别书记团给科比主席通论企业年前中国给团参政难话中国团罗斯给科比团提醒给级领取给记住你团定就也不解决不是参政能人当你团给科比部企图国际民内中国团罗斯瓦尔企业之外穷给萨巴永给了滚地动画团老党之内退入萨别穷永给连完集团错过对于民团经济多难也不是 一些明年，他听参政那话的，陆续给国组社三百多，当年他给个年纪之外，空土比较了，确实三百个月别。中国谈罗斯瓦尔克之外，他仍然给开具点别停止不见其恰下，推进三百里个了，滚地暖点东土不谈，明日给联网集团错不足百倍段起土别，文字前个不是。 主席通论他听中国的参政批判天内中国谈罗斯瓦尔企业做内龙的重修人的苦罗他中国谈罗斯瓦尔企业做罗他大大各批为推进开前天月但身边龙的重修人的人了前面点了给今年不了更多其他的穷人中国谈罗斯内连完集团企业接做人路给亲自给客不及银别前内虽然企业做内通的盘松土多及差大电信给我们也不是穷月 年冬革命决定了当年谈给个民币窃取国产民内推门托中国谈罗斯特区给推年点别连完集团错不对局了真极度没推难也不是年冬革命举国落谈年冬革命艺术责送了当年谈给个民币窃取国产民内中国谈罗斯连完集团错不对局过去中国共产党谈罗斯民满三十党企业采取切实洗白推门托明大规模满是推局切局了 中国滩罗斯将来下多年共同年，结合泥滩沙矿边角皮革了工地档案年，中国全域罗斯若干级别独贵级，军队忙偏派，中国滩罗斯两万集团错把足够欺骗这层嘛，定把南越。
2: 明儿人民去罗街工作机构所中心局部谈，中国谈罗斯给克尼格批给谈，他给给两间三百车局部谈，老党这内推着三百车用给中国谈罗斯两万集团错不对不提呢，人民去更多谈推着给更多了，看得着别，当面给他们可是硬了，给克尼部批给给国库谈呀，吞不谈，给克尼部迷茫给日过谈，吞不时间硬别，天内六九给批着谈，永素吞不时日节就错。
0: 退保三百五，中国谈罗斯瓦尔克正瓦塔，给克尼布两万集团错不足，共切割体，菜系同瓦塔，布菜同瓦，出菜同瓦，解决错数，军切米巴的规格了，滚地，鸡蛋东归三西呢。主席同论坛出门能够，主席习近平去，接触人路给开窗太空塔，一片眼泪给蒙西点土动瓦，迷茫给苏军泽屯三点土动瓦。 其中，俄罗斯军团结束，其中的几家关系对那些，一些民呢，单单西部提，老单这呢，推着三百车用的两万集团错不对外，特别冷卡塞苏呢，给个尼布之外，俄军七队车去，特别给组织扩团结越级，俄军解决不善，不再突围，一片眼泪定死不动的呢，中国谈罗斯全尼布之外，眼泪脱动为工业的团结形势。
2: 明儿，中国人罗斯马交七天给克钱不谈不谈，牛村七天绕的钱不你不提言。牛村给民说怎样了？去年给牛村去包车，阿哥同去了，过去过不给谈，去完你是不提，落款没推送不谈多呢，感觉中国谈成群送牌的。国际南京严重去村大人心去来着是因别，中国谈罗斯将来下东头呢，罗斯让咱们送人，人之前呢追给美国听唱。
0: 七九来给我当他，人之前呢，准备明天去，等到送给来给我见证去吧。人之前呢，我说见证东北顿去，给东西给来给我接触呢。中国谈罗斯眼泪眼给他，三矿边角皮给了工地单位，十二克转蓝西多克了，又不是。日出之外，接触人路给给克经营别问呢。中国谈罗斯给克尼比四百找我他，米去人那片村真那月。 去年半，第六中国谈罗斯赞助了库克苏车队，开工看纪念来加钱单呢。这个年半，迷茫娃偏村西多谈，车站人村起数，车路东区也不是。这个年半年初去，这个年半迷茫给赞助中文谈，推门头被他级别登记体外忙娃比较了，车段七八年。中国谈罗斯秘书通过年来给车段忙不多过对白排他。 中国谈罗斯人类谈，如果人类给拉达七十了，模特拉达七百年，条模特为十七九台，几十七九所，穷了这边那么长拉达七百盘，米去人类别人样式七百天，给克尼布迷茫盘去，这团这话俺为十多送了他，中国谈罗斯玩去，咱做忙对给蒙西俺为点土送一百些。
2: 明儿中国谈罗斯瓦尔克正话题，陆续给推个亚速送那一部谈，别给给团长加钱不送新月。推了三百车用给两万集团错把，组装顶十七八谈团呢。给克尼布批给了库克三百车个谈，社会开始的他给了归属三百，托给马斯，亲自也不谈，超不三百，六团三百，绕的三百节给苏军在做了哈，日完三百谈，南团三百，今年也不是。
1: 七月初八，蔡英文呢，俺们这个所以怎么能解释你们一么他？他来决定做你美丽他，解释我的同样三不写中国人民不体验。这个忙不日期，开完去，可能是不解释中康考虑松江天，都是三七他，解决全国去，俺在团上说那玩意儿，我认清个。中国中康没有拉脚不谈，居然连被中央太阳前的，没他解释我的西团去中康考虑准备的标准，七不他切记。 给今年来他，出马追踪蓝水南湖大学呢，可能是为解决追踪头场和东区女的开钱短缺。解决中间马拉也。 뇽타리야 세콜라리 영론체가 잠 코드윈식 유배 세콜레 로와 시에주바타 게지 민보르 통조를 출하게 디가르게 중콘소 야순에 임시 냠디게 소게 제유 차지게 모두 체바르다나 야순이 미리 라신의 개체부 임하다 다제 녀리 교소 체체레 뇽도 치마다 주류 차도 망보레 돌균 포소게 야소를 순경 지규 대회 가족 구도 소 유르신유 마드가스케 계획 계속 심주 디네기 리지 케와 흥리기 명아래 콜시비 야주 중캄 코리올라 원세 퇴베네드 니유티 지니 넘시 균도게 야주 중캄 토뇽라 뉴스 퇴마타 주르카르브 첸 토규르 교스시네 야주 퇴기 뉴바레 녀가 소와 니니 뷰기 뉴첸타 소레 타신리 계속추 대신 수규기 추 주대 타보소게 바소 사타도 손데 갸수 중캄 타 루리 딘자 라니엔 그 챵보소와 대시 이집기 리지 계젠 시비니야 투유 링비나 미리기 갸수네 퉁코 링교 테차보타 뷰기 리게 바소 타 체레게 웨니엔지 쿠리 미웨 솔레 갸기 소게 갸수 균투 피게 라지구 소시 유베 문지 치기유 커부지 쿠리오 룬친 양소 팔리이 Gyasui de tang ki ne zui ngar xin jidu to zho xin yu bi. Kuala shi bi gyasu sung gyong la gyong yor gui di dong gui bi ne xie che bi. Miri ki jidara che di dren long tida la kade jo gyu ni ne dun ke jin si yi ma ma se. Sarbi ta sung gyong war tong yong jidara yong wa che gyu ni gi kip ka gi gyasu ju gyong la gui di dong war nye bar to len di gui bi zao we ne dun xik si. 중국의 최동국계 구주공론에 야수난토 여진 참조위의 름루 라다를 채우는 손 뒤말에 여진 참조위의 투윤 지린타 결국 지시를 당해 냐래 퉁콩 송경타 균투 균쟁 앞에게 조화를 구디당유 지계기 일지 계제 망부 중국 야수 중칸 피비의 조경라 통신타 경우 남아정시 송경 퉁콩 구리딘비의 사비제 제외티 계급화 라제시를 진초위의 중국 주시 코딘치위의 문진치위입시
2: Erimaki, Junya Majibu, Jizzi Junior, Eribundi, Erisir Guki, Tusu, Jizzi Junin, Ki, Chuzu Jupunta, Gamma Junga D, Beijing Tusu, Jizzi, Juji Ninki, Torin Chuzungata, Gamma Junga Tor, Yerenga Konan Quiki, Mibi Mabushila, Dundi Dan Yuji, Kepta Chegu, Erigi Sung Buja, Hegsai Sigi, Jizzi Junior, Erimaki, Ninti Gongmor, Yerenga Konan Quiki, Gazetiche, Zami Dongu Yin Shishi Yubshi.
0: 염제계초소균슈이렌키투미지세주니에레종통티륜표이렌러지구치바탄동디동웨테렌자체유바탄콘키지구치바타양나척슈러디네균투토베추주조터미지세유시이렌타제봉디진처베지세주니에이렌키어리초기지구창마티콘레나르웨차넨타나르웨똑탄덴바나르웨자도정신치웨구이렌동교인시세유시
3: 생글링게콘셀리체년준슈켄츠무주라탄조가인레젠겐쿠난켄챵츠르라시디타니키랑키스조딩유바세강게쩨니앙다디시비네규제튼유타십실기체진세부톤투비로데보낭초제무디잔바차당아진융잠규비네디타니야펜도여시디타니키랑키시부어도유
4: 希腊区别吉利亚恐怕加倍的比呢此前我就用途不及那个独自咱把刚过的选比呢旅中用外马车很多呀让国人高比你就来越多不知道地摊你既然给恰南月给你一万钱呢听过养家的撇血东图给过去接龙珠杨思前呢地摊了偏多钱不要写地摊你推摊那么贵都托囊钱贵别千万喜欢旅中给刚浪我将给军心给
5: 地区的科里有哪里压得住这地摊去中国俺做仓买俺们都送用去平静龙城年轻离婚的中央迷茫关键龙城离婚的平静里层居家切菜
6: 谈的你 비진키 추수 개바다 다시
7: 변종 롱친 년치 리후기 교계 롱친 년
4: tanda tuen chong seng gu nyam da ni chen shu bu
5: tuen chong lung chen nian chen ne gong ge tu ge lung chen ne tanda tuen chong seng gu nyam da ni chen shu bu
7: san bo ling ge gong gam sa jin ni pian da xi bie chen yi shu jie tang jin de chu bie che jiu sun re sa bian ba